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 잭. 레드벨벳의 빠빠빠 빨간맛. 네, 뛰어들었습니다. 여름 과일들은 좀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산딸기나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이렇게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복숭아, 자두, 살구 같은 과일은 이맘때가 아니면 맛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철 과일들이지요. 거기에 여름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참외 그리고 수박. 아, 뭐 이렇게까지 다양한 과일들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여름이 좋다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죠. 여름 과일을 색다르게 먹는 나만의 방법 알고 계시다면 이참에 한번 전국적으로 좀 공유를 해주시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름에 이렇게 즐기면 천국이다. 우리끼리 나눠보는 여름 과일 비밀 레시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 예전에 그 이렇게 수박을 저희 집에서 누나랑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머리를 탁 반으로 쳐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돌려서 파잖아요. 그리고 다 파, 일일이 그냥 다 파, 막 파.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딸기 우유 있잖아요. 그걸 콱콱 부어가지고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너무 그냥 아이들이 생각한 수박에다 단맛의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맛있겠지. 근데 바나나랑은 안 어울릴 거야. 빨간 딸기 우유를 부어 먹자라고. 근데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이다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하면 이제 화제 되는 거잖아요. 자, 여름 과일 비밀 레시피.

0: 여러분들의 비밀 레시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여러분들은 H.O.T 팬이셨습니까? 신화 팬이셨습니까? 조PD님 세대에는 이런 쌍벽이 누가 있었죠? 동방신기. 아, 그렇지. 그럼 동방신기하고 또 누가 있었죠? 빅뱅이었나요? 빅뱅도 있고, 그죠? 저는 신화 쪽이었습니다. 네. 한참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았거든. H.O.T를 성공시키기 위해 실험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퍼부어서 만들어낸 1호기 팀이 신화다. 뭐 약간 이런 얘기? 네. SM의 오리지널리티가 더 많이 담겨있는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자, 갠디와 으쌰으쌰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여름 과일 레시피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넌나비님, 아직 시도 못 해본 참외 튀김, 요거 좀 궁금하긴 하다. 참외 튀김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진짜로 있다고요? 참외 튀김이 있다고요? 너무 이상할 것 같. 긴 한데. 아, 사각거리는 거 튀겨 놓으면 약간 좀 그런 느낌. 어머. 참외 껍질 튀김도 있네. 왜 이러는 거죠? 네. 맛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겠죠? 그 별스타 인별그램 유행이라고 말을 더듬니. 유행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카타리나님, 참외 장아찌 드셔보셨나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엄마께서 잘하시는데 레시피가 저는 그냥 먹기만 해요. 헤헤. 참외 장아찌는 좀 맛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이렇게 탁 해놓으면은 사각거리는 그 참외의 맛에서 짭조름한 그 소스. 거기에 이제 탁 씹어서 좀 먹다 보면은 또 참외의 약간 고유의 그 원래 원맛인 단맛도 살짝 올라오고. 참외 얘기가 되게 많으시네요. 8452님, 알디, 딸바우 아세요? 딸바우? 우리 집 여름 과일은 이거. 시원한 우유에 딸기 바나나면 더위가 슝 하셨습니다. 아, 딸바우. 딸기 바나나를 갈아 넣은 우유. 그죠. 맛있죠. 뭐 우유에다가 딸기하고 바나나 갈아 넣으면 너무 맛있죠. 하지만 바나나 맛 우유, 딸기 맛 우유의 맛을 네, 이길 수는 없죠. 네. 건강해지려고 먹는. 저는 이렇게 아침에 많이 먹어요. 네. 바나나 이렇게 갈아 먹고 딸기 갈아 먹고 이러는 거. 아몰랑 님, 얼린 딸기에 레몬즙, 알룰로스, 물 넣고 시원하게 갈아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홍홍홍. 레몬즙에 알룰로스. 요거 맛 좀 신기하겠다. 딸기도 뭐 무슨 계절마다 종마다 사이즈마다 약간 맛들이 조금 달라서. 근데 딸기에도 약간 신맛이 있는 편이거든요. 에? 근데 거기에 레몬즙이라. 궁금하네요. 믿음의 뮤지션님, 수박에 요거트 부어 먹어요. 관건은 둘 다 엄청 시원해야 한다는 거. 수박도 미지근한데 붓는 요구르트도 미지근하다. 이게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트입니까? 요구르트입니까?

요크루트겠죠? 요거트는 우리가 보통 하얀색, 떠먹는 요거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어 먹는다. 그릭 요거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쿠르트 안 부어 드셔보셨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끼리끼리님, 저희 엄마는 수박 흰 부분을 다듬어서 오이 무침처럼 매콤하게 무쳐주셔서 반찬으로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박이 맛있으면 수박 흰 부분도 맛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손맛이 좋으신 거예요. 오이 무침 같은 거는 옛날에도 많이 했었죠.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빨간 부분 이렇게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왜 이렇게 바둑판처럼 해가지고 큰 컨테이너에다가 수박 안에 빨간 부분은 넣어놓고 껍질은 다 모아가지고 바깥쪽 도려내고 그죠? 네, 도려내고 그 하얀 부분만 얇게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혹은 이렇게 넓게 넓게 썰어가지고 오이 무침처럼 해갖고 딱 먹으면은 딱 그 오이 무침 그 식감이거든요. 싸각싸각. 예. 맛있어요. 후시아님, 애들 어릴 때 수박 반 잘라서 다 퍼먹고 둘이 하나씩 머리 뒤집어 쓰고 놀고 그랬죠. 예쁜 사진과 추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억은 추억인데, 아우, 그 찐득거림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불편한데? 요즘 그렇게 수박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놀고 그러는 경우가 잘, 그죠? 없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사진 찾아보면 있긴 있을 텐데. 자, 정엽의 Nothing Better, 그리고 라디의 I'm in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셋 둘 하나 넷 둘 하나 5, 6, 7, 8 감동 파괴범
2: 그게 나야
1: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저희 중간 로고 나가는 이제 원래 노래인데 저희가 앨범에서 이렇게 추출해내서 그 부분을 들려주면서 저희가 이제 그 중간을 알리는 로고로 쓰잖아요. 네. 하석풍님 알디 하지마 하지마 내 감동 5, 6

어쨌든 네 알렉스 피처링 웨일의 왈츠 레슨이었습니다. 이게 풀곡으로 들으면 밤에 듣기 되게 좋은 좋아요 노래가. 그래서 나중에 꼭 이제 밤에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갑자기 태보하는 줄. 네. 어쨌든 자 여러분들의 레시피 보기 전에. 말랑콩떡님, 꺄 우주명곡 설거지하다가 허겁지겁 달려옴. 네네 감사합니다. 우주명곡이죠. 그게 나야. 빵빵한 호랭이님, 과일에 설탕 뿌려주는 건가요? 아침부터 일이 달달하기 있기 없기. 감사합니다. 자, 쭉 한번 볼까요? 0267님, 전 어제 직접 수확한 참외를 요거트에 넣고 말차 가루를 뿌려 먹는데 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녹차 참외 요거 참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상품은 못할까? 녹차와 참외 접붙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상상의 나래도 막 펼치고 크크크크. 참외를 요거트에 넣고 말차 가루를 뿌려 먹는다. 녹차와 참외. 녹차하고 참외를 같이 먹어본 적이 없었어서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뭔가 일본의 어떤 맛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좋네요. 진검다리님, 오미자에 참외를 썰어서 넣고 오이채랑 방울토마토를 올려서 데코해 놓고 먹으면 맛으로도 멋으로도 짱입니다. 아, 오미자예요? 오. 요거는 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면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짭조름한 애는 아니라서 면이 잘 어울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주얼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오미자 네. 좋네. 아, 색깔은 되게 예쁘겠다. 스칼렛님, 과일도 과일이지만 전 요즘 오이가 그렇게 향긋하고 좋더라고요. 얇게 자라서 얼굴에 붙이기도 하고 그러다 얼굴에 붙은 거 하나씩 떼어 먹는 게 킬포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있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등짝 스매싱을 날리긴 하셨죠. 먹는 거 같다 장난치는 거 아니다. 한 가지만 해라. 옛날에 여름에 한참 밖에 나가서 이제 해 너무 많이 받고 그러면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도 열이 안 빠져갖고 부옇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피부에 진짜 안 좋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작정 쿨링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오이 같이 안에 있는 열을 싹 이렇게 뽑아주면 올려주는. 네. 그래서 오이 마사지를 많이 했었더랬죠. 엔젤 캐츠님, 여태껏 우리 신랑 수박 싫어하는 줄 알고 안 샀거든요. 얼마 전에 선물이 들어와서 깍두기처럼 조각내서 잘라놨는데 한 통을 이틀 만에 싹 먹어 치웠더라고요. 어머, 당신 수박 좋아했어? 응, 이렇게 잘라놓으면 잘 먹어! 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근데 수박이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다 핸들링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거를 세모지게 잘라서 먹고 먹을 때마다 썰어서 이렇게 쪼개서 먹고 이러면 생각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그 이렇게 네모지게 깍두기처럼 썰어 놓고 케이스에 넣어 놓으면 먹기도 쉽고. 그죠? 아, 요즘은 아예 그렇게 팔기도 하던데. 마트에. 그죠? 근데 아무래도 예, 그렇게 썰어 놓은 거를 사 갖고 온다는 게 이제 가격도 좀 가격이다 보니까. 아니, 그나저나 이번에 나오는 수박들은 또 아유, 가격이 얼마나 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 The Jackson 5의 I Want You Back. 2211님의 신청곡이고요. Justin Bieber의 Baby 듣고 옵니다.

푸른 여름이 오면님, 수박이 3일이면 없어집니다. 5통째 사서 자르고 있으니 남편 왈. 우리 집에 어디 수박나무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드시는 양반이. 제일 많이 먹고 식대도 많이 드는데 눈치도 없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먹어서 미안합니다. 눈치 없어서 미안합니다. 수박을 좋아해서 미안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그러니까 분명 어제 밤에 내가 저녁을 먹고 앉아갖고 TV를 보면서 수박을 한 통을 다 비웠는데 아이고 이제 수박이 없네. 에휴 뭐 이거 마지막 남은 거 그냥 내가 빨리 먹고 치워야겠다. 그러고 우가우가 먹었어. 다음날 회사를 갔다 왔는데 수박이 또 있네. 어? 아 어제 먹은 게 절반 통이었나 보다. 여러분 이러면서 또 우리 집에 뭐 수박나무 있나? 이러면서 답답하다. 언젠가는님. 아까 알디에 5678 덕에 잊어버린 아이디를 찾아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잘생기셨는데 이렇게 재밌기까지. 조용한 사무실 블루투스 끼고 듣다가 흐느껴서 웃어서 뱃살 운동도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고급진 방송 CBS 그대 잠깐의 알렉스입니다. 98.1이고요. 네, 전국구 방송입니다. 자, 저한테 자꾸 쓸데없이 디테일하다고. 어떡하겠어요. 네. Oh, the. 이거는 랄첸스예요? 아, 랄첸이? 랄스니. 랄스니. 참, 이,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Oh, the Larceny의 Men on a Mission 듣고 옵니다.

0: ocean.
1: 자, 오더 랄케니의 곡이었네요. 랄케니, 랄스니, 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그냥 읽을 때 K가 나와야 이제 랄케니 보통 이렇게 읽는 철자인데 랄스니라고. 예, 영어 이름이 다 되게 이래요. 예, 적어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 어쨌든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 곡 바로 띄워드려야겠네요. 저희 시간이 없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요. 에드 시란의 드라이브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5, 6, 7, 8!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열흘간 벨기에,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 등을 방문하는 정상 외교 일정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각 분야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오늘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족한 견해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 임야 가격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자격농지 감면과 비업무용 토지 과세 체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층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격

특례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개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지방 임야와 관련해서는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와도 맞물려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임

0: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기온차가 커지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은 16.1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 낮 동안 서울 28도까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부산이 24도, 대전과 청주 28도, 대구 29도, 광주가 30도까지 예상되고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 또한 무척 강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내륙과 강원 산간, 경북 국동 산간에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일부 지역에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예고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4: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5: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6: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5: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9: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예, 예. 2부 첫 곡으로 로이킴의 리메이크 앨범이죠. 중에서 왜 그래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조PD가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DJ 도대체 왜 저래? 네. 자, 선물 드려야죠. 왜 이렇게 오늘 딸꾹질이 올라오지?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우, 딸꾹질이. 죄송합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전국 곳곳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이 탄생을 했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짹짹 가맹점을 복귀해보는 차원에서 1호점부터 차례차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2호점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땡땡 건어물 전빵입니다. 죽빵 멸치, 쥐치포, 곱창김, 다시마, 부각 등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담근 멸치 액젓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기세 인증하시면 여기 10%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이 할인율이 제 딸꾹질을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아이고야. 잭잭 가맹점 구체적인 리스트 궁금하시면요. 그대 창가의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상호와 위치 할인해요 보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야겠다. 가맹점 방문하실 때 잭잭이라고 아기세 인증하셔서요. 할인 혜택도 챙겨가시고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저에게 보내주시죠.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다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거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 모우는 무료입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딸꾹질 송들 띄워드렸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퀸의 Don't Stop Me Now, 영턱스의 정 이렇게 듣고 오셨어요. 아, 이건 진짜 나온 거다. 네, 정 듣고 오셨습니다. 이 멈추질 않네. 오늘 왜 이러지? 7934님, 아, 출근하다 빵 터짐. 딸꾹질 4번 샜다고. 디제이 입장에서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네요. 하소풍님, 크으, 미치겠다. 크으, 마이크 잭슨한테 시키는 거예요? 대리 딸꾹질. 예. 이너지영님, 딸꾹질을 딸꾹질로 덮는 키키피디님. 네, 순발력이 좋죠. 네, 희정님, 우리 아기생들은 정이 넘치죠. 새고기면 어떻습니까? 알디가 딸꾹질만 멈출 수 있다면요. 근데 안 멈췄어요. 그 문제가. 2530님, 아, 나 건강검진 예약이라 수박이나 참외 있는 과일들을 오늘부터 못 먹는데 이거 참기 힘드네요. 추르륵. 아, 그죠. 건강검진 있는 날은 씨 있는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것도 이제 누구한테 이게 뭐 방송 사연인가 뭐 이렇게 해서 들은 건데 이제 건강검진이었던 거예요. 대장 내시경. 근데 전날 이제 좀 비우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게 100%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예. 자, 열부터 거꾸로 세세요. 저희 이제 약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이렇게 싹 꽂으려고 그러면서 주사가 들어오는데 팔이 이렇게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열 뭐 아홉 여덟 일곱 이게 잠들었대. 자, 이제 뭐 여러분 이거 준비하시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장갑 끼고 뭐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자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본 거예요. 딱 집어넣죠. 아, 이거 아니지. 아 이러면 곤란하지. 나 이러면 오늘 작업 못하지.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혹시 전날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걸 드신 건 아닐까. 그런 또 사연이 있었다는. 2696님, 지난번 빨강이랑 성능 사이에서 고민하던 촬영 고민하던 잭잭. 아, 네네네네네. 알디님 설명 듣고 업그레이드해서 딱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다고요? 한 달 더 버틸 계획으로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뒤에 결과 보고할게요. 인천 구월동 춘본의 건희찬이맘님. 업그레이드를 해서 딱 마음에 드는 차량. 이게 또 함정이에요. 이래서 경차 사러 갔다가 대형 세단 사갖고 나온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거죠. 아, 여기서 내가 한 달 그 입금액을 내가 여기서 한 20, 그러니까 15 정도만 딱 올리면은 아, SUV가 가능하네. 근데 잠깐만. 여기서 내가 한 10만 원만 더 내면은 이건 외제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 딱 정말 필요한 차량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딸꾹질. 네. 아, 소소한 행복님의 신청 곡이에요. 윤카이의 블루. 그리고 와우. 와우. 와우. 딸꾹질. 와우. 이거 뭔데 이거? 사샤 슬로운의 올더 듣고 오겠습니다.

챙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 딱꿀센. 선곡 처방전.

6748님, 어제는 살짝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오다 가다가 만나면 인사하고 언니 언니 하길래 당연히 저보다 아래인가 생각하고 인사하면 그래 안녕 하면서 받는 정도였는데 어제 우연히 집 근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보다 3살 위더라고요. 깜짝 놀랐... 제가 좀 노안이긴 한데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언니 대접받은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알잘딱깔센 6748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노안도 가끔 이렇게 좀 덕을 볼 때가 있긴 있죠. 네네네. 6748님보다는 10년 넘게 언니라고 불렀던 그분이 더 놀랐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위계가 좀 분명하고 형 동생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나라도 드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쵸. 예. 학교에서 만나서 선후배 서열이 명확한 사이가 아니라면 호칭이야 뭐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아래 위로 3살 정도는 얼마든지 친구 먹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뭐 일단 저는 6748님께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팔레트 피처링 팔레트 너무 팔레트였나? 팔레트 네 피처링 G 드래곤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딸꾹질 하다가 코너로 넘어갔는데 코너에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저는 네, 딸꾹질 멈췄어요. 걱정하지 마.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딸꾹질이 이렇게 많은 새싹들을 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니, 딸꾹질이 이런 힘이 있다니 처음 알았습니다. 자, 사연으로 돌아가서 위아래로 3살 정도는 얼마든지 친구를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여기서 개념이 친구라는군요, 여러분. 친한 사람인 거의 개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작가님과 저는 어디 가서 밖에서 친한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친한 사이다라는 거죠. 꼭 동갑이 아니더라도 친구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격 없이, 선 없이 이 선을 막 마구잡이로 넘나드는 그런 사이면 안 되겠죠. 서로의 호칭과 서로의 매너와 나의 인성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거리감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6748님께서 10년 넘게 그 동생인 줄 알고 대했던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낀 거야.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주의를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와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름도 모르는 사이니까 언니? 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그냥 불러줬던 건데, 실제로 저 친구가 나보다 어리구나라고 보니

본인이 착각해서 말을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어? 아 나보다 원래 나이가 많으신가 보다. 그리고 그냥 언니라고 계속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10년이 지난 거야. 이거 미안함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안 볼 것 같아요. 평생. 10년은 좀 너무 길잖아요. 자, 내가 혹시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나 직함이나 이게 서로 나이를 모르면은 다가설 때 뭐 형님 뭐 이렇게 얘기를 먼저 좀 해요. 네, 직원님, 누구님, 뭐 대표님 뭐 이렇게 하다가 아까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몇 년도? 아, 저 뭐 79년생입니다. 그러면 아, 아닙니다. 제가 동생입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고서는 서로 이렇게 그 선을 애써 넘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든 정보가 다 오픈이 됐을 때 이제 후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선배가 보통 아니야, 괜찮아. 말 다.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된 김에 서로 말 놓자. 그러면은 아, 네 형님 저도 그럼 말 좀 편하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래 편하게 해. 약간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좀 높게 불러준다는 생각으로 언니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걸 너무 받아들이신 거지. 아, 내가 언니구나 라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많이 있는데, 예. 꽃띠님, 저도 노안 쪽이라 100% 공감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종종 있었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지숙님, 그 사람도 이미 언니라고 단정 짓고 언니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퉁 쳐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겠죠. 비오기님, 혹시 상대방이 나이 알면서도 어려 보이고 싶어서 계속 언니 언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약간 그 기싸움 있잖아요. 언니, 막,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미인 대회에서도 네 얘기하잖아요. 네 평화 세계 평화가 꿈입니다. 옆에 언니 담배 핍니다. 근데 알고 봤는데 내가 3살 많고. Babyface의 Every Time I Close My Eyes. 눈 감아.

자, 베이비 페이스 곡 동안 띄워드렸었고요. 자, 대단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0199님. 네, 제가 바로 참외먹고 내시경한 1인입니다. 하루 전 6시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다가 내시경하고 결과 같이 보면서 참외씨에 가려진 건 안 보여서 아, 이거까지는 저희가 진단을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약물 가셨을 것 같은데요. 연정님, 알디, 오늘 엔딩은 하나 둘 셋 안녕이 아니라 5, 6, 7, 8 딸꾹 이게 되겠는데요. 딸꾹 지금 멈췄다니까. 자, 엘디바지의 Heart, Mind and Soul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겠다. 5, 6, 7, 8 안녕.

0: T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증에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이 1.8%로 집계돼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속보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그보다도 0.1%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올 1분기 명목 국민 총소득도 전 분기보다 11% 급증하면서 명목 GDP 성장률 10.5%를 웃돌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일제히 반등에 나선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지수도 오늘 장 초반 급반등하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오전 9시 12분 52초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가의 효력이 정지됐으며 오전 9시 28분 14초쯤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5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발 전 SNS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와 관련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북중 정상의 만남이 양국의 전략적 결속 강화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라는 애초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상부상조 분위기 속에 북한은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 닷새째에 들어가면서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개표소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는 어제 오후 대비 10분의 1 수준인 경찰 비공식 추산 200여 명이 시위 중입니다. 지난 주말 수만 명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운집했으나 평일이 되자 시위 인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네 걔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더 이상은 못 가.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간과 상황도 어떻게든 건너갈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게 또 우리의 저력이기도 한데요. 달리기나 마라톤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 뛴 뒤에 마시는 시원한 음료 한 잔, 그게 너무 개운하고 청량해서 멈출 수가 없다는 사람. 온 집안 대청소가 피곤해도 하고 나면 공기까지 신박해지는 그 산뜻함에 결국 해낸다는 분도 있고요. 아무리 힘든 일도 딱 하나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뭐 한 가지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꼭 오는 퇴근? 괜찮다는 말? 나만의 체력? 내일은 온다? 버티다 삼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짧고 굵게 실시간 6회 반전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X세대 노래다. 피터팬님. 더 블루 그대와 함께. 이게 어떻게 몇십 년 된 노래인가요? 지금 들어도 이렇게 신선하고 따끈따끈하게 갓 나온 노래 같은데. 더 블루 그대와 함께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아, 하다 보면 좀 지치고 그만하고 싶을 때 있는데 그래도 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버텨낼 수 있나요? 그런 거 하나쯤 있으면은 훨씬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내기 쉽겠죠? 버티다 삼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세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5447님, 귀농에서 어설픈 농사일로 매일 힘든 하루지만 퇴근할 때 내가 좋아하는 최애 커피집 라떼 한 잔에 스르륵 풀리고 말아요. 저는 쉬운 여자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커피를 안 드려요? 물론 최애 커피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랄랄라에서 드리는 커피도 힘든 하루 끝에 시원하게 마셔주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

김종국 사랑스러워 박혜경 안녕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나는 뭐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버틴다 버텨낼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버티다 삼행시도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콜님 버티다 삼행시 버 버럭 화내시는 울엄마 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펑펑 쓰는 거야? 다 다음 생엔 내가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이게 엄마가 바라시는 걸 텐데요. 너도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딸 한번 낳아봐. 이거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아, 효도하시려고. 커피 드립니다. 아, 6705님, 버티다 삼행시, 버, 버티지 않아도 괜찮아. 티, 티나지 않아도 괜찮아. 다 해결돼. 내 옆엔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사랑꾼, 랄랄라에는 참 사랑꾼이 많아요. 사랑꾼, 방송 말고 직접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하시겠죠? 커피 드립니다. 0696님 하루하루가 너무 빨라서 아쉬워요. 시간만 있다면 뭐든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주 씨 상큼 목소리에 랄랄라 들으면서 오전부터 기분 업 됐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뭐 한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이 주제에 어쨌든 우리의 이별을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루하루가 너무 아쉽고 소중하고 그러네요.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저희는 이별은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랄랄라도 계속 되니까요. 백원경 아나운서와 또 행복한 방송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4929님이 아까 박혜경의 안녕 들으면서 이런 노래도 틀지 말라고 너무 슬프게 들린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냥 우리 슬픈 노래 또 한번 듣고 가요. 근데 이 노래 슬픈가? 황가람, 나는 반딧불.

이원진 류금덕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황가람 나는 반딧불에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5695님의 사연입니다.

0: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아이 친구 엄마한테 톡이 왔어요.
1: 아, 현이 엄마 바빠요? 할 얘기 좀 있는데 우리 커피 한잔 할 수 있나?
0: 아직은 어색한 사이라. 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다음에요. 했는데 또다시.
1: 어디가 아픈데?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프지. 나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러지.
0: 저요, 불편한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힘들어하는 타입이라. 하하하, 경욱 엄마, 미안해요. 제가.

0: 컨디션이 영 별로예요. 그러곤 얼마 후 집 문제로 부동산 사장님을 뵈야 해서 동네에서 좀 벗어난 카페에서 만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1: 어머 이게 누구야 현이 엄마 아프다면서.
0: 아이 친구 엄마를 하필 그 카페에서 만난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또 사장님대로
1: 아이 어디 안 좋으신데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아유 제가 전화로 말씀드릴걸
0: 하는데 막 이래저래 진땀이 나는 거죠. 아니 그게 급한 일이기도 하고요. 간신히 변명을 하는데
1: 그래 급하겠지. 그새 아픈 게 뭐 다 낫겠지. 얘기 들어가세요.
0: 이러는데 어찌나 얼굴이 빨개지던지 아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요. 앞으로 이 엄마를 어떻게 보나 싶고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별다방에 털어놔 봅니다.
2: 어디야?
3: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2: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봐.

살다 살다 내가 정말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5695님 사연이었고요.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석풍님이 이 노래는 사연자님한테 뭐라는 노래가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별다방은 무조건 편파적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 편입니다. 여기 이 노래에서의 너는 경욱이 엄마예요. 경욱이 엄마. 내가 일부러 돌고 돌아서 집에서 먼 카페까지 왔어. 근데 왜 거기 있어 경욱 엄마가. 이런 느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아, 딱 걸렸네요.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일하러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까? 경욱이 엄마 안 만나면 다른 사람도 못 만납니까? 내꽃님, 아유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 만남 하고 오면 온진이 다 빠져요. 그건 맞습니다. 마이클 넌 투스트라임님, 어머 신경 쓰실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문제는 중요하고 급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아파도 나가는 건 당연하죠. 제 말이요. 하이웨이님, 아이 뭘 어떻게 봐요. 경욱이 엄마 그냥 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병나요. 뭐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다음에 만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병납니다. 우리 멘탈 관리팀이 있는 것 같아요. 랄랄라. 이렇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모아주시니까 제가 5695님은 아닌데 저도 뭔가 힘이 나네요. 그래 뭐 잘못했어? 난 당당해. 이런 마음으로 커피 드시러 또 나가세요.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자, 어따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편들어 드리고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엔플라잉의 새 노래가 나왔어요. 환절기.

엔플라잉 환절기 QWER 고민 중독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우 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SES 오마이 러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들으면서 화요일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CBS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개별 세목의 인상 여부보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아우르는 총 세부담이 중요한 만큼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전체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0민주항쟁 기념일인 내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참여형 개혁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 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 조달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77억 원 규모의 80건 계약 모두에서 A업체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정상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A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가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황 CEO는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방한 소감에 대해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발표한 내용들에 매우 흥분된다며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고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금액이 역대 최대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재기 위해 야외 설치해 놓은 작은 집 모양의 나무 상자. 100개의 판자 조각을 조립해 사방의 벽을 만들고요. 햇볕을 잘 반사하도록 겉에는 흰색 페인트를 칠해둡니다. 문을 열었을 때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문은 항상 북쪽으로 설치하는 이것. 바로 백엽상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백엽상에 문을 열고 온도와 습도를 기록한 다음 다시 0점을 맞춰놓고 문을 닫아두는 거 당번의 역할이었죠. 함부로 문을 열 수 없도록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이따금 친구들의 쪽지 편지가 오가는 비밀스러운 우체통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 날이면 파란 하늘 아래 하얀 지붕이 그림처럼 예뻤던 백엽상이 있던 풍경이 눈앞에 절로 그려집니다. 날이 화창하고 하늘이 파란 오늘 같은 날, 추억하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날이죠.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Johnny Hayes의 Shattered Dreams였습니다. 초등학교 뒤뜰 잔디밭에 세워져 있던 백엽상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시겠죠? 최고 온도계, 최저 온도계, 또 자기 온도계, 습도계 등이 내부에 설치돼 있어서 실습용으로 사용하던 백엽상. 근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사라져가는 추세래요. 백엽상은 설치할 만한 화단이나 잔디밭 같은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겹비늘 창살 모양을 60도 기울기로 붙여놓은 형태, 꼭 통풍을 고려해서 만든 루바 옷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파란 하늘 아래 백엽상 지붕이 유난히도 하얗게 보일 것 같은 온도와 습도, 바람과 공기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적당한 초여름의 오후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마더스테야.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0: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TB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푸른 반딧불님, 아내랑 점심에 유부초밥 해먹으려고 마트에서 재료 사왔습니다. 유부초밥 먹기에 참 좋은 날씨네요 하셨는데, 와 진짜 알콩달콩합니다. 그죠? 이 도시락 싸서 야외에서 드셔도 너무나 괜찮은 날입니다. 그죠?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도 더없이 좋은 날. 거기에 이런 음악까지 더해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스윙아웃 시스터의 Breakout, 또 플리우드맥의 Little Lies까지 전했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다들 추억에 막 공감하셨어요. 1182님이 와, 백엽상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캔디핑님, 모르고 싶은데 알고 맙니다. 백엽상. 4128님은 문득 까마득하게 먼 옛날 초등학교, 라떼는 국민학교였죠, 그죠? 그 시절 하얀 상자가 떠오릅니다. 그 이름의 백이라는 의미가 바로 흰색을 의미한다는 것도 몰랐던 먼 옛날,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하셨고요. 기다림의 미학님은 오, 백엽상이라니 잊고 있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날씨 좋은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아, 그 노래도 있었지. 백엽상의 추억도 떠올리고 잊고 있던 팝의 세계로 또 떠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이잖아요. 오늘의 제시어는 블루입니다. 파란, 블루. 아주 청량감이 느껴지는 단어죠. 블루, BL.

유이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블루가 들어있는 노래 은근히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도 꽤 있어요. 자, 팝송 제목 안에 블루가 들어있는 노래들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우리말로 편하게 적으셔도 되고요. 또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해 주시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팝송 제목 안에 제시어 블루가 있으면 됩니다. 이 시원한 느낌에 블루가 들어있는 팝들 해피송에 알려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은 프로클레이머스예요. I'm gonna be.

와, 계속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곡들이었죠. Mike and the Mechanics의 All I Need is Miracle였고요. The Proclaimers의 I'm Gonna B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화요일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이고요. 오늘의 제시어는 블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루가 들어가는 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 역시 머리를 맞대고 모아보니까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 늘어나고 있어요. 톰 크루즈님, 퍼리너의 블루 모닝 블루 데이즈, 4100님, 크리스 리의 September Blue를, 또 레몬님은 어머!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인데 바로 신청합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블루를, 저도 어젠가 그젠가 이 곡 들었는데. 6367님은 트로이 시반의 블루를 신청하신다고. 몽환적인 사운드와 아티스트의 아련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면서 마치 제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묘한 감상에 빠져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온전히 나만의 감성에 젖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하셨고요. 저는 트로이 시반 노래, 우리 진짜 최근에는 별로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뮤비도 너무나 늘 감각적이더라고요. 마이키님은 아하의 The Blue Sky를, 호레노츠님은 네비 깁슨의 Out of the Blue, 이 상큼한 노래를 빼놓을 수 없죠. 지금은 할리우드 B급 영화의 섹시 아이콘으로 변신한 누나 네비 깁슨.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언젠가 꽤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변신하신 것도 꽤 몇 년 됐어요. 꽤 됐는데 그 기사 이런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예전에 그 청순한 이미지에서 완전 대변신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유쾌하게님은 일이 많아서 샌드위치랑 해피송 함께하고요. 올리비아 뉴튼

요즘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신청하셨어요. 자, 여러 곡들 중에서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블루고요. 이 곡부터 함께 할까요? 뜨라레 님이 청하셨습니다. 루이 올비슨 캘리포니아 블루.

오마니, 오마니를 외쳤습니다. 로저 피테커의 마미 블루였고요. 또 배로님, 오낙사님, 5653님, 닐 다이아몬드의 송성 블루, 또 뜨라레님, 로이 오빌슨의 캘리포니아 블루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블루죠. 6276님은 예전에 여름방학 때 가족과 바닷가에 갔을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신다고 튜브 하나 붙잡고 온종일 파도와 씨름하고 까맣게 타서 돌아오던 그 여름. 그때가 생각나신다면서 칼리 미녹의 Into the Blue 신청하셨고요. 레오르메님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블루문을 8777번으로 린라 론스테트의 블루 바이유 또 넝마님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블루 하와이 아 이게 영화 주제곡인 거죠? 얼마 전에 훌라춤을 배웠습니다 하셨고 보람님은 제임스 블런트의 블루 온 블루 머라이어박님 엘튼 존의 블루 아이스 또 라운몬스님은 알몬 브라더스 밴드의 블루 스카이 하종님은 이에로의 미드나잇 블루 또 코트니 할배니 마돈나의 트루 블루 신청하셨는데요. 자, 그 밖에도 많은 곡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블루 이 곡입니다. 우리 코트니 할배님 마돈나입니다. 트루 블루

졸리나님 FS65의 블루였고요. 또 마돈나의 트루 블루 띄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어느새 1부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 진짜 블루로 시작하는 아니 블루가 들어있는 노래들 팝송들 어떤 곡들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다양한 곡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1부 닫을 시간이고 강아지님 실비 바르탕의 곡 청하셨죠? Love is Blue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계야.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0: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으며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멕시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김남희 의원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사단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을 예방해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세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18일 과달라하라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펼치는 조별리그 2차전에 참석해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동났던 9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투표일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곧 꾸려지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소유한 주택들의 처분 문제와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이며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 처분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후보자가 지난 2월 보유 주택 4채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최근 매도했으며 구매 20년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사교육비가 연평균 4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법인 교육의 봄은 대졸 취업준비생 485명을 대상으로 한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기준 취업 사교육비가 연평균 455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228만 원이 증가해 3년 전보다 매

매달 20만 원 가량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것은 전공 자격증 취득이었고 이어 토익 등 영어 시험 응시료, 비전공 자격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74%

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 문의전화 서울 771-1932.
2: 1시 5분입니다.

0: 프리지아1님, 오늘은 정말로 하늘이 블루블루하네요. 뭘 해도 좋은 날씨입니다 하셨는데 적당히 파란 하늘, 진짜 하늘색의 하늘입니다. 뭘 해도 좋은 날씨고요. 해피송이 있으면 더 좋은 날씨입니다. 2부 첫 곡은 이에로의 Midnight Blue였고요. 다들 생각이 비슷하셨나 봐요. 7677-8796-4539 하쪽님, 바둑과 야구, 기다림의 미양님 등 신청하셨어요. 1부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별빛지은님, 퉁퉁이님, 또 8796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2부는 이런 얘기 나눌게요.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백엽상 얘기도 나눴다. 아, 백엽상 진짜 얼마만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2부는 초등 시절 추억 소환템입니다. 추억을 소환해 주시죠. 라떼. 아, 라떼는 일단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때. 그 추억 소환템 어떤 것들 있을까요? 아니 요즘 애들은 왜 책받침을 안 쓴대요? 라떼는 진짜 책받침, 또 책받침 여신들. 그래서 그 여신들의 사진 같은 거, 브로마이드 같은 거, 작은 거 딱 한 A4 용지? 16절지? 한 그 정도 사이즈. 앞뒤로 코팅해가지고 막 갖고 다녔는데. 또 라떼는 국민학교 때 왁스와 걸레도 늘 책가방에 갖고 다녔죠. 그래서 그 나무바닥이었잖아요. 나무바닥 길들인다고 왁스 칠하고 걸레 칠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의 초등 시절 추억 소환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시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초등 시절 국민학교 추억 소환템 지금부터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함께 해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82님, 와, 사랑스러운 곡, 이윤카이의 블루 하셨는데, 아가다님, 지리사님, 레모님도 신청하셨고요. 이윤카이의 블루. 또 6367님, 트롤시반, 또 알렉스 홉의 블루. 또 프리지아님 8667번으로 애냐의 캐리비안 블루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초등 시절 추억 소환템입니다. 아, 초등학교, 그러니까 라떼는 국민학교였죠. 6904님, 국민학교 때요. 월간지 새소년, 어깨동무, 소년중앙, 그리고 보물섬, 또 창간일간지도 있었더랬죠. 소년한국일보, 소년조선일보 등등. 저는 소년한국일보의 비둘기 기자였답니다. 서울 가리안초등학교 파이팅 하셨는데, 저도 한국일보였는지 조선일보였는지 뭐 어떤 신문지 어떤 그 일간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어린이 신문 같은데 기자였어요. 당시는 그 어린이 신문을 거의 의무적으로 구독해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막 중간에 뒤에 보면 만화도 있고 막 퍼즐 맞추기도 있고. 사랑이 마미님은 저 우렘에 강시 봤어요. 또 저학년 때는 잔디씨, 코스모스씨 편지 봉투 채우기 기억납니다. 아, 지금 잔디씨 얘기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진짜. 아, 우리 사랑이 마미님 저랑 약간 동년배 아닌가 싶은데. 우렘의 강시. 나 때는 진짜 강시가 진짜 열풍이었지. 9575님, 나 국민학교 때 석탄 난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위에 도시락까지 얹었네요. 0761님도 라떼 겨울에는 조개탄 난로에 도시락을 데워 먹었죠. 난로 바로 옆자리라 얼굴이 벌개지고 밥 먹고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 담임쌤은 거기 위에다가 그 노란색 양은 주전자 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피구하면은 그 주전자에 물 채워가지고 피구장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게 쫙 줄 만들어가지고 물로.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번이도 보일러 관리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일러가 아니라 그 난로 관리 같은 거를 해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강혁 씨. 저의 초등학교 시절 1, 2학년 때는 물체 주머니가 기억이 나요. 와, 물체 주머니가 얼마만이야. 그 파란 정말 물로 그 비닐봉다리 안에 들은 거잖아요. 또 3학년 때는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고 양은 도시락. 4학년 때 각도기와 캠퍼스. 와, 이거 요즘도 쓰잖아요. 각도기와 캠퍼스. 5학년 때는 학교 숙제가 어려워지면서 헌책방에 가서 두 가지 전과를 다 사왔더랬죠. 또 6학년 때는 중학교를 가기 위한 반 배치고사 준비도 했었습니다. 아, 이 전과도 진짜 추억 돋아납니다. 진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아, 이 물체 주머니가 진짜 압권이네요. 요즘은 학교에서 준비물도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죠? 빅토리님은 어릴 때 먹었던 달고나 짱이죠? 각설탕 모양의 달고나 아시나요? 하시면서 또 추억 소환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무줄, 땅따먹기, 공기놀이 무지 많죠? 또 소풍 때 빼놓을 수 없는 수건 돌리기, 보물찾기, 노래 자랑. 와, 몇 박 며칠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요즘 애들은 소풍도 무슨 놀이공산 이런 데도 가더라고요. 니들이 낭만을 알아? 얘기하고 싶은데. 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커서도 이 나라에 커다란 또 대들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초등 시절 추억 소환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톰 크루즈니 Foreigner예요. Blue Morning, Blue Day.

제이 가이스밴드의 엔젤 인 블루였고요. 메이플 피카님, 샤니아 트웨인의 블랙 아이즈 블루 티어스, 또 톰 크루즈님, 버리너의 블루 모닝 블루 데이였습니다. 앞서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0761님, 또 3527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우리 초등 시절의 추억 소환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뚜리님, 불주사 맞던 날, 전날 목욕 가야 했죠. 아,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루는 씻어야지. 7594님은 칠판에 써주시는 가정통신문 잘 써내려가서 어머님께 보여드렸죠. 요즘은 가정통신문, 가통이라 부르더라고요. 그 앱으로 탁탁 올라오니까 편하긴 한데 정작 학생들이, 애들이 이거 알고 있나 싶어요. 아자님은 저는 78년생이고요. 85년도 국민학교 1학년 시절 서울 미양국민학교 오전반, 오후반 있었습니다. 전격 재투작전 봤던 기억도 나네요. 아셨는데 저도 오전반, 오후반 세대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머라케사노님은 선생님이 수업시간마다 주번을 찾았죠? 아, 오늘은 6월 9일이니까. 자, 9번, 19번, 29번 해서 59번까지 다 일어나! 하고서 계속 문제 풀어야 되고. 빛나는 돌림은 한 달에 한 번 폐품을 모았죠. 집에서 신문지 묶어서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비 오는 날은 한 손에는 우산 들고, 한 손에는 그 폐품 들고 가다가 중간에 봉투 찢어지면 난리 나는 거. 또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씰도 있었고요. 또 반공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온갖 포스터가 되게 많았어요. 우노유노님은 초등학교 때 앙케이트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렀는데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뭐 취미나 좋아하는 친구, 다른 친구들의 관심사, 특히 짝사랑하는 이성 친구의 답변을 보며 설레던 앙케이트. 아, 갑자기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요건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5, 6학년들이 했었고, 절대 우리가 지키지 않냐. 단, 그 앙케이트북 맨 앞표지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한 여러 개 써놓고 나서, 다른 친구 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꼭 약속 지켜라. 그러면서 모두 다 같이 봤던. 홍홍님은, 국민학교라는 단어만 들려도 뭐 설렙니다. 라데는 변신 필통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연필 꽂이가 초르릉 열리고 로봇처럼 열리는 필통이 있었죠. 하시고. 또 국민학교 앞에 구멍가게에서 별 모양 달고나도 열심히 까먹었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 변신 로봇 필통은, 변신 필통은 약간 80년대 이후생이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좀 잘 사는 애들이 꼭 갖고 다녔잖아요. 그 필통인데, 지우개 칸 따로 있고, 연필 칸 따로 있고, 뭐, 그런 거죠. 꼬마 마녀님은 우유 배식을 기억하십니까? 초록 플라스틱 통을 질질 끌고 오면서 우유 배식하고, 덜 먹고 남은 거 통에 넣다가 온 바닥에 우유를 질질 흘리고요. 하셨고. 아, 왜 아니겠어요. 또 분필가루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들 극한 직업이셨어요. 요즘은 막 전자식이고 학습 기자재도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 아그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살기 정말 좋아졌으니까 너그들 학교에 충실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혜숙님, 크리스탈 게일이에요.

박옥동 김밥님, 문경 도련님, 제니퍼 원스였어요. Famous Blue Raincoat. 또 엘튼 존의 음성이었죠. Blue Eyes. 큰바다님, 로코홀릭님, 머라이어박님. 또 크리스타겔의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까지. 약간은 흐릿해진 날씨하고도 잘 맞았죠.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북망산천님, 캔디핑님, 별빛지은님, 퀴즈리 더 블루 카페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

0: 또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7% 넘게 급등해 8000피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533.26포인트, 7.12% 오른 8017.67을 기록 중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 장 후반 상승폭을 키워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62.39포인트, 6.85% 오른 973.7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증에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8%로 집계돼 지난 4월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아졌고, 이는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을 위주로 5.9%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의 증가로 6.6% 늘었습니다.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0.5%에 달해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조 의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할 것이고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도 이번 일은 민주주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의장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 등의 과징금을 다음 달부터는 최대 2배로 가중합니다. 표시 광고법과 방문 판매법, 할부 거래법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세 가지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각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적용할 새 과징금 고시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반복해서 이들 법률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2배까지 물리고, 표시 광고법의 경우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기준으로 삼는 정액 과징금을 모두 상향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일에서 3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원자력협력 1차 협의에서 핵 잠수함 기본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면서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자로를 포함한 핵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는 연료인 전홍측 우라늄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으며 탑승 승무원 두 명은 무사히 구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5도, 습도는 31%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4: CBS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0: 5분입니다.
1: 이봉규의 어떤 가요?

봉팔님들은 저에게 우주나 다름없습니다. 나의 우주에게 이 곡을 전하죠. 방탄소년단 콜드플레이 마이 유니버스.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이봉규였던가요? A면 첫 번째 트랙은요. 방탄소년단 콜드플레이 함께한 My Universe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로 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입니다. 우리 봉팔님들도 작년에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다녀오셨나요? 지난해 연간의 관람객 수가 6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전 세계 관람객 순위 3위였답니다. 1, 2위는 우리가 잘 아는 루브르 박물관과 바티칸 박물관이고요. 3위가 우리나라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대요. 올해 들어서는 벌써 5개월 만에 한 325만 명이 다녀가면서 이 국중박의 인기가 날로 커진다는 걸 알 수

0: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중박을 뜨겁게 달궜던 분장대회도 올해도 열린대요. 쉽게 말해서 내 온몸으로 유물을 재해석하고 그 유물로 분장을 해서 대회에 나간다는 건데, 뭐 작년도를 살펴보면은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로 분장한 분도 계시고 뭐 석주약자 불자상 등등 진짜 다채롭고 이색적인 재미난 분장대회가 열렸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참가한다면 어떤 유물의 분장이 어울릴까요? 저와 찰떡으로 어울릴 분장 얘기도 좋고요. 대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봉팔님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내가 나갔던 대회 어떤 게 있으셨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꼭 대단한 대회만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종종 마라톤 대회도 나가시죠. 뭐 약소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열리는 대회도 괜찮습니다. 동네 노래자랑대회, 백일장대회, 팔씨름대회 등등등 뭐든 다 좋으니까 오늘 A면은 우리 봉팔님들께서 내가 나갔던 대회 보내주시는 거 우리 이야기해보면서 꾸며가겠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무료입니다. 광고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참 좋은 여행.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하니
2: Here's a track, 진영 Park, Honey.

마 김현정이었습니다. Funky Town 박진영 허니까지 재생해드렸고요.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 기 어떤가요? A면 우리 봉팔님들과 함께 우리 봉팔님들이 나가셨던 대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피고인 통키님, 우리 아들이 아기 모델 대회 출신입니다. 우리 아가 모델 대회 나갔을 때 사진 있죠? 우승자 특전으로 거기는 뭘 주죠? 뭐 최고급 쪽쪽이를 주나요? 최고급 분유를 줄까요? 아기 상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으셨어요. 2010년도에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 나가셨답니다. 입상하고도 내가? 기분은 좋았지만 얼떨떨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 지역인지는 안 비밀. 안 비밀? 그러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상어님 2010년도에 입상했었던 그 프로필 사진이 혹시 있습니까? 입상하셨으면 준비를 꽤나 열심히 하셨던 거거든요. 사자머리 하시고. 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에게만 살짝 공개 가능하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3505번님은 10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나가셨었는데 선두 그룹에서 너무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혼자 막 치고 나가다가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발끈이 풀려서 용감하게 묶고 있는데 추월당해서 3등 당했어요. 방심하지 맙시다. 추월당해도 10km 3등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때 기록이 혹시 몇 분대가 나오셨습니까? 요새 진짜 이 마라톤 인구가 늘면서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신발 하나 사려고 그 한 브랜드의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샵에 가서 사지는 못하고 신어보기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쇼룸? 쇼룸인가요? 맞나요? 아니, 저는 가가지고 신발 살라고 했더니 못 산대요, 신발을. 그래서 이것저것 신어보는데 이거 좋네요. 이거 어떻게 사면 돼요? 했더니 온라인으로 주문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쇼룸에 온 김에 팔면 안 되나? 막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요새 그게 스타일인가 봐요. 어쨌든 가니까 야, 이게 계속 사람이 들어오면서 아주 마라톤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발의 모습이 있어서 이런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 오고 가더라고요. 야, 나도 그럼 한번 나중에 진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268번님 고향이 부천인데요. 부천 살 때 패션몰이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맞아요. 많았어요, 거기 패션몰. 그래서 상품권 걸고 노래대회 같은 것도 자주 해가지고 중학생 때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 바로 전에 언니가 스톰을 너무 잘 불러놔서 사람이 지하상가 입구까지 꽉 차도록 모여 있었거든요. 엄청 긴장해서 시작하자마자 음이탈이 나서 땡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우, 흑역사. 그 이후로 노래방에서 스톰을 엄청 불렀었죠. 스톰이 이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고음 구간이 시작되잖아요. 바로 후렴 구간에 들어갑니다. If you can be 바람되어 불어. 요걸 또 앞에서 얼마나 잘 불렀으면 그 뒤에 사람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스톰을 마스터하셨어요? 4268번님께

0: 이번에는 제가 커피 쿠폰 한잔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스톰 한번 틀 테니까 한번 지금 계신 곳에서 따라 불러주십시오. 8435번님은 인천에서 하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인천 서구문화회관 오픈식 때 떼지어서 셔플댄스를 줬습니다. 하하하하. 셔플댄스가 이게 발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몇 가지 기본 스텝이 있죠. 이 기초 스텝을 계속 응용하고 응용하면 아주 다양한 동작의 조합이 많이 나오는 춤입니다. 또 요새 중장년층 사이에서 셔플댄스가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같은 동호회나 셔플댄스 그룹에서 함께 가가지고 오픈식 때 춤을 추셨나 보네요. 8435번님께도 셔플댄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주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루머 세곡 한곡 듣겠습니다. STORM, Storm.
1: This is the beginning.

신혜숙님의 신청곡 소찬이 Tears였고요. 그 전곡 468번님을 위한 루머스의 Storm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왜이면 우리 봉팔님들께서 나가셨던 대회. 오, 정말 별의별 대회를 다 나가셨습니다. 하나 패밀리님은 7살이에요. 7살. 주산대회 나가셨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증명사진도 찍고 나무 도장을 팠어요. 우급대회에 나가서 동상을 탔는데 그 메달을 몇십 년간 보관했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엄마가 버려서 이젠 없지만 100단위, 1000단위 숫자를 10개인가 불러주고 그걸 눈 감고 암산해야 된대요. 그걸 맞췄을 때 쾌감. 캬, 그것도 나름 국가기술 자격증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간단한 계산정도는 주산 암산으로 뚝딱합니다. 선행이 없던 시절 언니 오빠가 하는 게 부러워서 따라갔다가 일단 앞에서 그만뒀습니다. 삶에 그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대회가 치러지는군요. 100단위, 1000단위 숫자를 10개 불러주고 눈 감고 암산을 바로 한다. 와, 저는 머릿속으로 두 개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패밀리님 대단하셨네요. 지금은 마트에서 편하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샀지? 이게 좀 헷갈릴 때. 그냥 계산이 머릿속에서 쭉쭉쭉 되니까. 아, 내가 오늘 요 정도 계획한 소비를 했구나. 못했구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패밀리님께도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고요. 왕만두 사는 남자님은 야, 그 프로 농구팀 자유투 던지기 이벤트 나가서 한 번에 성공해가지고 상품

처음으로 미니홈피 도토리 100만 원어치 받았어요. 이야, 이거 정말 부러운데요. 보통 그 농구 경기장 가면은 2쿼터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자유투거리가 아니라 좀 더 멀리서 중간 코트 정도 되는 곳에서 공을 던져가지고 골인시키는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니홈피 도토리 100만 원어치면은 그 미니홈피 메인 화면을 그내 공간을 아주 그냥 초호화로 꾸밀 수 있는 도토리 개수예요. 음악 부금도 매일매일 바꿀 수 있고. 야, 부러운데요. 루이아님은 코로나 전에 또 피트니스 대회에서 비키니 부분으로 출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0대 시니어 부분으로 출전했는데 뿌듯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 루이아님도 정말 열심히 몸을 이렇게 만드셨나 봅니다. 멋지시네요. 하우스타이거님은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성경 암송 대회 나가서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고 1등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얼마나 긴지를 제가 검색해 봐야겠네요. 고린도전서 13장.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면은 바로 볼수 있답니다. 13장.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지만 이거 은근 외우려면 까다로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아, 이거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 구절이 있는 게 13장. 나름 까다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막상 그 성경 암송이 이 단어들이나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또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는 외우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7443번님은 초등학교 딸아이랑 어린이날 행사 갔다가 필사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제주도에 1년살이 내려왔는데 자랑하고 싶은 딸 바보 아빠요. 이게 글씨를 잘 쓰는 대회예요. 마음껏 자랑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2026년 바른 손글씨 필사대회. 우리 아이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죠. 평생. 3020번님은 98년도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랑구에 초등학교 고무 동력기 대회가 열렸나 봐요. 준우승 출신이신데 고무 동력기를 시간 안에 조립하고 완성해서 오래 날리는 경기예요. 나름 긴장해서 준비한 실력이 안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예, 고무 동력기 만들어서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균형이 잘 맞아야 되죠. 그리고 고무줄을 적당히 잘 감아야 되고 무게중심이 앞뒤가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또 뒤에 앞에 날개가 좌우 높이가 대칭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직선으로 똑바로 가죠. 꼭 이런 대회에서 어떤 애들 욕심 부린다고 아래 고무줄 적당히 감아야 되는데 과도하게 감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효리의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미스 코리아.

아이유였어요. 어젯밤 이야기. 그 전곡 이효리 미스코리아였고요. 아이유 곡이 나와서 갑자기 든 생각이 이제 2012년도에 제가 M사 그 대학가요제 나갔었을 때 아이유가 그때 그 축하 무대를 하러 온 게스트 중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의 무대가 끝나고 그 뒤에 아이유의 무대가 끝난 다음에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대학교 시절에 아이유 씨 사진 한 장만 찍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복도에서 크게 외쳤는데 네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되게 친절하게 사진 찍어주셔서 그때 감사했던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8738번님은 해남 젓갈 많이 먹기 대회에 나가셨대요. 이런 대회가 있어요. 젓갈 많이 먹기 대회. 오징어젓 1.7kg를 먹고 4등을 했습니다. 밤샘을 20리터는 먹은 것 같아요. 상품으로 오징어 젓갈을 받았어요.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젓갈은 안 먹습니다. 아, 이거 인체에 약간 유해한 대회 아니에요. 도대체 1등은 몇 킬로를 먹은 거예요? 4등이 1.7킬로 먹었으면 1등은 2킬로 이상 먹었다는 것 같은데. 젓갈만 먹어야 돼요. 밥도 없이. 평생 먹을 오징어 젓갈 다 드셨네요, 그때. 지금은 이 대회 없어졌죠? 0432번님은 이등병 생활할 때그 부하거래 아브라카다브라가 인기 절정이었거든요. 유격 마지막 날 부대별 장기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미로가 되어서 안경에 휴지 두르고 빗자루 하나 들고 I'm like a supervisor 하면서 흔들어댔는데 장기 자랑 1등에서 휴가 하루 받았어요. 휴가 하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되겠습니까? 그쵸? 아이디어 좋았네요. 216번님은 풍기 인삼 축제. 인삼 아가씨를 뽑았었거든요. 2000년에 인삼 아가씨 선발 대회에서 사자머리하고 풀메이킹하고 워킹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킬힐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는 우픈 기억이 아파도 아픈 티도 못 내고 또 쉽게 일어나지도 않고 총체적 난국이었겠습니다. 이런 기억은 평생 가잖아요. 인생 에피소드 만들어 오셨었네요. 카더가든의 노래 이어서 들을게요. 명동 콜링입니다.

가드가드 명동콜링 재생해드리고 왔고요. 66067번님이세요. 타방송 듣는 작은 형님 여기로 데려와서 형님도 지금 일터에서 듣고 있습니다. 시흥시 오연땡 형님. 시흥시 오연땡 형님 듣고 계십니까? 6667번님이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이라고. 본인 등판해 주세요. 비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하실 만한 곡을 준비했어요. A면 마지막 트랙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인천항에서 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검역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 바닥에서 붉은 불개미 10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정밀 조사 결과 붉은 불개미 210마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인천항에서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 넘게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는데 붉은 불개미는 독성 해충으로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20대 여성 김모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도립자연공원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설치와 산지 전용, 하천 점용, 미신고 음식점과 야영장 운영 등입니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백령도에서 이동형 정신건강서비스인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인천시는 장봉도, 덕적도, 연평도 등 도서 지역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는 인천 최대 도서인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특히 군사 접경 지역인 백령도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긴장감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6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에 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지원해 642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출 상담은 모두 184건, 상담액은 755만 달러에 달했으며 포천의 CNS 메디컬은 현장에서 1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시회 이후에도 바이어 연계와 수출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역 내 해수욕장과 다중이용 해변을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 모래 안전성을 조사합니다. 수질은 개장 전 운영 중 폐장 후로 나누어 점검하고 운영 기간에는 2주 간격으로 장구균과 대장균 등 위생지표 세균을 검사하며 백사장 모래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항목을 개장 전에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7: 공익광고 협의회
8: 3시 5분.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이번 교통가요 비밀 첫 번째 트랙 샤인이었습니다. 수지마님 신청해 주신 셜록이었어요.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종종 어떤 가요에 이런 문자가 도착해요. 버스를 탔는데 택시를 탔는데 어떤 가요가 나오더라. 가게에 갔는데 사장님이 어떤 가요를 듣고 계시더라. 어디 시장에 갔더니 봉지를 알고 있더라 등등등.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어떤 가요를 듣게 된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지금 어떤 가요를 듣고 있는 봉팔님들 접속 체크할 시간이에요. 몰래 듣지 말고 당당하게 잘 듣고 있다 생생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자자와 함께합니다. 버스 안에서 지금 봉팔님들께서 듣고 계신 곳은 또 어딘가요? 어디에 계시든 이 곡이 닿기를 바라며

제주도에서 4868번님 안녕하세요. 메이플 피카님, 로아맘님, 똘방님, 사랑아오님, 접속 완료. 그리고 A면 마무리해서 시흥에서 타방송 넘어오신 오연땡님 본인 등판하셨네요. 0629번님 안녕하세요. 당진 대명님, 하석풍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애기상화님도

0: 여기는
1: 어떤가요? 형님 오셔서 텐션 열차 함께 올라탔어요. 나르는 동가사님, 오늘 텐션 열차 아니고 가벼운 접속 체크. 잠실에서 6427번님 접속. 늘 부산 럭댕 아파트 인근 문구점에 어떤 가요가 흘러나와요. 우주데스타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듣고 계신가요? 문구점에서 럭댕 아파트 인근 부산에 문구점을 운영하신다. 명동 사무실은 조용한데 저 혼자 에어댕으로 신나는 중. 행복한 힐리님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손님 없는 빈 택시 하남에서 7811번님, 생각쟁이님, 5805번님 접속. Let's go. 아이디 숙취아님, 만취님, 오늘부터 금주입니다. 만방에 알려주세요. 이제 아이디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금주님으로 바꾸세요.

저는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마천령 시장 횟집 사장님께서 듣고 계시네요. 좀 크게 틀어달라고 했어요. 5112번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의 계양구 경인교대 부설초에서도 듣고 있어요. 업무 마무리 중에 7383번님 안녕하세요. 자, 1절 후렴 다 같이 불러봅니다. 준비됐어요? 1, 2,

봉담 김백수님도 돌방님도 여유거북이님 바우치버디 6689번님 접속. 이번 개선가요. 지금 어디서 어떤 가요를 듣고 계시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어떤 가요를 듣게 된 적 있으신가요? 몰라듣지 말고 이제는 생생

한 번도 질책통 같은 거 없었어요? 어떤 거에 접속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니. 여기 평택이에요. 5학년 4교우 엄마 차에서는 항상 어떤 과일과 흘러나오죠. 헬로 평택 4957번인 접속. 제 이름 불러주세요. 신랑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제주 마리님 안녕하세요. 아 영종도 필리 치팅 스테이크 지금 어떤가요? 소개 나왔다고 사장님의 콜라 서비스.

마지막. 여기까지입니다. 뱀. 그때 파란 자자 버스 안에서 아까 저는 필리 치즈 스테이 땡 여기가 그 상호명인 줄 알았는데 상호명이 아니군요. 스테이크 이름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군요. 상호명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이런 거 약해가지고 영종도에서 필리 치즈 스테이크 먹고 계시다는 얘기였구나. 이제 이해했어요. 근데 가게 이름이 뭔가요? 사장님? 콜라 서비스 땡큐. 고맙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1590번님은 동네 동생에게 소개한 봉디 라디오 요즘 잘 듣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도 듣고 있나 궁금하네요. 1590번님의 동네 동생분 어제 맛조개를 내가 언니와 나눠 먹었다. 신지마니님, 예. 혹시 듣고 계시다면 또 샵 112 레인보우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자, 이 노래 뭐 랩쇼? Let's get it.

당신의 심정을 뛰게 할 래퍼가 나타났다. 세상의 모든 노래를 랩으로만 말하는 진정한 마스터패스 MC 봉지의 쇼타임. 이 노래 뭐 랩쇼. 헤이 헤이 MC 봉지 내가 왔어 맨. 지금부터 노래 가사를 랩으로만 말할 텐데 내 랩을 듣고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노래 제목과 가수를 커커 컴온. 오케이 봉활님들 Are you ready? 때가 쏙 빠지는 드랍 더 비트

maybe 행복하게 해줄 거야 oh no 하지만 넌 잊을 수 있니 hey 그 맹세 마지막을 함께 하자던 울었잖아 콸콸콸콸콸 촛불을 켜고 후 무엇도 우리 갈라놓을 순 없다고 세상 그 누구보다 anyone 난 널 알잖아 you know 유남생 순결한 너의 비밀 secret 너의 꿈을 dream 나를 보지 말루 그래미 지금 네 모습에 우는 난 지키고 있을게 I will protect you hey you come on 오케이, okay, 랩은 여기까지 지금부터 가수의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문자 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Bowl of Yes 파는 공짜 노래 나갈 동안 정답 고고 MC 봉지의 이 노래 모 랩쇼는 여기까지 난 이만 바바바바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김민호 사랑일 뿐이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힐링님이 두 곡 들으시면서 3시 30분 회의 가기 싫다 여기서 즐기고 싶다고요. 3시 30분까지 이제 방송국 시간 기준 20여초 남았습니다. 회의 안녕히 다녀오세요. 끄세요. 회의 가셔야죠. 이 노래 뭐 랩쇼 오늘 MC 봉지가 랩으로 소화해 준 가사. 오늘 오답으로 도착한 곡은 생각쟁이님 에픽하이의 트로트 보내셨고요. 그리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거의 다 맞춰주셨어요. 0099번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랩이요? MC봉지의 랩 스타일은 매번 바뀝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MC봉지가 그날 갱스터도 되었다가 뭐 싱잉 랩도 했다가 아주 다양한 형태를 구사할 수 있죠. 오늘의 정답곡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 하자던 헤어진 연인의 행복을 바라는 가요계 대표 오지랖 곡입니다. 그러니까 사귈 때 잘 있어야지. 지금 그때 만났던 사람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화자가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MC 봉지 씨가 소화해 준 곡은 바로 윤종신 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의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눈물로 듣겠습니다.

케보인 통키님이십니다. 봉디 화장실 갔나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봉팔님들 퀴즈 끝나고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그냥 세 곡 들었습니다. 저도 음악 감상 중이었어요. 허우정님께서 12년차 부부이신데 이번 주에 아내 생일이라고 영상 편지 만들려고 하는데 배경음악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이 곡이 저는 딱이었던 것 같아요. 멜로망스 동화. 실제로 결혼식 예식장 가면은 대기 중에 자주 흘러나옵니다. 요새는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거기에 신랑 신부가 연애했던 시절 그리고 또 결혼 준비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영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럴 때 이 곡이 많이 BG로 사용되고요. 가사 중에 항상 네 옆에 너만의 예쁜 이야기로 남아있을게 요 가사가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제가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봤었는데 항상 그 부부가 혼인서약문 낭독할 때 참 좋고 예쁜 말만 하거든요. 지킬 수 없는 약속 같기도 한데 그 혼인서약문 낭독했을 때 초심이 항상 아 저게 지켜지면은 이혼율이 0%일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항상 듣습니다. 저도 혼인서약문에서 정말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절반만이라도 결혼생활 내내 지켜지면 참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들 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제주 홍여사님이세요. 선풍기 틀고 소파 위에 누우면서 어떤가요? 듣고 있는데요. 눈이 살짝 감기는 것이 잠이 솔솔 오네요. 잠이 솔솔 오면 저희 방송시간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잠시 짧은 낮잠 재워드립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너의 모든 순간 잘 자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곤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7: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8: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9: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젠슨 황도 샤라웃한 화사의 곡입니다. So cute.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 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 넘게 올라 8,000피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12.52포인트, 8.18% 오른 8,096.93으로 마감해 3거래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끊어내고 어제 낙폭을 대부분 되돌려놓은 모습입니다. 이 같은 급등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각각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6.42포인트, 6.19% 오른 967.81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2.9

0: 언내린 1512.1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한국 대표가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박 전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면서 대학 졸업 후 두 기업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입시업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분석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 수학, 탐구 합계 288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대 최상위 학과인 의대의 지원 가능 점수는 292점으로 예측됐고 치대는 290점, 한의대는 288점, 약대는 286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한의대와 비슷하고 약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2일에서 3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며칠 내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37%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내 마음은 이만큼인데 말로 나오는 건 겨우 요만큼일 때 있죠. 마음의 크기를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들려줄 수도 없고 가슴을 뻥 뚫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말 대신 노래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텍스트보다 직관적이고 그 분위기에 마음을 실어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를

0: 리오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마음을 이제 노래로 표현해 볼까 합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만큼 좋은 노래들로 오늘도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건강.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 5565님 신청곡이었고요. 제리 라퍼티의 Baker Street까지 함께 들었어요. 7673님이 아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데요.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셨어요. 아, 진짜 우리 이 시대의 진정한 원더우먼 아니십니까? 참 곁에서 보면 마음이 많이 짠하고 미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출근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정말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얼른 컨디션 회복하시길 랄키팝이 응원 보낼게요. 김경숙님 신청곡이에요. Guess Who의 These Eyes 그리고 파이프라인님 청해 주셨네요. Barbra Streisand의 Woman in Love

바네사 윌리엄스의 Right Stuff였고요. 조디 워틀리의 Looking for a New Love 그리고 Who's That Girl? 마돈나의 그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황금박지님이 단골 세차장이랑 이발관 사장님한테 라이키팝 꼭 애청하시라고 강력하게 부탁하셨대요. 캬.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주시는 라이키팝 홍보대사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날로날로 바글바글 벅적벅적한 라이키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또 저의 본분을 다해야겠죠.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UB40의 Red Red Wine 그리고 다이아나 킹입니다. Shy Guy 3857님과 함께 들어보자.

다이아나 킹의 샤이가이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아, 정말. 오늘 끝곡은 레이스 제이 다우튼의 블랙커피, 기다림의 미양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어제보다 좀 더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7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늘에 점차 구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에 경기 중북부와 강원 중

0: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내일 사이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17도, 원주대전 광주 15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26도, 청주 28도, 광주 29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경제 연구실.
13: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이제 청약은 대안이 아니라며 고개를 돌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남들은 보지 못하는 틈새의 기회는 오히려 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과연 2026년의 청약시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일까요? 청약 전문가 열정 로즈님과 함께 지금 청약 통장이 진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숨겨진 해법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잘 돌아갑니다.
1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0: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하루 30분. 당신의 경제적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 CBS 경제연구실.
6: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열정 로즈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열정 로즈입니다.
6: 네,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6: 그 최근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거 기다리느니 그냥 구축을 사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7: 네, 많이 받아요.
6: 청약 기다리면 안 돼요, 이제?
7: 저는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청약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분양가 요즘에 상승이 가파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청약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고 뭐 경매도 있고 일반 매매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청약만 바라보시는 분들 분양가 비싸다라고 하기 전에 왜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나 이런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청약이 2023년 1월 3일 대책으로 이 서울의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는 것이 강남 3구와 용산뿐이고 나머지 구는 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서울의 분양가가 이제 싸게 나올 이유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서울의 대부분의 공급은 정비사업이고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조합들은 싸게 분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나머지 21개 구는 시세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요 다 웬만하면 완판이 됐어요. 이걸 시장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공공분양 3기 신도시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서울의 분양가는 지금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하잖아요.
6: 네.
7: 올해 같은 경우도 올 초에 분양했던 드파인 연희가 84제곱이 15억대 분양을 했는데, 최근에 분양했는 비강남권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이제 84가 다 18억대로 올라왔어요.
6: 얼마 전에 했던 레미안 엘라비네?
7: 엘라비네부터 네. 신길의 더샵, 몰래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까지 최근에 비강남권 흑성 노량진이 아닌 급지에서도 지금 18억이 뉴노멀이 됐거든요. 그럼 올 초 대비 지금 수개월 만에 분양가가 3억이나 올라갔어요.
6: 네.
7: 자, 이 올라간 가격을 따라오기가 좀 버거우신 분들은 자기 자금 수준에 맞는 일반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일단 로또 분양 원하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강남 청약 노리셔야 되는데, 경쟁률이 뭐 수천 대 1이 나오잖아요.
6: 맞아요.
7: 네, 앞으로도 서초 같은 경우는 뭐 천 대 1이 넘었고요. 근데 가점도 굉장히 높아요.
6: 거의 만점 받아야지 갈 수 있는.
7: 네, 맞습니다. 거의 70점은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자금도 되시고 가점도 높으신들만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남 로또 단지를 또 넣을 스펙이 안 된다, 그럼 난 비강남권 봐야 되는데 분양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청약 이꼬르 로또라는 공식을 좀 내려 놓으시고 그 분양가가 감당 가능하시면 청약에 도전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일반 매매도 좀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6: 지금 들어보니까 비강남권 그리고 비용산인 경우에는 보니까 84제곱미터가 앞으로는 뭐 20억 아래에는 나오질 않을 것 같은
7: 네.
6: 그런 느낌인데,
7: 지금 뭐

0: 저 흑성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분상제 적용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제 노량진 6구역이 25억대부터 분양이 출발이 돼서 최근에 분양했던 노량진 8구역은 27억대. 흑석 같은 경우는 84제곱이 거의 30억에 육박하게 나왔거든요.
1: 네.
0: 이 비강남권의 분양가가 강남의 분상제 분양가

0: 관심을 돌려서 일반 매매를 할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이게 분양가라는 게 토지 비용 플러스 건물 비용인 거잖아요.
0: 네. 건축비.
1: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지. 네. 원래 토지에 대한 그 비용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0: 택지비도 한정... 매년 올라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와 20억 아래에는 집이 안 나오겠네. 네.
0: 천약이
1: 안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1: 야, 그래서 없으면 그냥 매매로 가야 하는 수밖에
0: 그렇죠.
1: 없는.
0: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사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5구를 많이 봐서 5구가 요즘 경쟁이 더 치열해요.
1: 5구가 더 비싼 지역도 있더라고요.
0: 네, 평당가로 간혹. 치면 더 비싸요.
1: 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청약에 대해서만 오늘 약간 집중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청약을 뚫어낼 수 있는지 그 와중에도 분상제를 뚫고 들어가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20억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 분양에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공분양, 민간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되게 다양하던데
0: 네.
1: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 좀 네. 해주세요.
0: 청약 세상에서는 크게 통장에서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분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공공분양,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다음에 민영주택 크게 두 가지로 보시고요. 이 국민주택 카테고리에 공공분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민영주택 카테고리에 민간분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A SH공사 이런 데서 짓는 집이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 분양 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 있죠.
1: 네.
0: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아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민간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접근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네요.
0: 네.
1: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런 얘기하잖아요. 가점제, 추첨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서 다른가요?
0: 네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저축나비백으로 당첨자를 뽑아서요. 저축나비백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나는 저축나비백이 좀 적다. MZ들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민간분양의 추첨제 노리면 좋습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제, 추첨제로 이렇게 당첨자를 선발하거든요. 그리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가점과 추첨제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아무래도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이 좀 높고 8호 지역 초과 같은 경우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나이가 좀 어리고 청약 통장에 돈을 조금밖에 못 넣었다.
0: 네.
1: 이러면 오히려 민영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다.
0: 유리하죠. 네.
1: 추첨이 있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이거는 진짜 로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낫다.
0: 네.
1: 자, 그러면 민간 분양에서 네. 왜 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가점이 낮으면 일단은 좀 불리하긴 한 거죠.
0: 네, 네. 왜냐면 가점제, 추첨제, 추첨제가 있지만 그 8호 지급 초과에 100% 추첨제를 넣을 게 아니라면 대부분 분양가 자체가 8호 지급 이하가 좀 더 절대가 가격이 낮아서 미혼들 많이 보시는데 비규제를 가더라도 40가점 60 추첨이라 가점이 앞에 40을 깔고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가점이 낮을수록 불리하긴 하죠. 하지만 일단 가점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추첨제 앤드 특별공급. 미혼들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해당이 되거든요.
1: 네.
0: 이런 특별공급을 활용해서 한 단지를 특공과 1순위를 둘 다 넣을 수가 있어요.
1: 근데 특공도요.
0: 네.
1: 결국엔 나이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나이 불문하고 랜덤으로 뽑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여기는 점수 필요 없이?
0: 네. 가점이 없어요.
1: 오.
0: 공공, 민영 똑같이 다 랜덤으로만 뽑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주택 기간도 가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0: 네.
1: 무주택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0: 미혼 같은 경우는 만 30세부터 카운팅을 하고요. 나는 20대 때 결혼을 했다. 혼인을 했으면 혼인 신고일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1: 그러면은 네. 내가 청약으로 이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0: 네.
1: 내 인생의 목표를 청약이라고 놨을
0: 네.
1: 때 20살 이상이면 일단 한 20살쯤에 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 카운팅이 되나요?
0: 네, 가능합니다.
1: 그러면은 몇 점이나 앞서 나가는 거야? 똑같이 30살, 그러니까 30살에 시작하는 친구들보다 2년에 1점인가요?
0: 아,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요?
1: 네,
0: 뒤에서
1: 네.
0: 제가 설명드릴 건데 네, 1년에 네. 2점.
1: 1년에 2점?
0: 2점. 네, 네.
1: 그럼 20점 앞서 나가는
0: 그렇죠. 아니요. 만점이 있어요. 만점인데 그 기간이 더 빨리 도달하게 되는 거죠.
1: 아.
0: 네. 10년 빨리 도달하는 거죠.
1: 근데 청약 시장에서는 진짜 나이가 깡패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 전체 가점, 만점 어떻게 이루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 통장. 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청약 시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사는 게 되는데
0: 네.
1: 청약 통장은 몇 살부터 한 달에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부어야지 유리한가요?
0: 이게 민영과 공공에 따라서 전략이

0: 다른데요. 공공 분양을 노린다. 그러면 이제 저축 납입액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 14세부터 불입하는 금액이 인정을 받게 돼요. 예,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만 14세 우리 아이 생일에 통장 만들어서 이건 부모님이 해주셔야겠죠. 자동이체 25만 원씩 예, 네. 걸어놓으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청약은 이제 만 19세부터 넣을 수가 있는데 불입하는 금액은 만 14세부터 불입한 금액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25만 원, 그럼 1년에 300만 원. 그래서 5년치를 부으면은 이 아이는 이제 20살이 될 때 이미 통장에 1,500만 원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고 꼭 예, 만 14세부터 통장을 가입해서 만들어서 불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1: 너무 어릴 때는 굳이 필요 없겠네요.
0: 네, 그 전에는 만들어도 되는데 불입 금액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나는 민간 분양을 노릴 거야. 그러면 꼬박꼬박 25만 원씩 불입할 필요 없이 2만 원만 있으면 청약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고 1순위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그때 지역별의 예치금을 목돈으로 한 방에 넣어도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굳이 이제 25만 원씩 넣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의 목적에 맞게 돈을 불입하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이제 내가 공공이 될지 민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14세부터 25만 원씩 넣는 게 제일 좋긴
0: 네,
1: 좋겠네요.
0: 그건 완전 추천. 네.
1: 그렇게 되면 이제 민영주택도 당연히 네. 될 수가 있으니까.
0: 선택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1: 네, 14세, 만 14세부터 불입을 하고 최대 금액을 넣는 게 좋겠다.
0: 네, 25만 원씩.
1: 저희 때는 막 10만 원이 최대고 막 이랬는데.
0: 맞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25만 원으로.
1: 25만 원이면 금방 따라잡겠네요.
0: 네.
1: 자, 그리고 가점을 드디어 좀 알아볼 텐데 84점 구조를 알아야 전략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무주택 기간, 또 부양가족, 또 통장 가입 기간 이것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민간 분양에서는 이걸 충족해서 이제 84점이 만점이거든요. 네, 그걸 도달하시려면 일단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 그다음에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에 1점, 부양가족이 1명당 5점이에요.
1: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0: 네. 아니 근데 3개만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청약홈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이 통장 가입 기간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자기가 이제 부양가족 수하고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만 잘 카운팅해서 점수를 계산하면 되고요. 점수를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부양가족 수죠. 1명당 5점이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부모님을 모셔면 3년 이상 등본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출산한다. 그러면 출산까지도 한 10개월은 걸리죠. 그리고 사실 뭐 입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추첨제나 뭐 특공을 노리셔야죠.
1: 당첨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막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인 집이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돈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도 계시고.
0: 근데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네. 위장전입 논란이 많아가지고 많이 적발되고 부적격 맞습니다.
1: 그래요?
0: 네네.
1: 밝혀지나요?
0: 그럼요. 네, 이 적발 사례는 제가 또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약 통장 납입 금액 전략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14세부터 25만 원씩 못 부은 분들은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25만 원씩 풀로 붓는 게 더 나을까요?
0: 이제 공공을 노리시는 분들은 기존에 3기 신도시의 저축 커트라인 이 당첨선이라고 해요. 이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뭐 서칭을 하거나 뭐 아니면 제 열정로즈 블로그에 오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고 그 커트라인이 내가 조금만 더 불입을 하면은 이 당첨선인지를 파악하는 그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당첨선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공분양 포기하시고 민간분양 노리는 게 낫죠.
1: 그럼 굳이 거기에 돈을 넣어서 왜냐면 청약통장의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0: 그거를 떠나서 이게 네. 내가 목돈을 한 방에 넣는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매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함께 투여 이거는 시간에 배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단기간에 내가 목돈 넣는다 하고 저축 납입액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네. 커트라인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도권의 인기 택지의 인기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축 납입액이 거의 2천만 원대 후반 이어야 되고요. 근데 신생아도 있어요. 신생아로 여러분들이 넣으신다면 그 2천만 원 초반이나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2천만 원 이하에서도 당첨이 되기도 해요. 네. 저축액이 낮은데 나는 가용자금이 적어서 이런 공공분양밖에 못 보신다 이런 분들은 임신하셔야 돼요.
1: 네. 그러면 좀 나아지는
0: 거죠? 네네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게는 저축액 커트라인이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임신을. 이제 힘든 가임기 여성이 아닌 분들은 공공분양 커트라인 확인하시고 안 되겠다 싶으시면 민간분양이나 일반 매매 보셔야죠.
1: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청약통장 뭐 가입 기준 그

0: 금액 이런 거 맞추기가 오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저 공공은 저축 커트라인 보시고 민간 같은 경우는 가점 커트라인 보시면 돼요.
0: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가점에 반영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1: 24년, 25년에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이 됐거든요. 요거는 24년부터고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합산이 가능해졌어요. 1년에 1점, 그다음에 2년 미만 2점, 2년이 지나면 3점입니다. 네. 그래서 내 통장의 점수가 만점이 도달되지 않았을 때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산해 올 수 있어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순위에서 3제주만 넣을 수가 있는데 두 분 중에 가점이 높은 분으로
0: 네.
1: 나이가 중요한 게 가점이 이제 높은 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 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만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점수 2년 넘었으면 3점 더하기 해가지고 청약 넣을 수 있어요.
0: 아 근데 전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3대주만 넣을 수 있는 청약들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경우에 간혹 그냥 3대주로 하는 것을 그냥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안 됩니다. 이것도 전략을
0: 그러니까요.
1: 짜야 되는데 1순위는 어쨌든 이제 가점제 위주로 보기 때문에 가점이 부부가 약간 달라요.
0: 그래서
1: 가점이 더 높은 사람을 3대주로 저는 꼭 하셔라 이렇게
0: 아무래도
1: 코칭을 해드립니다.
0: 가점이 높으려면 나이가 많은 게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1: 네, 근데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부부가. 네.
0: 그래서 3대주도 아무나 하면 안 된다.
1: 안 돼요. 맞습니다.
0: 가점 높은 사람이 해야 한다.
1: 네네.
0: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청약통장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요?
1: 아니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쓰셔야죠.
0: 근데 일단 유주택자가 돼버리니까.
1: 일단 이제 당첨된 통장은 그거는 재사용이 불가해서 깨시고 저는 또 늘 새로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배우자 통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깨지 마셔라 하고요.
0: 네.
1: 물론 다시 1주택자가 되면은 당첨이 돼서 1주택자가 되셨으니까 당첨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통장이란 거는 일단 갖고 있는 게 없애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없애면은 새로 만들어서 가입 기간도 다시 리셋돼서 충족해야 되는데 어쨌든 쭉 갖고 계시고 추가적으로만 돈을 불입 안 하셔도 돼요. 또 민간으로 넣으실 거면 쭉 갖고 계시다 보면은 여러분 예전에 올림픽 파크포리엄 분양 당시 기억하시나요?
0: 네.
1: 그 단지가 여러분 2순위까지도 넘어갔습니다. 거기가 뭐 입지가 빠져서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2순위까지 넘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 단지는 벌써 지금 20억이 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좀 식거나 이럴 때 근데 가용자금은 내 집을 팔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유주택자들이 청약으로 갈아타기 되게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걸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약통장을 굳이 깨지 마셔라 하고요. 다만 주의사항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규제적에 당첨되시면 재당첨제한 10년에 걸려서 10년은 규제적은 못 넣으세요. 그런데 네. 서울 같은 경우도 규제적으로 묶였다가 비규제로 풀렸다를 또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규제가 또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뭐 청약 서울에선 분위기 좋잖아요. 이 분위기가 또 영원하지도 않고요. 장이 식을 수도 있고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장은 저는 꼭 깨지 않고 들고 계시면은 빛을 볼 날이 언제 내 생애에서 또 오지 않을까.
0: 서울 지금은 이제 서울이 규제 지역이니까
1: 네.
0: 서울에서 청약이 됐다 하더라도 네. 그 통장은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그건 해지를 하고 다시 만들어서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10년이라도 계속 돈을 불입을 하고 있는
1: 아니요.
0: 게
1: 민간 분양을 노릴 거라면 돈 불입할 필요 없이
0: 일단 만들기만
1: 왜냐면 공공 분양은 어차피 못 넣으세요.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만 넣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분양이잖아요.
0: 네.
1: 내가 다시 서울을 노린다면 서울이 규제가 풀리기를 바라야 되고요. 아니면 이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는 분들도 비규제 민간을 넣을 수가 있어서 나는 내 집 마련 하나 해놨으니까 뭐 사이드 투자용으로 수도권에 비규제를 청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0: 빨리 만드시는 게 좋겠네요. 해지하고 네. 난 이제 안 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1: 네. 만드시고 네. 배우자 통장은 그대로 놔두시고 네.
0: 자 그리고 이제 가점이 매우 낮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약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20, 30대들이거든요. 사회 초년생들은 어차피 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20, 30대 지금도 30대긴 하지만 그때 가점을 아무리 모으고 뭐 3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이걸로는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청포자가 됩니다. 청약 포기자. 근데 추첨제나 특별공급 등 틈새 공약법이 있다면 이것도 팁을 좀 주시죠.
1: 네. 일단 우리 미혼들은 가점이 낮기 때문에 추첨제 노리셔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리고 미혼 자체가 가용자금이 많지 않을 거예요. 서울에 뭐 18억이나 되는 분양가를 미혼이 혼자 이 감당하는 것

0: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수도권 비교재 분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는 추천 비율도 많고 그다음에 특별공급 아까도 말씀드린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올 랜덤이에요. 네. 나이 불문하고. 예, 그리고 뭐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중소기업 특공을 또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이런 특공, 그 다음에 추첨제 노리시면 되고요. 수도권의 비규제 같은 곳은 또 계약금 5%로 또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입지, 그 다음에 이 분양가가 입지 대비 적정한가에 대한 이런 판단을 좀 제대로 하셔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여기 괜찮을 것 같다는 단지들은 그 계약금 5%인 단지들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단지 들이 수도권에 꽤 괜찮은 단지가 최근에 나와요. 네, 이런 게 계약금 5% 혹은 10%로 분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당시에 분양 당시에는 분양가가 일단은 주변 시세 대비 약간 비싸다고 느껴져서 한 방에 완판은 안 돼도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주변에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싸 보이면서 또 완판이 되고 또 완판이 되고 나면 향후에는 또 프리미엄도 붙고 이런 단지들이 있어서 제대로 입지를 공부하시면 수도권 비규제에서 미혼들이 저는 당첨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1: 중소기업을 다녀도 특혜를 네. 볼 수 있어요?
0: 네. 중소기업 특공이 있어요.
1: 저는 그걸 봤어요. 기관 추천?
0: 네. 그게 이제 기관 추천회라는 이 특공에 중소기업, 장애인 특공, 군인 특공, 다양한 특공이 들어가요.
1: 그거는 뭐 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0: 네. 그 해당 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요.
1: 거기는 확실히 경쟁률이 낮은 편이죠?
0: 네. 제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구멍이에요. 특공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많이 안 넣는 특공입니다.
1: 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팁을. 요즘 미혼 특공도 생기고 반대로 혼인신고 늦추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하는 집들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7년의 제한이 딱 걸려버리니까 오히려 아기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한때 막 기혼 페널티, 혼인 페널티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그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주택을 예비 배우자가 갖고 있는 경우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주택, 한 사람 예비 배우자는 주택이 있어. 그럼 혼인신고를 안 하고 특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두 분이 소득을 합쳤는데 소득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별 공급에서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제가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이유가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아닌데 근데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2024년부터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 혼인 페널티를 없애려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혜택들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혼인신고를 해야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뀐 제도가요. 혼인 전에 배우자의 당첨 이력, 그다음에 주택 소유 이력을 다 지워주기로 했어요.
1: 우와, 그러면은
0: 너무 좋죠.
1: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혼인 전 원래 생애 최초는요. 혼인 신고를 했다면 두 부부가 둘 다 생애 최초여야 돼요.
1: 네.
0: 근데 내 예비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 있고 특공을 한번 당첨된 이력이 있었어. 이러면 이런 이유로 혼인 신고를 못 했던 거죠. 근데 이걸 배우자 혼인 전 과거 이력을 모두 배제.
1: 지워진다.
0: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부 둘 다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어요. 원래 특별 공급은 집에서 대표로 선수로 한 명만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한 명은 생애 최초, 한 명은 신특으로 특공을 둘 다 부부
1: 티켓 중반. 두 개를 주는 거예요.
0: 네네. 그래서 사실상 혼인 페널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둘 다 넣게. 네, 둘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1: 와, 그 혼인 전 기록들을 리셋해 준다는 게 진짜
0: 그쵸?
1: 좋은 것
0: 파격적이죠.
1: 같아요. 파격적이죠. 네. 자, 그리고 2026년 신생아 특별 공급이 굉장히 화제인데 네네. 어떤 분들이 해당되고 얼마나 공급이 돼요? 신생아 많이 뽑아요?
0: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입양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태아 상태도 됩니다. 이러면은 신생아 특공을 넣을 수가 있고요. 신생아 특공 비율은 계속 매년 늘리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깊게 하셔야 되는 게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공이 별도로 신설이 돼 있고요. 아직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별도 신설이 아니고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우선 공급 대상으로.
1: 신생아 우선 공급.
0: 예, 맞아요. 예,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신생아 특공을 민간에서도 별도로 신설하겠다라고 올 초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개정은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생아 분들이 저는 청약제도에서 지금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다. 이 우리 2030 세대 분들은 가점이 낮잖아요.
1: 네.
0: 이런 분들은

0: 이 신생아특공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처해 조건도 더 완화하고 물량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꼭 요거 특공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자. 저희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멍 나는 곳들 있잖아요.
0: 네.
1: 기관 추천, 기관 공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수 있는지, 이런 꿀팁들을 또 저희가 2부에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부터 알아봤습니다. 열정 로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경제연구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BS 경제연구실을 검색하세요.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어제 검은 월요일을 겪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루에만 8% 급등하며 80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다만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과 관광, 의료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은 빠졌는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크.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관위가 당초 밝힌 것보다 투표지 수급난이 발생한 투표소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각각 요구 중인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일단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면서요.
4: 네, 일단 중앙선관위가 어제 내놓은 조사 내용에 따르면 본투표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배부가 이뤄진 투표소는 140곳이었습니다. 지난 5일 선관위 발표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번에도 이 시간 통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란 투표용지가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건데 실제 용지 수급난이 생긴 투표소도 기존 50곳에서 41곳이 더 증가했습니다.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곳, 인천 11곳 등의 순이었어요. 특히 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2곳에서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송파구 15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등 서울에만 22곳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에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상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총 4,726장이었는데요. 이 역시 선관위가 앞서 발표한 50곳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라 91곳 기준으로 다시 집계하면 더 늘어날 텐데 최소 7,000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네, 상황이 이러면 이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일부 투표소라 말하기 어려운 수준 아닌가요?
4: 네, 맞습니다. 때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 수장이 모인 이른바 사부 요인 회동을 갖고 선거관리체계를 대수술하자고 뜻을 모았었고요. 선관위는 우선 내일부터 자체 실태 파악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가동합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6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옥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사태 발생 이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조치, 보고체계 적정성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3: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의지를 밝혔었고 정치권도 정치권대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4: 네, 1차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국정조사인데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조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특검은 필요성이 확인되면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속하게 여야 간에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습니다.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입니다.
4: 민주당은 당내 선거제도 개혁 TF 설치를 통해 입법 논의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만은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아예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했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을 대응카드로 주장해왔는데 그에 더해 서울시를 넘어 지방선거를 100% 재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논의를 통해 관련 특별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회견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6: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국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참정권 침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의 당락이 바뀌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4: 더 나아가 사전투표가

0: 이번 사태의 원흉 중 하나라며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단골 주장을 차용한 거죠.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정당이 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죠.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은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앞 집회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의 양상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박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주세요.
2: 네, 저는 개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습니까?
2: 이곳에는 지금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인파가 모인 건데 이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을 외치며 개표소였던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봉쇄의 이유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개표소에 있던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이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집회 참가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3: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차차 재조사를.
1: 네, 닷새째 집회가 이어지는 건데 주말 사이에는 2-3만 명이 모였다고도 들었는데 집회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까?
2: 주말 사이에 2-3만 명에 달했던 시위대의 숫자는 월요일부터 크게 줄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후부터 조금씩 새가 커지면서 수백 명이 모여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집회 참여율이 더 좋아져 SNS 등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들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1: 네, 집회 양상이 처음에는 과격하기도 했었고 기자들도 폭행당하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안전합니까?
2: 개표소 봉쇄 집회가 시작된 건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자 시위대들이 개표소 앞으로 몰려가 지금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위대들이 핸드볼 경기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동을 막아서는 일들이 종종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JTBC 기자를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과격했던 시위 양상은 지난 토요일 낮부터 점차 변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 대신 참정권이 침해된 상황을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성조기를 흔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제시키는 모습도 종종 포착됐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입니다.
4: 투표지를 50%밖에 발행을 안 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그렇지만 지난 일요일 저녁부터 다시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를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을 끈아풀이다, 중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집회를 장악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핸드볼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위치한 한 중년 여성의 집을 강제로 검문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시국 선언도 한다고요?
2: 맞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의 총학생회는 내일 오후 6시 참정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과 피켓 시위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박 기자, 마지막으로 선관위에 대한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2: 일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사태를 규명할 CCTV를 확보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계획이어서 관련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합수본이 이번 사건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수사를 예고했는데요. 아울러 시민과 언론인, 경찰, 소방 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과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도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인 기자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넉 달 앞둔 상황이어서

0: 수사 성과가 보안 수사권 존치에 힘을 실을 거란 기대와 인력난만 키울 거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주보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출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 정부이지만 주요 사건마다 검찰은 수사 전면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팀을 비롯해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정교유착비리합동수사본부가 대표적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CBS와의 통화에서 결국 믿을만한 수사기관은 검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태원 참사 합수팀은 기존에 불기소 처분됐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했고 마약범죄 합수본도 마약왕 박광렬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사건 수사에서도 성과를 낸다면 보안수사권 존치 논의 등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반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이미 정해진 수순인 만큼 합수본 성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필요할 때만 동원되는 조직으로 남게 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0: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선거기간 공무원을 동원해 상대당 후보 비방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선거 결과를 놓고 어제 여당 지도부에 불만을 나타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의례 대통령을 배웅하던 여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G7 정상회의 참석객이 유럽 순방을 위해 오늘 서울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을 환송했는데 함께 배웅하곤 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했던 건 이번 선거에 임한 여당 지도부의 태도와 진정성 부족에 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때 마뜩찮은 감정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3: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2: 강원식 비서실장은 오늘 정부 출범 1주년 전시회에 참석한 뒤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4: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우기리 사건 때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사 이걸 못하는 결과가 그래서 문제적인 거고요. 지금 입법부가 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때고 환송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때다 이런 인식에서.
2: 청와대도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CBS와 통화해서 같은 이유로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내려가 측근인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자와 식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를 차례로 찾아 순방 및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검은 월요일을 겪은 코스피가 오늘 하루에만 8%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변동성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어제 8%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데 이어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운 끝에 8.18% 상승한 8096.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대 최대치인 612포인트 상승한 코스피의 반등은 반도체 투톱이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 오른 32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쳐 어제 29만 원에서 단숨에 32만 전자에 복귀했고 SK하이닉스는 16%나 급등한 221만 5천 원의 마감에 어제 191만 원에서 22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작동한 코스닥도 오늘 6% 넘게 오른 967.81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2009년 4월

0: 산출 이후 사상 처음으로 90을 돌파한 91.22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통상 코스피 하락 가능성을 의미해 공포지수로 불리며 30을 넘으면 경보로 해석합니다. 특히 향후 30일 동안 예상되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가 강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어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해지 영향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22원 내린 1512.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1: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던 지난 4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수출이 5.9% 증가한 반도체와 내수 회복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을 마치 상시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와우 회원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쿠팡은 와우 회원가를 표시하면서 일부 가격이 일회성 할인 쿠폰을 적용한 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할인 쿠폰은 한 개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을 모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회원 전용 할인 혜택이 멤버십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만큼 광고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 팀장입니다.
3: 소비자들의 와우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 누락한.
2: 공정위는 특히 해당 광고가 1년 8개월 넘게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쿠팡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1: 평양에서 7년 만에 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나 북핵 문제는 순위에서 밀려나 공식적인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어제 정상회담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중조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나아가 더 큰 발전을 거두기 바랍니다.
4: 양국은 경제와 무역뿐 아니라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도 새롭게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더욱 중국 쪽으로 밀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조약을 맺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만 명이 넘는 군인을 파병하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나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대신 양국의 주권과 공동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무기 보유는 주권 문제라는 북한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공군을 기리기 위한 우위탑 등을 둘러보며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7: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8: 아이 살린 엄마의 직감.
1: 아,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8: 지난 7일 세종 도담동의 한 도로에서 간선 급행버스 BRT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 CCTV 영상을 보면 어린아들과 함께 인도를 걷고 있던 아이의 엄마의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모자는 천천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버스가 들이닥친 겁니다.
1: 네.
0: 이때 아이의 엄마는 버스가 가까워지기 직전에 아들의 손을 잡아끌며 몸을 피했는데요. 이 영상을 확인해보면 정말 간발의 차였고요. 엄마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로 돌진해 들어온 버스는 건물 외벽과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버스 운전자와 30대 승객 총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가 역시 영업시간 전이어서 손님이나 보행자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버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네, 불과 1, 2초만 늦었어도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순간적인 판단이 아들의 목숨을 구했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AI 안경 커닝, 토익 시험에서 최초 적발.
2: 토익 시험에서 AI 안경이면 완벽한 부정행위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면 정답이나 해석 등이 실시간으로 눈앞에 떠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오늘 토익 시험 주관사인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지난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 2건이 적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AI 스마트 안경 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는데요. 한 명은 온라인 직구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다른 한 명은 국내에는 미출시된 제품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1: 네.
0: AI 스마트 안경은 이 스마트폰 없이도 해당 대상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렌즈에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에 대비해서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안경 등 각종 전자기기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금수 한국토익위원회 전문은 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첨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유출이나 조직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저작권 침해, 업무 방해 등 관련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은요.
0: 친동생 숨기고 면접관으로 참여.
2: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0: 서울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는 MB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1: 네.
0: 노원구청의 감사 결과 이 직원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스포츠 코치 채용 과정에서 친동생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알리지 않았고요. 면접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친동생은 구기 종목 스포츠 코치로 채용이 됐었고요. 또 이 직원은 과거에도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세차 업체에 공단 차량 여러 대의 세차를 맡기고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경징계를 받은 전적도 있었는데요. 공단 측은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3: 네, 오늘 저녁 퇴근길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에 인천을 비롯한 경기 중북 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에서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16도, 원주와 대전, 광주 15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6도, 청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의 분포로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모레는 또다시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주말에는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좀 더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안일하다는 말도 아까울 정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태만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사실관계 파악, 책임자 처벌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국민의 참정권 훼손 사태를 상대편 공격과 면박주기 등의 공격 소재로 활용하거나 무분별한 책임 떠넘기기로 당리당량만 챙기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5: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4: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6: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공항 환송 행사에 불참하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청 간의 갈등 기류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비공식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사전투표를 없애고 전지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부 배추한 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방송 더 라크롬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텐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4: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5: 네, 박종희 한판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6: 안녕하십니까. G7, G7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5: G7엔 배추가 없습니다.
4: 네.
5: 가시려고요?
6: G8입니다.
5: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7: 네, 반갑습니다.
5: 자, 엘레강스정 조호김 전은 어서 오시고요.
8: 네, 안녕하세요.
5: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인민 대변인.
9: 네, 반갑습니다.
5: 예, 자, 일단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에요. 6월 3일. 오늘 6월 9일, 6일 전인데. 자, 일단 그 총평을 한번 그 짤막하게 우리 또 그리스 정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8: 짤막하게 우선 네. 폭풍전야라고 할까? 네, 이제 곧 엄청난 그런 회오리 바람과 동시에 정치권에
5: 여야 모두
8: 그럴 것 같고요. 아하. 그거는 뭐 이제 에브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니까
5: 에브리 바디 에브리 바디 하면서 에브리에서 멈췄어요. 네, 네. 예.
7: 노바디. 네.
8: 또 하나는 국민의힘만 보자면
5: 네.
8: 21세기 판 문익점 그 붓에다가
5: 예.
8: 목화씨 몇 개를 몰래 담아와가지고 이제 예. 뿌려서 그 우리 한반도의 무명을 이제 그 생산하도록 하는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됐잖아요.
5: 예, 예.
8: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의 그런 희망의 씨앗으로 서울시장, 그 다음에 부산 북가
5: 예.
8: 한동훈 의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5: 네, 문제는
8: 장동혁 대표가 지가 문익점인 줄 안다는 게 문제지.
5: 네, 본인이
8: 본인이 네.

0: 예. 자, 이어서 조국 당선을 예측하셨던 배종찬 소장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말씀해 주세요.
1: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예, 예.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0: 아니에요. 예, 우리 저번에 왜 정말이야? 라고 하더만.
3: 계속 나오시고.
0: 계속 서운해하셨어. 아니야. 네.

0: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윤미도 그레이스 정도
1: 최종찬도
0: 이상민도 이게 저는 천심이다. 한판 승부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국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권력을 힘을 몰빵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반성하게끔 만들고 모두가 공손하게끔 겸손하게끔 겸손은 힘든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민심이 아닌가 천심이 아닌가 저는 정말 완전히 적나라하게 느낀 그런 결과였습니다.
1: 예, 말씀이 많이 길어지셨어요. 잘 들어요, 장윤미 대변인.
2: 저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면 예. 그 지난주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여러 이제 막 쟁점들, 현안들이 불거져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약간 성적표를 받아들긴 받아들였는데 가채점표를 받아든 느낌이랄까? 특히 민주당 구성으로서는 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겼는데 뭐 어느 쪽에선 뭐 뒷맛이 개운치 않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세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당원들의 정말 채점표. 너는 뭔 틀렸고 뭔 맞았고 전체적인 총평은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가채점이 아니라 본채점이 있겠구나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1: 대통령도 힘들어하셨다잖아요. 2-3일 동안 상태가 안 좋았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는데 자, 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5분 동안 당초 예상보다 당초는 90분을 예상했었는데 165분을 했어요. 굉장히 이럴 때는 참모들도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많은 발언이 있었지만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3: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아 김영남 후보를 암시하는 그런 그 비유.
1: 맞아요. 있었죠.
3: 그거는 누구도 다, 아, 이건 김영남 얘기를 하는구나. 예. 그리고 김영남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로 굉장히 그 상태가 2-3일 동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모두의 폭풍 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거는 아마 그 전례가 없이 세게 붙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그 소위 당무와 관련된 일, 특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1: 예.
3: 본인이 그동안은 참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1: 예.
3: 근데 세게 참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1: 예.
3: 예.
1: 자, 배 소장님.
0: 저는 정말 이게 깜짝 놀란 게 예. 대통령이 저는 읽으면서 속을 다 드러냈어요. 그냥 경고를 줬다. 이 문장은 앞으로도 아마 연구 박제가 될 것 같은데
1: 예.
0: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이 대목이 정청래 대표를 직격을 했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성공이라 그러지? 아니야. 성공 아니야.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더 겸손해야. 김어준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1: 진짜로?
0: 이게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1: 저는 더 겸손해가 김어준 씨라고.
0: 밑줄 치면서 방송을.
3: 아, 겸손은 힘들다 그러니까.
1: 더 겸손해라.
0: 그 다음에.
1: 힘들어도 겸손해라.
0: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선거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유시민 작가를 지켜야겠어요. 왜냐하면 조국을 편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저는 놀라워요.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됐다.
1: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0: 이건 매불쇼까지.
1: 저는 매불쇼가요?
0: 왜? 왜냐하면 표정은 중립이 안 됐다. 표정 안 돼요.
4: 무슨 말인지
0: 아니 저는 진짜
3: 거기는 원래부터 중립이 안 되는 표정이에요.
0: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문장에
1: 진짜 놀라신 것 같아요.
0: 이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방송 오늘이죠. 오늘 다른 방송에 물어봐서 저는 작정 기자회견이다. 작심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이 할 이야기 다 하고 기자회견이 어제였죠. 그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 오지 마라. 그리고 바로 옆에는 김민석.
1: 영부인 옆에 있었죠. 김민석 총리는.
0: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완전히 대통령이 작심한 거예요. 이제 못 참겠다.
1: 못 참겠다.
0: 그냥 내 방을 쏴버린 거예요. 정청래,
1: 예.
0: 김어준, 그다음에
1: 최후까지?
0: 유시민, 최후까지.
1: 뭐 최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0: 이 메시지는 저는
1: 최후 살립시다.
0: 제 해석이 좀 갈 수는 있는데.
4: 최후까지는 없시다.
0: 갈 수는 있는데.

0: 심판 승부만 봐라.
1: 아, 대통령의 센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던
2: 거. 힘든 평론이.
3: 예, 네. 거기까지는 그냥
0: 한 판이다.
3: 예.
4: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예,
3: 다분히 들어가.
2: 네.
3: 자, 우리 정인미 대변인, 자, 민주당 입장에서.
1: 저는
3: 뜨끔했습니까?
1: 아, 대통령님의 말씀인데요. 아, 예. 아니, 뜨끔했다기보단 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이렇게 선거라는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뭐 당이 그러면 잘 못 받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대통령께서도 아, 나도 여기에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소외를 좀 드러내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대통령 말씀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네. 청년들한테 고맙다. 네, 그 잠실에
3: 역시 당 대변인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를 굉장히 우회적으로 들으시네.
1: 아, 저는 아주 깊이 이렇게 새겨듣고 있습니다.
3: 아, 깊이 네. 새겨들었다. 일단은 대통령 발언도 결론은 나의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정인미 대변인 말씀한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기자는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 언제든지 나가서 나 배신할 거지.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ABC론이 갑자기 생각난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들어온 사람한테 모욕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용남 후보를 일컬어서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이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정 의원님.
4: 제가 조금 전에 맞아요.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야당이 창이면 여당은 방패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릇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릇.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예.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라는 모욕적인 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고 이 그릇이라는 말이 정말 그 뭐랄까 정말 무서운 얘기구나.
3: 그쵸.
4: 넌 인간도 아니야 이런 뜻인가?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너 배신할 거지. 그 다음 말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라는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냐? 예. 니들은 그런 말을 썼으니까 그릇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을 그러면서 내가 선거에 대해서 부족하고 반성하고 하는 말까지 이렇게 섞어가면서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마 박제되어야 될 말은 이 말이 아닐까.
0: 그러니까요. 두 개. 네.
4: 굉장히 강하잖아요. 원래 이 대통령 표현이. 근데 하나도 안 강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구나.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탱크데이 뭐 이런 거 할 때 인두껍을 쓰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 장사치.
4: 예.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도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릇이 왜 방패가 아니고 그릇일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 이것 때문에 2-3일을 잠 못 이루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률이 이렇게 높았는데 예.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선거를 정말 이겨야 될 선거를 져놓고 또 성공이라고 입을 놀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애둘러 말했는데 그 장면 보셨어요?
3: 예.
4: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이런 의자를 일렬로 이렇게 세워놨어. 당에. 그래놓고 마치도 무슨 그 뭐라 그래. 그
3: 혼나는 것 같은?
4: 예, 이렇게 완전히 부동 자세를 하고 그 예. 장면을 보고 있는 장면이 그 언론 보도에 또
3: 나왔죠.
4: 그 나왔어요.
3: 카메라에. 예.
4: 예, 그 이야기를 듣는 정청래 대표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그릇도 아니야 이렇게 반성했을까? 아니면은 뭔 소리야? 내가 그래도 대접 사이즈는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
3: 정청래 당대표의 마음, 배 수장님.
0: 저는 완전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3: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6월 5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네. 상당히 네. 화난 모습까지 감지됐을 수 있어요.
3: 아, 주말 동안 다 끝난 이후에
0: 그렇죠. 주말 동안 삭히면서 처음에는 이 국무총리 이 한마평에 올랐던 인물도 정성호 강우식이었어요.
3: 아.
0: 근데 아니야. 한성수. 이러면서 전 좀 가다듬지 않았나 대통령이.
3: 아.
0: 그리고 6월 8일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죠. 작심. 그러니까 이제는 더 기운이 오히려 불끈불끈 솟아요. 그래 내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른바 대통령이
3: 네.
0: 대통령이 제일 화났을 때의 표현이 그 예의가 없어.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5일, 6일, 7일까지는 예의가 없어 해서 8일은 마음을 가다듬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는

0: ABC 중에서 ABC론이 나오잖아요. 예. 대통령이 이 표현은 이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배고파서 들어왔지 하고 모욕하면 BC가 뭐가 문제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걸 완전히 그냥 직격을 날린 거예요.
1: A는 가치 중심, 그렇죠. B는 이익, C는 네. 두 개 합친 그 장면이라고 하는데.
0: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이 성안으로 들어온 사람.
1: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가 B죠.
0: 그렇죠. 성병론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저도 또 배고프네요. 그런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저는 작심작정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모드로 8월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날짜가 더 땡겨졌어요. 8월 17일로.
1: 대관 문제를 이제 9월 초까지 갔다가
0: 그러니까요.
1: 8월 17일 하자.
0: 그럼요.
1: 빨리 하자.
0: 빨리 하자.
1: 빨리 하자. 네. 자, 빨리 해야 되는 장미 대변인. 네. 자,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이제 출국 장면에서 이제 없었고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같이 이제 배웅 환송을 못했죠. 우리 오늘 고창 선사를 갔죠. 그리고 비공식 일정으로 전북지사 당선인 이원태 당선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2: 일단 청와대에서 설명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주신 말씀을 되게 곰곰이 듣고 있었는데요. 예, 예, 예. 제가 그릇이랑 그 창 그 비유를 들을 때 저는 당청의 화합을 엄청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갈등 구조를 잘 읽히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본인이 이제 야당 대표였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예.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대여 공세 수위를 상당히 좀 높였었고 그게 그 당시에 맞았던 거고 근데 좀 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그게 대통령으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그걸 하나의 메타포로 잘 읽히진 않았었어요.
3: 상징.
2: 네. 그게 누구를 겨냥한달까? 이렇게는 안 했고 네. 이 질문도 아마 뭐 지방선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예. 이거 좀 총론격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이제 순방에 가는데 환송에 자리하는 부분은 전 청와대에서 설명한 그대로 지금 엄중한 그 투표용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다 개정사항이고 입법논의고 국정조사 뭐 특위 구성이고 이러니까 그게 좀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니냐 뭐 이래서 안 났다는 그 안 나오도록 했다는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고지 곧대로 듣고 있습니다.
1: 예, 강원식 대통령실장도 기자들 계속 질문했거든요. 네, 당대표 안 나온 거 왜 그런가요 하니까 지금 국내 상황이 엄중하고 환송연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질문하니까 저의 답변은 계속 같을 거니까 더 질문하지 마세요. 강원 실장이 그렇게 답변한 장면이 있었는데 자, 대통령의 의중은 정말 무엇일까? 일단 지금 유럽을 향해서 비행기 안에 계실 것 같아요. 잠깐 연결해 볼게요. 대통령이 나와주시죠.
4: 예, 그동안 주권 감수성이 부족해서 저 스스로도 반성했고 예. 여당은요 그릇이 돼야 됩니다.
1: 그릇.
4: 집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예.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이런 말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배종찬, 너 네. 배고프지?
0: 배고파요.
4: 너 먹을 게 있어서 여기 들어온 거지?
0: I'm hungry.
4: 너 밥 먹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
0: Yes.
2: Yes.
4: 진짜 배고파 보여. 아까 빵을 많이 먹던데.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1: 사실은 여당 그릇이 되다. 집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은 식구잖아요. 식구인데 식구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너 근데 배고파서 들어왔지? 같이 밥 먹을. 근데 이거 진짜로 이게 좀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는 거를 아까 정웅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식구한테
3: 네, 어떻게
1: 너 지금 밥 같이 밥 먹는데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3: 그리고 아마 대통령은. 네. 네. 그 서울도 뺏겼죠. 네. 그다음에 평택을 북갑 중에 평택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평택을에서 그런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인은 그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1: 진보 진영의 분열로 다 이어갔다.
3: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을에서 그런데 당대표는 그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인가?
1: 맞아요.
3: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유세를 하지 않았던가?
0: 개소식만 가고.
3: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계속 그 조국 후보 측으로부터 네거티브 마타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 또 중간에 유시민 작가가 아예 대놓고 두 번이나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니네가 A라고 그러면서 A라고 마치도 선민의식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그릇이 안 돼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선거를 이렇게 망쳐놔라는 그런 분노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보통 왜 대통령

0: 대통령이 기분 나쁘면은 저기 뭐야 해외 순방 갈 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 과거에도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걸 또 보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 예. 예. 겸손한 자세로 죽으림을 당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대통령 워딩 중에 이게 있거든요. 딴 마음. 딴 마음이 뭐예요, 배 소장님? 눈을 전대죠. 닦고 계시는데.
2: 전대죠. 예?
1: 전대. 전대. 네. 전대, 전당대회.
2: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부분이 가장 불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전북도 그렇고 경기 평택을도 그렇고 서울도 이런 캠프의 상황들을 아마 보고받았을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대통령 마케팅을 충분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지? 왜 대통령 사진을 처음에 뭐 사용할 수 없게끔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안 갈 거예요. 2, 3일 동안 아니 이겨야 되는 선거를 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더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좀 뭔가 민주당에서 낸 공약 기억나세요? 그게 잘 안 나와
1: 예.
2: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참 중요한데 선거는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도 보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 그랬지 하는 걸 계속해서 대묻는 겁니다. 예.
1: 장미 대변인이 한파승보 온 이후로 오늘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2: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
3: 고심하고 계십니다.
1: 오늘 주로 경청을 네. 하시는 모드인 거죠?
4: 예, 아니 또 예. 이렇게 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 저는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저 이제 너무 이제 그 안에 있고 뭐 예. 이런 부분 때문에서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예. 이제 깨달음을
1: 아 장미 대변 주인 이렇게 보시는 분이 없나 봐요.
4: 제가 일단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1: 아 그래요? 야 그렇구나. 자, 일단 8월 17일이에요. 8월 17일. 8월 17일 날짜가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됐는데 자 이제 언론에서는 정청래 대 김민석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 아마 네. 이제 송영길 대표도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제 아마 김민석, 송영길 두 당권 주자가 같이 표심을 이제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완주를 하실까 안 하실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뭔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열린 이제 가능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시간이 좀 촉박. 하잖아요. 8월 그렇죠, 17일면 그렇죠. 이제 네. 선거에 이제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부분이나 뭐 이런 스탠스를 보면 지금 당장 나올 채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1: 정청래 당대표는 재선 도전을 하겠죠?
0: 오늘 그 전북 고창 선운사를 갔어요.
1: 아, 선운사.
0: 그 예, 지사로 이제
1: 예, 이원태.
0: 네. 그 분하고 선운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지는 아. 대목이죠.
1: 예.
0: 보통 당선이 되면 절로 찾아가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선운사가 네. 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1: 선운사.
0: 그리고 둘이 밥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아, 이유도 없고
1: 아, 예,
0: 남의
1: 예.
0: 기도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예, 상황 아닐까 싶은 예, 생각이
1: 예.
0: 들고요.
1: 예.
0: 그래서 폭풍 전야라고 하는 것이 예. 정청래 원래 이 정도 되면
1: 예.
0: 정청래 대표가 예. 선거 결 그 이현주
1: 최고위원가
0: 그만뒀잖아요.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러면은
1: 예.
0: 정청래 대표가 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1: 예.
0: 물러나기를 원한다라는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아직 물러나겠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1: 예, 예.
0: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는 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1: 예, 예.
0: 그렇게 되면 이제 정청래 대 김민석이 됐든 아니면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 연대가 됐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1: 예.
0: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와중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을 경우
1: 아.
0: 이러면은 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이번에 선거에서는 2, 3일 밤을 샜는데 그때는 진짜
1: 나이를 잠을 못 자겠어요.
0: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은 우선 공천권을
1: 예.
0: 갖게 돼요. 예. 이 민주당 대표는
1: 그러니까.
0: 그런데다 공소 취소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될 때는 대통령 임기 3년 차예요. 지금 1년 될 때하고 2년 될 때하고 3년 될 때는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정청래는 지금 본인 뒤에 뭐 문조 털레 유 옥까지 아, 그러니까 아, 예, 어? 예. 상당히 예. 나름대로 우군이 있다라는 예. 생각도 할 거고요. 예, 예. 지금 본인도 이거 위기 상황이라고 보겠죠. 자칫하면 자기가 2년 후에 총선 공천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없을까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청래도 나름대로 그 살아온 정치 경력이 있잖아요. 학생 예. 때부터 그런데다가 이 과거에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냥 휘말려서 이렇게 몰려가는 그렇죠. 그런 타입이라면 이 경우는 예. 평택 의례 선거를 보면 조국하고 김영남 표가 거의 똑같아요.
1: 29대 28.
0: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싸워보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1: 예.
0: 또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까지 지금 본인의 패를 보인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다 패를 읽었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해도 아주
1: 예 과거 네. 그 국민의힘 상황으로는 민주당 패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2: 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선운사는 출사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창 선운사가 뭐 기독교 방송에서 불교 이야기를 오래 할 건 아닙니다만
1: 예, 짧게 해주세요.
2: 새로운 시대와 변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0: 선운사가?
2: 선운사 그렇습니다.
0: 아,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2: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 민심의 풍향기에도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결단의 고비마다 찾는 곳이라는
0: 네.
2: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뭐 대한불교 뭐 24교구 뭐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로 출사표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 플러스 투인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그다음에 송영길 조합으로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일각에서 재미나이 검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검색했습니다.
1: 예, 맞군요.
4: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예, 제작진이 다 알아요. 예.
0: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건 맞아요?
2: 예, 예.
3: EBS입니까?
1: 예, 선운사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혼자 간 거고 오찬. 이원태 당선인 오찬은 김제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선운사에서 먹은 게 아니에요?
1: 네. 오찬은 김제에서.
0: 그러면 진짜 출사표 같은 건가?
1: 네네. 자, 그럼 송영길 의원을 또 저희가 또 만나야겠죠? 잠깐 나와주실까요?
5: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면 818호를 물려받은 송영길인데 저는 이겼는데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동훈이가 왜 눈앞에 아른거립니까?
1: 예.
5: 실제로 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잠을 자다가도 피가 끓어간 물병 감성입니다. 물병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이제는 오세훈이까지 설치고 앉아있습니다. 물병을 또 한 번 던지고 싶습니다. 무한리필입니까? 왜 또 갖다 줍니까? 그런데 정말 요즘에 저 송영길을 정말 우악스럽게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1: 아 그래요?
5: 박영식, 곽수산 정말 물병을 어딨어? 물병 갖다 오세요. 해종천이 따라하는 겁니까?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도 정말 개양 을로 가십시오. 저는 연수갑의 송영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하여튼 그 성대모사는 이상민이죠.
5: 아, 고맙습니다. 예. 사랑스럽습니다. 최고입니다. CBS.
1: 예, 그래요. 원조는 원조, 이상민이다. 네. 이상민이다.
3: 다 같은 가짜인데. 예.
4: 가짜 중에 원조.
1: 예, 원조. 자, 근데 장동혁 국민의당 대표가 굉장히 이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세요.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다시 재선거 해야 된다.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재선거뿐이다. 전국 재선거다. 정 의원님.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1: 예.
0: 본인은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고 해서 억울하다 하더라도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1: 예.
0: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제 이 참정권 박탈 사태를 빌미로 본인은 이제 내려놓고 싶지 않다.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1: 근데 데이터를 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데이터를 보고도 물러날 생각이 없으면은
1: 예.
0: 지금 그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데이터를 보고도 물러날 생각을 안 한다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열중 아홉은 이건 물러나야 될 각이다라고 생각 안 할까요? 그리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 북갑도 그렇고 평택을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남지사까지
6: 예.
0: 자기가 손때 하나 묻힌 곳 있냐고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게 코미디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6: 예.
0: 이렇게 되면 본인이 1년 정도 더 당대표직을 계속하겠다라는
6: 임기 채우겠다는 얘기죠.
0: 제가 볼 때 이 참정권 박탈 사태를 위해서 본인이

0: 정치인으로서 분연히 일어나고 네. 싶으면 네. 당대표직 내려놓고 아하. 이거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보령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 제가 볼 때는 그 보령의 그 총선이 김태흠. 만만치 않아요.
1: 김태흠 전 지사가
0: 그렇습니다.
1: 이제.
0: 그런데 그런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당대표직만 지금 붙잡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네. 이제 본인이 내려놓을 때가 된 것 아닌가. 아하. 아우 저도 장 대표하고 제가 무슨 사감이 있겠어. 자주 말을 해서.
1: 배 수장님 왜 웃으세요?
2: 오김 누님 해도 너무합니다.
1: 아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정말 진심이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그 뭡니까 소청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3: 네. 네. 소청 제기하고 증거 보존 신청한 것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그리고 네. 법률적인 절차에 돌입한 걸로 보이고 네. 다만 이게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생명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선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1: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3: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녹아져 있지는 않고 오로지 본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정치하고 행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 아, 내가 일찍이 하나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된다고. 내가 봤을 적에는 한동훈이 그리고 저기 오세훈 그 두 사람 외에는 더 이상 뭐 경쟁에 뭐 뛰어들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 아, 국민의힘은 예. 결국은 내가 도와줘도 내 건강만 해치는 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귀찮다고 봐요.
5: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4: 뭐?
5: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4: 아, 네, 잘 안 들려요. 예. 예. 예. 진행해 주세요.
1: 예. 아무튼 저희 프로그램에 조만간 뭐 뵈야 될 것 같긴 합니다.
4: 아, 모시면 나간다고 봐요.
1: 아, 예. 예.
5: 잘 들리시는 것
1: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잠실 7동 제2투표소 내부를 검증하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보가 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배추 한판 여기까지. 배 수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7: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8: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0: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9: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11: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현 판사님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네, 안녕하세요.
1: 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닷새 치어지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13: 네 어제 저녁 1만여 명이 운집했던 시위는 오전이 되면서 인파가 다소 빠졌습니다. 아침에는 예. 2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오전 11시에는 35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경찰 측이 추산을 했습니다. 주말에 재선거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됐고요.
1: 예.
13: 성조기, 마가 이런 피켓도 늘었고 스탑 더 스틸 손피켓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농성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0: 자체 운영 식음료 무료 나눔 공간, 분리수거장이 설치가 됐고요. 또 더위에 대비한 냉난방 쉼터 차량도 등장을 했습니다. 경기장 출입자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제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6명이 훈련기구를 챙기러 왔다가 시위대와 실랑이를 벌였고 시위대가 소지품 검사를 강행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시위대가 한 여성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3명이 폭행 피해를 입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1: 예.
0: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에 경력 400명가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이제 함께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위대에서 경찰에는 루머가 퍼지자 또 경찰청에 직접 우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0: 네, 시위대 일부는 현장 통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하고 일부 경찰관에 대해 중국 공안으로 몰아붙인 행태를 보였는데요.
1: 예.
0: 이에 경찰청은 SNS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들을 두고 전원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확인됐다라고 알렸고요.
1: 예.
0: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했던 모든 사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했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0: 다만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시위대를 향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은 인정했는데요.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오늘까지 잠실에 있는 시위대의 실태와 방향 뭐 좀 여러 부정선거 세력까지 좀 결합해서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장 변호사님.
2: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장에 가셨던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대학생들이 좀 빠지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출퇴근하셔야 되니까 이제 출근을 좀 빠지고 그때 좀 쓱 이제 부정선거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뭐 구호 외치고 이거는 약간 이 본질을 좀 침해하고 오독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예.
2: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투표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참정권이 침해당한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게 비단 부정선거 세력뿐만 아니라 뭐 장동혁 대표도 있고 하여튼 정치권이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정 의원님.
3: 투표 당일날은 그 항의를 했던 분들은 잠실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
3: 그러다가 이러한 어떤 참정권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죠. 대자보를 붙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대학생들의 입장은 우리는 이 참정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1: 예?
3: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여기에 편승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명백히 선을 그었다 그러더라고요.
1: 예?
3: 근데 지금은 아마 정말 기말고사 타임이 돼서 그런지 그 저희는 이제 주로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적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기까지도 지금 펄럭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마가 Stop the Steal이라는 거는 트럼프 구호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처음에 그 학생들이나 학생들 대표가 그 제시했던 그런 주장하고는 상당히 그 뭐라 할까 주장이 오염됐다고 할까 다시 부정선거론으로 음모론으로 지금 그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 인파는 지금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1: 예. 자, 일단 12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규탄한 시국선언까지 했죠. 자, 김수인 평론가 요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0: 네. 일단 현재 항의하는 시민들은 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잠실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인파 같은 경우는 점점 스펙트럼이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평일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그 좀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다음 주말이 올 때 지난 주말하고 비슷하게 다시 돌아갈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더 조직적으로 동원된 극우적인 음모론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시위도 어느 정도로 좀 고립될지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대학교 학생회들이 성명을 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재선거 재투표도 주장하고는 좀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재투표나 재선거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또 어느 정도로 또 의식을 할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로 의식을 하고 뭐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할 것인지 또 시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시위 아닌 다른

0: 방식으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이 좀 선택들이 엇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시위 초반에는 전환기 씨가 막 확성기 들고 막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게 내부지사하고 막 싸웠거든요. 네. 또 황교안 대표가 또 나타나서 또 사람 더 모을 거야 하면서 또 뭐 현장에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 점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또 정치권과 결탁이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 이게 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후보들이 이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세 분이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0: 네, 원내대표 선거 하루를 앞두고 오늘 초재선 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 예.
0: 후보인 김도읍 의원은 모두 발언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정점식 의원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단단한 통합이다. 성일종 의원은 개파 싸움할 때가 아니다. 전 한 번도 계보에 속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0: 장동혁 대표 퇴진 문제에 대해선 김도읍 성일종 후보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정점식 후보는 당내 합리적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1: 예.
0: 한동훈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가 비공개 토론회에서 1년 후쯤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1: 예.
0: 성일종 의원은 서두를 일은 아니라면서도 하나로 가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정점식 의원은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향후 당사자 의사를 공식 확인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번에 재선거 논란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1: 짧게 오늘 토론회는 모두 발언 위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 진퇴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새 후보 모두. 네, 다선인 권영세 의원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더군요.
0: 네, 성일종 의원이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지도자들은 진퇴 시간들을 잘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장 대표는 앞으로 또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진퇴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광역단체장 12개 중에 4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논의 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사실상 진선거임에도 조용한 부분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했고요. 다만 권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는 아직은 당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또 향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진퇴 문제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분위기 보시니까 어때요?
2: 그 내부 사람들은 예. 아예 대놓고 정점식 의원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 예, 예.
2: 제가 볼 때 지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실 국민의힘이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졌잖아요.
1: 예,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지율을 보면은 거의 민주당하고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2: 그래서 저는 이 모멘텀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친윤이다 또는 장동혁 지도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사보다는 아, 이제 당이 정말로 변화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1: 예.
2: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지금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원내대표가 되면은 더 이상 친윤이나 친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당이 상당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불필요한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정치라는
1: 예.
2: 건 인식인데.
1: 예, 예.
2: 그래서 전망하자면은 지금 그 내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 정점식 후보가
2: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1: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는 정치부 기자들도 제일 많이 틀리는 선거여서 장윤미 대표님.
3: 예, 의원들이 일단 하는데 그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고 저도 그냥 제가 과문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1: 예.
3: 아니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정식 후보가 뭐 표단속을 몇십 표를 뭐 이렇게 뭐 해놨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끝날 때까지 알 수는 없고 다만 뭐 결선 투표, 왜냐면 과반 투표에 또 실패를 하면 결선을 가야 되더라고요.
1: 예.
3: 그 국민의힘 당원단글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 시는 것 같고
1: 예.
3: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 어떤 지역 지형을 보면 PKTK 그쪽 좀 주대에 자리 잡고 계시고 거기에
1: 예.
3: 있을 때 지금 이 원내대표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로 한동훈 의원의 이제 복당 얘기를 하는데
1: 예.
3: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많은 구성원들이 복당을 선뜻 뭐 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0: 이 갈등 구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역적인 부분과 실제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윤석열 세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좀 수면 아래 있을 뿐이어서 저는 정점식 의원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체제를 용인하는 결론을 내진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아, 김수희 평론가도 현재의 판세.
2: 정점식 의원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게 정 의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장동혁 대표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거나 한동훈 의원은 복당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까 이제 결선 투표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과반은 자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다른 후보들도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나 장동혁 대표 진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또 않거든요. 좀 유보적인 태도들을 취하고 있어서 새 후보 간의 어떤 차별성보다는 좀 중간에서 수렴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새 후보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1: 당대표 임기는 2년인데 원내대표 임기는
3: 1년.
1: 1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차기 총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뭐 또 이렇게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정점식 의원이 유력하다. 이게 좀 당내 의원들과 얘기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제 정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는데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환대 받은 것 같은데 전해 주실까요?
2: 어제 6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평양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2019년 6월 이후에 7년 만에 북한 방문입니다.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표적 국빈용 연회장인 평양 목란관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조 우호협력상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임을 강조했고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총서기와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라고 말했고요. 김 위원장 역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고 말하면서 앞서 그 회담에서는 북중 관계를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법집행,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이런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 자, 일단 북중 정상회담 거의 뭐 오랜만에 지금 직접 북한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목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자, 또 어느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3: 일단 7년 만에 방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의미고 비록 독재 국가이긴 하지만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이 확고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꺾어진 해라 그러잖아요. 60주년, 65주년.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중 관계를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러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심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뭐 그 군대도 파병을 하고 그래서 소위 전쟁 경험도 하고 또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치안은 받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수혜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북중 관계가 제1의 전략적 사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북한이 먹고 살려면 역시 중국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늠할 뿐이죠.
1: 네,
0: 어쨌든 세계 패권 국가로서 이제 미중 중미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보를 했다라는 거 또 사실 중국이 되게 언짢아한다. 너무 이제 북러가 결탁하고 결집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을 소외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행보를 하고 북한이랑 밀접하게 지내려는 신호와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어쨌든 줄타기를 외교적으로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정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런 가치를 높이고 있어서인 건지 좀 많은 물음.

0: 저가 생기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1: 아, 잠깐 그 말씀 예. 하시니까 줄타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진핑이 미국에다 대고 이란, 북한 내 손 안에 있어 이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2: 자 일단은 또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 용인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큰 힘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일단 뭐 최근에 북한 경제가 예전보다 좋다라고 하는 보도를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 보도를 했습니다. 서구 언론에서 보도를 할 정도인데 물론 그래다 할지라도 북한의 경제난은 있겠지만 근데 어떤 국제적인 교류가 끊어진 상태에서 러시아나 중국하고만 밀착하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북한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쪽한테도 더 이상 더 떨어지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쪽으로 더 밀착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일단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앞으로 어떤 협력을 하게 될 텐데 관건은 예. 그 협력 속에 뭐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뭐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중국 쪽에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정 의원님.
1: 과거 부시 행정부 때요. 부시가 중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예. 니네 우리가 그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 핵무장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막고 있었는데 니네 북한 핵무장을 막지 않으면 우리 그 세 나라의 소위 녹색 불을 켜줄 거야. 그린라이트를 켜줄 거야. 예, 이렇게 예. 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차단하고 북한을 압박해서 핵 대화에 나오게 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아마 지금은 북한이 뭐 핵을 포기하라 그래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용인을 하면서 예. 여기에 더해서 적대적 국가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또 트럼프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2: 그렇죠.
1: 그렇다면은 과연 핵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2: 예. 지금 이제 또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미 간의 핵 우산을 또 어떻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 이 부분도 네. 좀 중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이번 주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안보 문제와 관련 대통령 언급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 해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또 안보 전략을 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고 정욱이 전 의원님, 장영민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오늘 저녁까지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에 인천을 비롯한 경기 중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오늘 강원 산지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일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대구 16도, 원주와 대전, 광주 1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26도, 청주 28, 광주 29, 대구 30도의 분포로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30킬 왔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0: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 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 후폭풍 여전히 거진 상황이죠. 특히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에게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지적을 내주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더불어서 2030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또 자성도 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2030의 표심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30대의 젊은 목소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번 또 지방선거 이후의 과제를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0: 지선 때 고생 많으셨죠?
1: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저희 지역도 뛰어다녔는데요.
0: 예.
1: 실제로 뭐 경남도 갔고 부산도 갔고 전북도 한번 갔어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뭐 평택 뭐 이런 격전지라 불리는 데는 다 가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기억입니다.
0: 의원님이 그 당에서 그래도 뭐랄까 일꾼이시군요.
1: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들 힘드니까
0: 전용기 와라
1: 조금이라도 도와달라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0: 또 우리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그 청년위원장도 하셨으니까
1: 청년위원장 했었습니다.
0: 그죠, 그죠.
1: 지금은 모경정 의원이 청년위원장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전국적 정당의 선거에서 또 많이 와라.
1: 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근데 결과 성적표 받아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1: 참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 대구를 잃었을 때는 이번에 보수의 신점 한번 탈환해보자라고 하는 큰 포부로 시작했거든요.
0: 대구도 가보셨어요?
1: 대구는 못 갔습니다.
0: 전용기 의원이 안 가셔 그러네.
1: 못 갔는데 대구도 이번에 해볼 만하다. 변화의 바람이 한번 불만하다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대구를 잃었을 때는 우리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서울이 뒤집히고 나서는 한동안 웃음을 잃었었습니다. 진짜 너무 뼈아팠죠. 그리고 뭐 2030이 너무나도 과거와는 다른 또 선택을 해주셨고 실제로 또 교차투표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니드를 충족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세게 들어가지고요.
0: 구청장은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제 시장은 놓쳤다.
1: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 관례상 있었던 뭐 줄투표 문화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이제 누구에게 투표해야 나한테 이익이 오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제 심리. 그러니까 한쪽 평만 밀어주면 안 된다. 뭐 견제 심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저는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장은 뭐 국민의힘 뽑고

0: 의원은 민주당 뽑고 약간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보였던 거라고 저는 평가해요.
1: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 저 자세히 이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도 이제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2시간 47분 동안 진행을 했고 지선에 대해서 직접 평가도 하셨더군요.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선거는 아니다. 국민들의 경고다.
0: 그렇습니다.
1: 2, 3일 굉장히 상태 안 좋았다.
0: 네.
1: 얼굴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0: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 주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리더십 타입이 되셨다라고 네. 보는데 이제는 언론에 대해서 숨지 않고 한 3시간 가까이 인터뷰 하시면서
1: 맞아요.
0: 듣지 못했던 솔직한 생각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 너무 솔직했어요.
0: 네,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심각한 경고였고 예. 며칠 힘들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1: 예.
0: 그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저희 당원들도 며칠 웃음을 잃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를 보고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했고 서울시만은 저희가 사수했었어야 됐거든요.
1: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사수가 아니에요. 예. 도전이었어요.
0: 그렇죠. 도전이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이기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혹은 진보진영 유권자들 예. 착시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도전자에서 도전자.
0: 너무 예. 저희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 지키려고 예. 했어요.
1: 그러니까
0: 여론조사의 왜곡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맹신했고 예. 지키려고 하다 보니 토론도 많이 안 했고
1: 아하.
0: 도전자임에 불구하고 국민들께 어필할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반성하는 선거였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평가해 주시던데 저는 예. 적극 공감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달랐거든요. 우상호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20, 30년 동안 정치를 했던 분도
1: 예.
0: 도전자의 입장에서 토론 엄청 자주 예. 하셨고
1: 맞아요, 맞아요.
0: 좀 공세적으로 실제로 문제 있었던 부분들은 뭐 다음번 토론회에서 검증받고 이랬거든요.
1: 예.
0: 그게 결국에는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이었는데
1: 예.
0: 서울에서는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1: 그러니까 이제 선거 국면에서 밭그리긴 했는데 우상호 이제 강원지사 후보가 캠프에 호통을 쳤다 이런 밥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너무 지금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해서 그 캠프에 네. 호통을 쳤다라는 그런 그 밥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우상호 당선인 노련하시거든요.
1: 아니 근데 네. 서울시장 캠프는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네. 뭔가 좀 여론조사가 너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뭐 이제 당선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거든요.
0: 그러니까 정은호 후보께서 굉장히 네거티브를 싫어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 에.
0: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네거티브 걸어오면 우리도 네거티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캠프에서 의견이 나오면
1: 예.
0: 절대 네거티브 하지 마라.
1: 후보가.
0: 예. 그리고 논평도 공격적으로 쓰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공세적인 뉘앙스는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1: 그래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는 더 어떻게든 후보가 나가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2, 3일 상태 안 좋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어요. 당대표를 향한
0: 예.
1: 또 직격이다는 해석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님이 또 의원님들 당내 분위기도 들으실 것 같은데
0: 반응 반성해야죠. 네. 실제 반성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더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고
1: 네.
0: 요새는 또 정청래 대표 안 보이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1: 당내에서?
0: 네, 당내에서도 안 보이고
1: 안 보여요.
0: 언론에서도 잘 안 보인다는 평가 받는데 그게 저는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1: 예.
0: 뭐 이야기할 때가 아닌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패배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지금 반성해야 될 때고 대표도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 갔잖아요.
0: 예.
1: 되게 당대표가 환송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자리 없었고
0: 네.
1: 그 없는 대신에
0: 네.
1: 오늘 오찬을 전북
0: 예.
1: 그 이원택 지사 당선인
0: 예.
1: 이분과 오찬을 함께했다. 김제에서.
0: 네.
1: 그리고 선운사인가요?
0: 네.
1: 거기 갔다. 비공식 일정으로 이제 가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또 굉장히 상징적인 곳을 갔잖아요. 또 정청래 당대표가. 네.
0: 아마 공격받는 네. 것을 의식해서 비공개 일정으로 네, 하신
1: 비공개
0: 것
1: 일정
0: 같은데요.
1: 갔는데, 예.
0: 네. 아, 참으로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1: 그런데
0: 예.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출국을 하시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당대표께서 가셨더라면 더욱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0: 지금 반성할 시기인데 거기 따라가지고 우리가 마치 잘한 것처럼 보이는
1: 화난
0: 것이
1: 모습으로 환송을 하게 되면
0: 네, 국민들께는 안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0: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히 재보선
1: 네.
0: 그 선거 과정에서 진보 진영 내에 뭐랄까 갈등도 있었고
1: 예.
0: 싸움도 좀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의원님도 많이 보셨을 것
1: 많이
0: 같은데.
1: 봤습니다.
0: 예.
1: 저거
0: 어떻게
1: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0: 어느 지역구?
1: 실제로
0: 평택?

0: 투표장에도 많이 안 나가는 그런 모양새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투표율이 낮았어요.
0: 네, 상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표율 낮았어요.
1: 예, 경기 지역인데.
0: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돌아갔을 거고 네거티브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예. 나중에 봉합도 걱정됐지만 유권자들도 질려서 안 나갔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지더라고요.
1: 질려서 안 갔다.
0: 네. 그러니까 작은 표차로 이렇게 저희가 또 낙선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에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했어요. 네. 창을 잘 써야 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최대한 많이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라는 말씀의 취지를 했는데 네. 왜 그릇이 되지 못했을까요?
0: 사실 우리가 너무 눈앞의 이익만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1: 눈앞의 이익이 뭐였죠?
0: 다 이긴다고 여론조사 나오니까 그거에 안주했던 게 안주했다. 크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서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선거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예. 개파 갈등이 앞으로 나올 텐데 지금 민주당 개파 갈등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대통령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에. 개파가 싸운다고 그 국정 운영을 할 때 그 입법부로서의 백업 입법부로서의 지원들을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개파 갈등을 겨냥한 발언들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읽고 있고요. 예. 경고했다.
1: 경고했다.
0: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1: 민주당 정신 차려라.
0: 네, 경고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 그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에 경고하신 거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0: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당에 개파가 있느냐? 친청, 친정청래. 네. 이제 김원준 씨가 이렇게 했었죠. 친정청래 친청이 있고 친김민석 친석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민석 의원이 개파가 있습니까?
0: 사실
1: 친명 아니에요 사실은?
0: 친명이죠.
1: 다 양개파가 다 친명이잖아요 사실은.
0: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개파는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찍으면 개파는 예. 또 만들어지기 나름입니다.
1: 언론이 잘못입니까?
0: 아니 언론이 잘못이 아니고 그런 모임들이 눈에 보이니까 기사를 그렇게 쓰는 거고 그게 예. 결국 개파가 되는 거고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한다는데 그 개파 아닙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측면에서 개파는 생길 수밖에 없고
1: 그렇죠. 정치니까.
0: 당신들 싸우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개파 갈등. 은 하면 안 되고 예.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말도 예. 그렇게 봉합 안 될 정도로 세게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8월 17일이 전당대회죠.
0: 예.
1: 두 달 남았네요.
0: 두 달 남았습니다.
1: 예.
0: 벌써 시작됐습니다, 사실.
1: 아, 그래 이미
0: 저는 부정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이미 시작됐고
1: 이미 시작됐군요.
0: 온라인에서 여론전을 예. 들어간 느낌을 많이 받아요.
1: 아.
0: 근데 그래서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낍니다.
1: 아.
0: 실제로 진보 유튜버들도 예. 이렇게 좀 강력한 발언들, 예. 날선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너무 많이 해요 지금.
0: 예, 그게 지금 예.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 예.
0: 물론 마음속에는 흥분한 감정들이 있지만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제가 느끼기에 예. 정말 그 선거 결과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0: 예.
1: 진보 진영.
0: 힘들어합니다 지금.
1: 예. 예.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굉장히 선이 생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이현주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이 사퇴했죠.
0: 예.
1: 당대표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 예.
1: 사실 정청래 당대표 임기가 한 몇 주 남았죠?
0: 안 남았습니다.
1: 예. 네.
0: 두 달이 사실 예. 전당대회까지 두 달이고
1: 아.
0: 이렇게 사퇴 시기까지 합쳐지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0: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지도부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1: 예.
0: 조금 급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공감해요.
1: 왜냐하면 최고가?
0: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 달 정도 남았던 거고 솔직하게 아직까지 예. 말씀은 정청래 대표께서 안 하셨지만
1: 예.
0: 출마의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아, 예.
0: 그러면 당원과 국민이 예.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재신임을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에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0: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앞으로 봉합 부분도 네. 있고
1: 네.
0: 앞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또 혼란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만행으로 해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수습하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지도부로서 조금 더 수습하는 국면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현주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네. 생각은 충분히 공감

0: 하는 바도 있습니다.
1: 아, 당지도 부가 예?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0: 선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죠.
1: 아.
0: 사실 지도부가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누가 냉철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사실 승리라고 표현했는데 네. 큰 승리를 국민들이 줬다 말씀했지만 대통령은 승리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0: 네. 어렵다고 본 거고 네. 많은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도 사실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좀 가까이 좀 되는 것 같은데.
1: 10년을 많이 하신 건데 재선 의원이시고.
0: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네. 사실 좀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1: 예.
0: 늘 지도부는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판단에서 보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1: 예.
0: 이 책임을 언제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서 이현주 최고의 생각도 공감하고
1: 예.
0: 그러나 지금의 혼란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예. 남은 임기를 생각했을 때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1: 다음 당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을 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더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예. 더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1: 예.
0: 방향성 설정이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1: 예.
0: 지금 우리 지방선거 결과
1: 예.
0: 굉장히 저희한테는
1: 아프죠?
0: 안 좋거든요.
1: 예.
0: 아프거든요.
1: 예. 예.
0: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의 방향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확실하게 서포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1: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0: 네.
1: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말씀을 네. 하셔서
0: 예.
1: 굉장히 칭찬 많이 하셨고 뭐
0: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더 네. 같이 일하고 싶었지만
0: 네.
1: 새로운 역할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보내준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근데 김민석 총리가 사실
1: 예.
0: 일 잘하신 부분들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보통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는 발언들을 하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김민석 총리가 사임한 부분들을
1: 예.
0: 일 잘하고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을 건데 사임했다라고 한다면 또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마치 잘못해서 사임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첫 번째 국정운영 방향성은 똑같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일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같다라는 세 가지를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사임이 오해를 생기지 않게끔 명확하게 국민들께 말씀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런 오해는 안 하고 이제 네. 차기 당대표에 이제 대통령은 차기 당대표에 김민석 총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라는
0: 충분히 해석은 가능한데.
1: 해석은 가능한데. 네,
0: 해석의 영역으로 남기겠습니다.
1: 아, 의원님도 네. 헷갈리십니까?
0: 헷갈리진 않습니다.
1: 아, 왜냐면 강훈식 실장도 이제 총리 후보 인선을 발표를 할 때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의 성과는 김민석 총리 때문이다
0: 네.
1: 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게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냐.
0: 그래서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아.
0: 각자의 생각을 저는 존중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헷갈리지는 않습니다만.
1: 아, 헷갈리지 않는다?
0: 네.
1: 아, 알겠습니다.
0: 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1: 정영기 의원님도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 주셨고
0: 예.
1: 송영길 의원
0: 네.
1: 나옵니까?
0: 나오신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1: 아, 이번 당대표에도?
0: 예, 그렇습니다.
1: 오.
0: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확대 해석해서 누군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요. 송영길 대표님도 친명계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1: 예.
0: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 게 저는 송영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아하.
0: 실제로 그 서슬퍼런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온갖 검찰권을 다 동원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몇 건의 재판을 만들어냈을 때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의석수를 사실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1: 예.
0: 계양공천은 이재명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1: 예.
0: 결국 그게 우리의 지도자를 지킬 수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1: 그래서
0: 오히려 김민석 총리보다 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은
1: 송영길 의원이다.
0: 송영길 의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그널을 이제 뭐 줬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반드시 네. 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송영길 후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송영길 네. 의원이 이재명 정부 2년 차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고 출마설에 대해서는
0: 예.
1: 정청래 대표의 거취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걸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0: 네.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재임을 위해서 재도전을 하면
0: 네.
1: 본인도 나오겠다는 거예요?
0: 재임을 하면 본인도 나와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읽힙니다. 네. 근데 사실 너무 또 공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송영길 대표도?
0: 네, 지금.
1: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제 더 과감한 결이 되게 토론의 이름이긴 한데 이 토론에 참석해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강하게 붙을 것 같아서
0: 강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원님들의 또 중론이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격해지지 않는 선거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결국 사실 다 모든 후보 어떠한 분들이 나오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후보가 다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1: 예, 전영기 의원님도 이제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
0: 예.
1: 자 일단 레이스는 물밑에서 이미 시작됐다.
0: 네,
1: 그렇습니다. 이미 경쟁이 시작됐다.
0: 시작됐다고 봅니다.
1: 예,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다른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국민의힘 장도혁 당대표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속 사태에 대해서
0: 네.
1: 굉장히 강하게 이분이 지금 예.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0: 전국 재선거 얘기도
1: 전국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0: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1: 예.
0: 아,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왜 당까지 뜨러들어서 이렇게 당대표가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1: 아, 그래요?
0: 평가하고 싶어요.
1: 오.
0: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사실 우리 재선거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선관위에선 공이 넘어갔고
1: 예.
0: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0: 그 판단도 법에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공이 남아있는데 너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국 재선거를 야당 대표가 던지는 것은 전국의 혼란을 야기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읽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국 재선거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셀프 구명운동 하다가 지금 당을 다 팔아먹고 있는 형국이라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이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선별적 재선거를 제안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투표 중지 표소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0: 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재선거가 필요하고
1: 네.
0: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면 불가피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고 이미
1: 네.
0: 소청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0: 예.
1: 예,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0: 그렇습니다.
1: 우리 의원님은 30대이시니까
0: 네.
1: 어떻게 분석하세요?
0: 저는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디에 화가 났습니까?
0: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도 네. 보기 어려운 게 뭐
1: 예.
0: 많은 사람들이 극우화 이렇게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저는 비단 극우화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알고리즘, SNS 알고리즘이 변화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1: 대구.
0: 대구는 많은 2030 세대들이 김부겸을 찍은 투표 성향도 봤거든요.
1: 맞아요.
0: 이런 걸 봤을 때 기성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기득권에 대한 저항 심리가 전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김칫국 먹고 이미 축배를 던지고 아직도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허. 측면에서
1: 예.
0: 저는 분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념적인 부분을 좀 내려놓고요.
1: 예.
0: 대통령의 국정 운영처럼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그 이념에 목매여서
1: 예.
0: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준의 메시지까지 나갔었거든요.
1: 예, 예.
0: 그게 실패 근본적 원인이라고 봐서 앞으로는 실용주의를 해야 되고 20대, 30대가 변화하려고 하는 열망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정책적으로는 2030이 어떤 정책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사실 과거 뚜렷하게 나온 부분이 연금개혁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0: 분명히 뭐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세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1: 기득권은 60, 70, 50까지 다 받아놓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왜 우리가 져야 되느냐 이런 분노.
0: 아니 뭐 그러한 분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부분들은 아닌 것이고
1: 아니고.
0: 우리가 조금 그 위선적인 부분.
1: 위선.
0: 태도에 대한 위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처럼
1: 예.
0: 도덕적으로 우리는 투명하다 해놓고
1: 예.
0: 나중에 까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도 많이 분노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태도에 대한 위선들의 관리를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네. 전당대회 얘기하면

0: 약간 마무리하면 네. 그러면 이제 8월 17일이잖아요.
1: 예.
0: 어떤 이슈가 제일 중요한 그 당대표 후보 간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할까요?
1: 개혁 성과를 어디까지 이끌어낼 것인가.
0: 공소 취소, 보안 수사권 문제 안 나올까요?
1: 그 부분은 저는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뭐 공소 취소,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이미 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토론 과정 중에 나오고 있는 원내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에서는 영향 크게 없을 것 같고. 사실 공소유지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 예?
1: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검찰권 남용으로 이루어진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 바로 잡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그 부분은 크게 쟁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예, 한판 승부 본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조갑재 대표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는 더 라커룸 지금 와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7: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8: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0: 참 당신이면 충분해.
1: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7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들의 고막과 마음을 훔치기로는 홍길동, 장길산, 그리고 임꺽정 뺨 때리는 분이죠. 역사 도적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사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사또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든 도적이죠. 임꺽정인데요. 실록에도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셨는데 시대가 언제입니까?
2: 명종 14년부터 17년, 해수로는 1559년부터 1562년까지인데요.
1: 그러니까 임진왜란 벌어지기 얼마 전이네요.
2: 그렇죠. 한 5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수로는 한 4년이지만 실제로 한 만 3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들 관련 기록들이 이제 집중해서 나오게 되는데 기사는 한 50권에서 60권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한 40~50권은 이제 왕과 신하들이 임꺽정을 놓고 막 고민하는 장면, 이 도적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거고 실제로 임꺽정의 활동과 관련된 묘사했던 기록은 한 서너 건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1559년 황해도 일대에 갑자기 큰 도적이 일어나서 관찰사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교체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임꺽정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다음 해인 1560년 8월에 서울 장통방에서 임꺽정 일당이 나타났는데 도적 일당이 서울에 나타났는데 놓쳤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1: 그건 임꺽정 일당이라고 나와요?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황해도 도적을 잡기 위한 논의를 하던 가운데 그래서 도둑들을 이렇게 쭉 몰아갖고 거의 체포 직전까지 가요. 예. 거기서 잡은 게 누구냐면 서림을 잡습니다.
1: 서림, 책사를.
2: 네, 책사를 잡으니까 이제 이 서림을 잡으면서 임꺽정의 활동 내력들, 반경,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 임꺽정 일당을 잡으려서 계속 실패하는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순경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적을 잡기 위한 특별 TF를 꾸렸는데 이들이 가서 백성들만 괴롭히고 임꺽정을 못 잡았다 기록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임꺽정을 잡았다는 기사가 두 번 나오는데 1561년 초에 먼저 임꺽정을 잡았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임꺽정이 아니라 임꺽정의 형이었던 가도치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1: 가도치. 기억난다. 가도치.
2: 맞아요.
1: 가도치.
2: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벽초가 나중에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1: 홍명희가
2: 소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임꺽정이 아닌 형을 잡았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좀 실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의주 목사가 또 임꺽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원이라고 하는 다른 도적도 잡았습니다.
1: 같이 잡았다.
2: 서울로 보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야 이제 일이 끝났구나라고 신문을 해봤는데 이 임꺽정이라는 사람은 윤희정이었고 한원이라는 사람은 윤세고.

0: 엉뚱한
1: 그러니까
0: 엉뚱한
1: 거예요?
0: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문을 해봤더니 네. 의주 목사가 우리 보고 네. 인걱정이라고 하라고 했다. 한혼이라고 아, 하라고 했다.
1: 자기 포상받으려고 그랬구나.
0: 포상받으려고 아. 하고 그리고 도적을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도적을 만들어낸.
1: 아유.
0: 그래서 결국 이 의주 목사 이수철이라는 인물을 예. 이제 탄핵을 하게 되는데요.
1: 예, 예, 예.
0: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561년 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명종이 이거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포하러 보낸다 그래서 남치근이라는 사람을 토포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 밀란을 진압하러 가는 건데 그게 도적 잡으러 가는 겁니다.
1: 중앙군을 보낸 거예요.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도둑을 토벌하는
1: 진압하러.
0: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드는 거고.
1: 네.
0: 그래서 1562년 초에 드디어 인꺽정을 잡는데 성공했고 네. 추정컨대 아마 잡아서 참형에 처하지 않았을까. 요 죽였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뒤에 내력으로 봐서는
1: 처형했겠죠.
0: 처형한 것으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기록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나오는 한 줄 한 줄이 진짜 흥미를 자아내는
0: 그렇죠.
1: 이게 막 잡힐 뻔했다가 뭐 자복 잡고 보니 형이었다가 뭐 황해도 있던 사람이 서울까지 왔다가 뭐 기록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0: 네 맞습니다.
1: 실록의 임꺽정 같은 도적의 기록이 좀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임꺽정이 일반 도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나라를 위협하는 큰 문제를 일으킨 범인 사건으로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종의 반란군처럼 여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제 실제로 인꺽정의 활동 자체도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 일반 도적하고는 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꺽정을 잡기 위해서 황해도 일대, 경기도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적이 그 흉포하여 사람을 약탈살해하고 심지어는 대낮에도 관할을 포위하고 수령의 나조를 사살했다.
1: 수령의 나조를 사살했다.
0: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이나 군인을 죽인 거예요.
1: 그렇죠.
0: 이제 이런 어떤 도적이라는 점을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고
1: 예.
0: 무엇보다도 옥문을 부수고 수감된 일당을 빼앗아갔다.
1: 야.
0: 탈옥시킨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수십 명이 와가지고 네. 우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그 감옥을 부수고 자기 잡혀있던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여자 몇 명만 못 데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1: 전혀
0: 되고요.
1: 전혀 통제가 안 되네.
0: 심지어는 한양에 잠입해서 활동하기도 해서 나중에 서림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한양에서 잡혔었거든요.
1: 아, 예.
0: 엄가이라는 인물로 변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앙 조정에서 볼 때는 뭐야 그럼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궁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라는 경각심을 가졌을 가능성 있고요.
1: 예.
0: 더 나아가서 한양 장통방에 나와서 도적들이 관군과 맞서서 시가전을 합니다.
1: 장통방이 거기 청계천 있는 데라고
0: 광교일 때.
1: 광교.
0: 네.
1: 아.
0: 그러니까
1: 예.
0: 진짜 경복궁에서 얼마 멀지 않은 네. 곳에서 네. 시가전을 벌인 거예요.
1: 시가전을 벌였다.
0: 여기에 이제 군졸들이 오히려 먼저 도망을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1: 예. 예.
0: 이거를 그냥 도적으로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어떤 뭔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 꽤 좀 중무장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림한테 물어봅니다.
1: 예.
0: 니네들 도대체 뭐 하려고 했었니?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 봉상군수 새 봉상군수를 죽이려고 했거든 이라고 자백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왕이 보낸 사또를 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역모로 처단당하는
1: 그렇죠.
0: 일이 되거든요.
1: 예.
0: 그 1년 동안 전국을 휩쓸었던 동학농민혁명 때도
1: 네.
0: 수령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1: 아, 엄청난 일인
0: 왜냐하면
1: 거죠.
0: 수령을 죽인다라는 거는 왕과 맞선다라는
1: 네.
0: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네. 수령을 잡아 가둘지언정 죽이진 않았습니다.
1: 진짜로 만약에 봉산군수를 죽였다면 이거는 한 단계 더 격상된 사건이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예. 반란 상황이 되는 건데
1: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종은 지금 도적이 세력이 성하며 적국과 같다. 이가 여기가 지금 적에게 포위된 그러니까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탈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도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황해도 경기도의 몇 도의 백성들을 도적에게 다 넘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1: 예.
0: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꺽정 세력을 반란으로 인식하고 이제 토벌할 군대를
1: 보냈어요.
0: 황해도에 보냈다.
1: 예.
0: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 네.
0: 결국 이제 남치근이 중심이 돼서 구월산 일대에서 인꺽정 세력을 소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인꺽정이 또 탈출하게 되니까 황해도 일대 집을 하나하나 샅샅이 다 뒤집니다.
1: 예.
0: 다 뒤졌는데
1: 예.
0: 그때 이제 한 집에 인꺽정이 숨어들었나 봐요.

0: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달려와서 수색을 하니까 네. 어떤 그 집안에 있었던 할머니 보고 시킵니다. 임걱정이 협박을 뭐라고요? 했겠죠.
1: 어떻게요?
0: 저기 임걱정 간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고 하고 사람들이 시선이 딱 쏠린 틈을 타서 네. 그리고 군사들 뒤에 숨어요.
1: 잡으러 온 군사 사이에 숨어요?
0: 네. 그리고 군사인 척합니다.
1: 야.
0: 그리고 아마 조금 움직였나 봐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임꺽정을 이제 또 놓친 셈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때 임꺽정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서림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1: 네.
0: 왜냐하면 잡아도 벌써 두 번이나 그 바꿔치기가 된 사례가 있었으니까. 근데 서림이 딱 보더니 저 사람이 임꺽정이요. 라고 하면서 결국 그때 잡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1: 서림이 약간 제갈량 포지션으로 갈 수 있었는데 막 판에 너무 뒤통수를 때립니다. 진짜.
0: 완전히. 그래서 예. 뒷부분에 그 임꺽정과 관련해서는 이 서림이라는 사람은 없었다면은 네. 그때 만약에 죽었다면은 네. 어찌 됐을까 이렇게 되고
1: 네.
0: 실제로 조정에서도 이 서림에 대해서 포상을 하자.
1: 나중에요? 임꺽정 잡고 나서?
0: 네, 잡고 나서 논의가 벌어집니다.
1: 예.
0: 그래서 대신 중에 하나가 야 그래서 서림이 귀순을 해서
1: 고급 정보도 주고
0: 임꺽정을 잡았으니 포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일단 그 대사를 사관이 씁니다.
1: 사관이요?
0: 네.
1: 예, 예.
0: 현장에 있었으니까 회의현장에.
1: 예, 예, 예, 예.
0: 근데 과로치고
1: 네.
0: 말은 바로 해야죠. 임꺽정은 서림은 귀순한 게 아니라 체포가 됐다고요.
1: 사관이 각주를 자체적으로
0: 각주를 달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서림은 잘 귀순한 건 사실 아님.
0: 귀순 아님.
1: 예.
0: 잡힌 거임.
1: 체포임.
0: 포로임.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했지만 논의 속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림의 공이 컸다라고 해서
1: 네.
0: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도적을 어떻게 믿습니까?
1: 네.
0: 한때 도적이었는데
1: 그렇죠.
0: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 되나요?
0: 포도청 안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1: 아, 서림이 나중에 포도청에서 근무를
0: 네.
1: 했어요?
0: 근무하도록 하는데 그게 네.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포도청 안에는 감시하는 눈들이 많잖아요.
1: 포졸들.
0: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그 범죄 영화들 보면은 약간 이제 그 참여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야 너 불어봐 너 저기 얘기해 하면서 일종의 뭐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서 포도청 안에 두지 않았을까.
1: 약간 감시당하면서.
0: 그래서 감시도 하고 공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기록이 모두 실록에 있는 기록입니다.
1: 실록에 있는 기록이다.
0: 네.
1: 명종실록에.
0: 명종실록에.
1: 사실 잡지사에서 조선 명종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명종하면 아 임꺽정이 활개쳤던 그 시대의 왕이구나
0: 그렇습니다.
1: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한편으로 임꺽정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거를 당시 조선의 상황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네. 임꺽정이 햇수로 3년 또는 이제 그 전체 기간으로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 4년 정도를 활동을 하다가 잡혔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임꺽정하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서 도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꺽정 세력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수공업자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있고 또 천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1: 그러네요.
0: 국가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모순에 저항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일종의 이제 민중봉기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1: 네.
0: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조선이 건국하고 150년 정도 지났을 때
1: 네.
0: 바로 이 명종 시기가 훈구파에서 살인파로 넘어가는 극성기이면서 마지막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정왕후의 등장과 그의 오라버니였던 윤원영.
1: 윤원영. 예.
0: 이런 어떤 외척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1: 문정왕후가 누구시죠? 관계가 누구
0: 명종의 친엄마.
1: 명종의 친어머니 인명선이죠.
0: 네. 네. 그리고 인종의 양어머니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인종이 효도를 하겠다고 일찍 어떻게 보면은
1: 네.
0: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명종이
1: 네.
0: 이제 왕에 올라가는데 명종이 왕에 올라가는 건 전부 내 덕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명종 대신 정치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1: 네.
0: 왕비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1: 명종은 어렸었나 보네요. 즉위할 때.
0: 어리기도 했지만 성인이 네. 돼서도 계속해서.
1: 아 그래요.
0: 한 예. 10년 동안은.
1: 예.
0: 그러니까 이 문정왕후의 통치 속에서 외척 세력이 바로하고 훈구 세력이 다시 등장을 하니까
1: 네.
0: 이 시기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1: 아.
0: 그러면 그 혼란스러움은 결국은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니 그 민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예,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좀 피폐해졌을 거라고 보는 시각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였습니까? 탐관오리인가요?
0: 일단은 처음에는 탐관오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국가기강의 물

0: 란 그다음에 황해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나라가 건국하고 한 150년 정도 되니까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중앙 정치가 흔들리면은 지방이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하나 발생했을 걸로 보기도 하고 율곡 이의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이제 명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황해도가 그 접대를 맡아야 되는데 아. 그러려면 사또들이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사또가 걷는 세금이라는 건 결국 백성들의 고혈이 되잖아요.
1: 아니 그거를 중앙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평안도 황해도 일대 예. 특히 평안도는 그래도 세금을 면제를 해줬어요.
1: 예.
0: 익류라고 해서. 예. 그런데 황해도는 그런 게 없이 세금도 받쳐야 되고 또 접대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어렵다.
1: 이중고네요.
0: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알려진 건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네. 내수사라고 하는 네. 국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보는 아. 것이 지금은 조금 더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국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
0: 그렇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조선 정부의 재정하면은 크게 공공 재정이 있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호조가 맡아서 하는 재정이 있죠. 뒤에는 나중에 뭐 상평창이든 선해청이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 목록 안에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근데 왕의 개인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이 내수사입니다.
1: 왕은 재산이 어디서 나나요?
0: 그러니까 그 왕의 개인 재산이 어디서 나는지를 예. 처음에 추적을 해봤더니 태조 이성계가 함흥 쪽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다음에 태종이 예를 들어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신이 운영하던 것. 그다음에 고려 왕실에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게 분량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은 언뜻 생각할 때 호조의 재정은 판서가 담당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일반 관리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그러면 내수사의 그 관리는 누구한테 맡길까?
1: 그러게요. 국왕의 재산인데.
0: 내시가 맞습니다.
1: 아, 그걸 내시가 합니까?
0: 네. 형식적으로는 그 관료 중에서 높은 사람이 담당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거는 네. 형식적일 거고 네. 실질 관리는 내시가 합니다. 그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내수사에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고리대금업을 해요. 내수사에서? 쌀을 빌려주고
1: 예.
0: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장리라고 하는
1: 네.
0: 고리대금업을 하니까
1: 네.
0: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임금이 모두의 아버지지.
1: 그렇지.
0: 뭐 대군의 아버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공주 옹주의 아버님만은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아니죠. 백성의
0: 그러니까
1: 아버지죠.
0: 그러니까 성리학의 어떤 영향들이 계속 깊어지면서 사대부들이나 그들이 중심됐던 관료들이 볼 때는 네. 이거 합쳐야 됩니다. 내수사 폐지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거의 뭐 약간 제3금융처럼 하면 어떻게?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국왕론 이런
0: 이렇게 폐지해야 예. 되는데 심지어는 여기서 장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1: 예, 예, 예.
0: 이제 이거를 관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처음에 내수별자라는 걸 뒀다가 세종 때 내수소를 뒀다가 경국대전에 세조 때 만들었던 내수사라는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서 국가 공공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로 볼 때는 이 부분을
1: 네.
0: 일단은 그럼 장리는 없애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공격을 하고요.
1: 고리대금업?
0: 네, 고리대금업을.
1: 예.
0: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예. 이거 사적 영역인데 공적 영역으로 넘기십시오라고
1: 예.
0: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대 왕들이
1: 어떻게 나오나요?
0: 별로
1: 원치 않겠죠. 예.
0: 그거를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면서
1: 네.
0: 결국은 내수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오히려 그 권력 그다음에 그 부가
1: 네.
0: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이 인격정과 관련한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1: 백성들을 좀 힘들게 한 요소였을 것이다.
0: 네네네.
1: 대표적으로 이제 명종 다음인 선조 같은 경우도 그 내수사를 공적 영역으로 가는 걸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0: 심지어는 전쟁 때.
1: 그렇죠. 전쟁인데.
0: 저쪽에 네. 내수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 땅 그다음에 네. 거기 있는 노비 좀 군인으로 좀 데려다 쓰면 안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 군량미로 좀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조가 내수사는 건드리면 안 되지.
1: 아 진짜. 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어 선조는 진짜 도망가지 간 주제
0: 실제로 그래서 그런 예. 요구들을 다 거부를 해요.
1: 아.
0: 전쟁 중인데도 그러니까 야.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수사의 재산을 관료들이 건드리는 것을 국왕이 반대했다면 평시에 어땠을까
1: 그러네요.
0: 라는 것들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전쟁 중인데 이거 내 재산인데 약간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예, 그렇죠. 건들지 마.
0: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관료들하고 그 왕실하고 합의를

0: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고리대 금업은 안 할게. 라고 하지만 네. 내수사는 그 성격상 그러니까 일종의 재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예. 파운데이션이 되면 계속해서 이자를 늘려나가거나 수익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내수사가 이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1: 네.
0: 문제는 이게 명종 때 네.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확대가 되고 이 내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1: 네.
0: 문정왕후가 됩니다.
1: 문정왕후가.
0: 네. 아. 그래서 문정왕후가 당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 예.
0: 승과를 부활시키면서
1: 네.
0: 동시에 불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펼치는데
1: 아.
0: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국가 재정을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국가 재정 쓴다 그러면 호주에서 아니 조선에서 무슨 불교 행사에
1: 어, 그렇겠죠. 예, 예.
0: 돈을 씁니까?
1: 예.
0: 그 근거를 좀 가져오시고 사례를 가져오십시오 이러면은
1: 예.
0: 문정왕후 할 방법이 없는데
1: 네.
0: 이 내수사를 원래 오품이 그 저기 그 책임자였던 걸 2품으로 올려놓고
1: 어.
0: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재정을 몰아줍니다.
1: 아.
0: 몰아주면서 이 규모를 키우게 되니까 내수사가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왕실 재정 업무를 넘어서서 군사도 일정하게 갖게 되고
1: 어.
0: 일정하게 자기네끼리 사적인 재판도 하는
1: 네.
0: 즉 사법기구로서의 모습도 가지게 됐는데
1: 근데 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셔도 좋고 이 내수사의 힘이 강해진 게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 건가요?
0: 그렇죠.
1: 예.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수사가 이제 수익 사업 수익 모델들을 쭉 살펴볼
1: 예.
0: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애매하게 빈틈이 보이는 공간들을 이제 내수사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가령.
0: 가령 이제 예. 황해도의 갈대 사업.
1: 황해도의 갈대 사업? 갈대 사업?
0: 그러니까 가만히 뭡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황해도 백성들이
1: 네.
0: 이제 가을쯤 되면은 갈대가 이제 서걱서걱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갈대를 다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그 괴짝이나 고리 이런 거 반지고리 이런 것들도 만들고
1: 아.
0: 해가지고 그걸 곡물로 바치고 남는 거는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1: 아, 수공품을 만들어서.
0: 네.
1: 예.
0: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갈대가 어디서 나지? 일단 백성들의 농터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럼 저게 백성들 땅은 아니잖아요.
1: 나라 땅인가?
0: 그러면 네, 네. 이 세상에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는데
1: 어.
0: 우리 내수사가 볼 때 저거는 국왕의 땅이다.
1: 아, 그렇게 봐요?
0: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1: 예, 예.
0: 그래서 그 지역 백성들을 관할하는 수령에게 통보를 합니다.
1: 예.
0: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갈 때는 이제부터 만약에 쓰고 뭔가 물건을 만들면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
1: 아.
0: 그러니까 갑자기 백성들로 볼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부업을 해서
1: 그렇죠.
0: 농사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나가려고 갈대를 다 이것저것 꿰가지고
1: 그렇죠.
0: 뭔가 그릇도
1: 예.
0: 만들고 가구도 만들었는데
1: 그걸 세금 내라 그러면
0: 세금을 어떻게 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1: 예.
0: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세금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나?
1: 어.
0: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먹고 살기가
1: 힘들고.
0: 힘드니까
1: 어.
0: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1: 네.
0: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1: 네.
0: 이제 자연스럽게 그 갈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민심이
1: 네.
0: 동요를 하게 될 거고 이때 여기에 누군가 큰 도적이 나타나서
1: 아.
0: 그러면 이 부조리함에 대한 것들의 틈을 벌려놓는다라고 하면 나도 거기에 그러면 동참을 할까?
1: 가담할래.
0: 나도 어. 지금 부조리함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그럼 도적질 쯤이야? 어때?
1: 그렇지.
0: 어. 라는 생각을 어. 거꾸로 할 가능성이 생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임꺽정 난에 영향을 끼쳤다.
1: 그러면 저기 황해도에 있던 임꺽정도 그런 갈대로 수공품을 만들던 사람인가요?
0: 그랬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1: 예.
0: 문제는 이 사람이 출신이 양주 출신의 백정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1: 백정은 소 잡는 사람이죠.
0: 그렇죠. 보통은 예. 이제 소 잡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1: 네.
0: 또 한편으로 고리백정이라고 그래서
1: 예.
0: 그 반지고리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어떤 바구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도 백정이거든요.
1: 아, 고리백정.
0: 네. 그래서 아. 이 고리백정과 연결되어 가능성도 있고
1: 네.
0: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1: 잘
0: 때문에
1: 알고 있고.
0: 그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세력 즉 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1: 네.
0: 충분히 가능했겠다 이렇게 보여졌을 것 같고요.
1: 예.
0: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 세력들이 커지지 않았을까.
1: 그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꺽정을 우리가 의적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알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이런 뭐 백성이나 아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 때문에 그런 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의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0: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1: 네.
0: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 네.
0: 의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아니었던 것
0: 맞습니다.
1: 같다.
0: 네,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예.
0: 벽적홍명이도 임꺽정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계급 모순에 또는 신분 모순에 저항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1: 네.
0: 소설을 쓰기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간에 전해지는 문헌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0: 문제는 이제 실록에 남아 있는 기록들입니다. 앞에 실록이 분명히 뒤에 선조 때 사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

0: 도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1: 예.
0: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된다. 이 얘기는 왕이 들으면 뒤로 넘어갈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그냥 거기다 써놨단
1: 현실을 말이에요. 현실을 쓴 거예요.
0: 네. 예. 그런데 인꺽정과 그 일당이 해놓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은
1: 네.
0: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살인 약탈 등의 기록이 굉장히 많고 잔인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그 실록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라는 것들이
1: 백주대낮에도 살인을 하고
0: 여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에게 배신했던 사람들을 보복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1: 예.
0: 더불어서 부자들에게 재산을 빼앗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1: 네.
0: 어떻게 나눠줬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1: 그렇죠. 의적이 되려면 그걸 빼앗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줘야 의적이
0: 그렇죠.
1: 있는데.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도적들 사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성호사설에서도 인꺽정, 장길선, 홍길동 얘기를 꺼낸 게 이들을 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어떤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을 표방해서지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역시 인꺽정을 의적으로 본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1: 예. 조선 명종 때를 뒤흔들었던 도적 임꺽정의 활동을 통해서 당시 조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대한민국에는 잡지사가 있지만 북한에는 금수강산이라는 대외 홍보용 잡지가 있는데요. 지난 2006년 7월호 금수강산에는 황해북도 장풍군의 산골에서 임꺽정의 모습을 그려놓은 바위 조각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 같이 공개된 사진을 봤더니 우리가 떠올리는 그 턱수염이 그득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고요. 슈퍼마리오처럼 얌전하게 콧수염 정도가 나 있고 또 둥근 얼굴의 모습인데요. 잡지에 의하면 주변에서 16세기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어쩌면 임꺽정 무리가 실제로 머문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반란의 무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에서조차 임꺽정은 많은 이의 관심과 환상을 자극하는 인물이란 것이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를 보전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시내 투표소 33곳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 절차에 따라 내일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 측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지와 선거사무 관련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며 어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으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사 5명 등 27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대검은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보다 약 1.5배로 커진 수치입니다. 서울에서는 투표용지 4,20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가 436장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6곳으로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까지 투표 중단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선거관리 책임을

0: 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와 한양대학교 정준희 겸임 교수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1도입니다. CBS 뉴스 임영입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질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더 나은 삶을 위한 리폼, 유튜브 채널 신의 손 이선생의 이에디나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자란 소녀가 세계 1위 리폼 크리에이터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광고 듣고 이에디나 씨의 강연에서 찾아보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의 손 이선생이라는 옷 리폼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쉬운 리폼 책 저자 이에디나라고 합니다. 현재 구독자는 220만 명이고요. 세계 1위 리폼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어떻게 몇 년 만에 200만 유튜버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버려지는 옷도 예술로 보아주신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예술로 보아주셨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먼저 제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한 20, 30년 전에 유행했죠. 청자켓, 스웨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작품은 구제에서 5,000원에 샀어요. 이런 거 되게 구제 아시죠? 남들이 입다가 버린 옷을 파는 매장을 구제 옷가게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단골입니다. 한 30년 넘었습니다. 단골로 다닌 지가. 저는 구제시장에 가면 앉아서 이렇게 막 옷을 골랍니다. 억척스러운 아줌마들 있죠. 그 옆에 또 보면은 저하고 비슷한 아줌마들 또 옵니다. 같이 앉아서 수다 떨면서 이걸 골라요. 자, 구제 옷가게에서 5,000원에 산 패딩 점퍼를 가지고 또 이렇게 두 가지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같이 나가면 친구들 명품을 다 입고 오거든요. 가방도 명품을 들고 옵니다. 근데 제가 나타난 순간 명품을 숨깁니다. 뒤로. 이건 왜 유행 지난 넥타이 있죠? 요렇게 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 모든 것들은 못 쓰는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옷 리폼 아시죠? 리폼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옷 있죠? 또 실증나는 옷 있죠? 이런 거를 수선을 통해서 다른 또 디자인으로 용도로 만들어가지고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명도 늘어나고 또 전략도 됩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환경에도 참 좋은 일입니다. 옷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그 환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옷 리폼은 옷에서 옷으로 리폼하는 것뿐만 아니라 홈패션이나 가방, 신발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옷을 옷 입는 거 좋아하시죠? 네, 옷 사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그죠? 네. 옷은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옷을 사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대충 입지 않고 좀 차려 입죠.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죠?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왜 너도 나도 없이 왜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한 번 옷을 입고 또 사진 찍고 나면 그 다음 또 옷 입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옷을 좀 많이 구매를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환경오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옷이 얼마 정도 생산이 될까요? 전 세계 인구의 10배 이상이 되는 1,000억 벌에 달한답니다. 그 1,000억 벌을 다 입으면 괜찮은데 매해 그렇게 버려지면 과연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게 전부 쓰레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게 바다에도 버려지고 토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제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 만드는데 2,7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청바지는 한 5,700리터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개인 한 명이 한 5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이 들어갑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으로서 그리고 그 리폼 강사로서 한 20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센터하고 교육센터에서 작품 전시를 하고 수강 인원을 한 20년 전에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하게 됐는데 100명이 넘는 인원이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센터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경제적으로 되게 전략이 되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못 입는 옷 다 들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문화

센터에서 수업은 요즘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리폼 수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리폼 수업을 가르치는 대학이 없고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눈높이에 그 강사가 우리의 그 눈 높은 디자인에 채워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리폼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의 집은 정말 무척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단칸방에서 아버지 사업 실패로 다섯 명이 살았거든요. 어릴 때 쭉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 이후에는 한 번도 제가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칸방에서 살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 있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그런 공용 화장실에서 그것도 수세식이 아니고 퍼세식. 그 우리 자식들은 다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자면 부모님은 이렇게 모로 자야 했습니다. 그런 정말 힘든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도 창피하거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우신 저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월화수목금 토요일 옷이 다 달랐어요.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요즘 입는 옷 스타일하고도 전혀 떨어지지 않죠. 한 40년 전인데요. 저렇게 이제 옷을 되게 엄마 어머니가 잘 입히셨는데 근데 옷을 사러 가면 항상 저희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 혼자 가셔. 또 그 짓을 했겠죠. 아까 제가 구제 옷가게에서 앉아서 막 걸르는 거. 친구들 보기에는 정말 저를 부잣집 아이로 보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가정 방문 오신 선생님께서 아, 에디나는 전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도 많고 아, 전교 부회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하시면서 말꼬리를 이렇게 쭉 흐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제 단칸방에 사는 애라고.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저희를 정말 예쁘게 또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밀이 이제 구제 옷가게였죠. 저희 친정엄마도.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저 역시도 똑같이 구제 옷가게에서 이제 옷을 사 입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엄마 리폼 한번 해봐라 리폼. 엄마 리폼 잘하잖아. 어릴 때 그 리폼 그거를 한 옷 같은 거 이런 걸 입히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짱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구제 옷가게에서 예쁜 신발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 신발을 상시시켰어요. 그 아들은 뭐 기분 좋다고 그 신발을 신고 학원을 갔는데 강사 선생님이 경상도 말로 짝퉁을 짜가리라고 하거든요. 야 서야 이리 와봐라. 니 그거 뭐고? 아 자스가 그거 짜가리 아이가 짜가리. 우리 아들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화장실에 가서 응응 울었답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졸업을 하고 아들이 편의점하고 PC방 이런 데서 쉬지 않고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 신발을 사 모으기 위해서. 그 방에 그 박스 하고요. 박스도 안 버리고 신발을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가 계속 이제 지가 버는 돈에 비해서 과하게 이제 돈을 쓰는 건 아닌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죠. 그래도 이제 하도 좋아하길래 그 당분간은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그날도 역시 구제해서 제가 이제 쇼핑을 싹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반짝반짝하게 들어오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신발 그 브랜드였었어요. 근데 내가 안만 입어도 그 신발 브랜드가 좀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예사롭지 않다 이 신발.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아주머니가 만 원만 달래. 그분도 잘 모르신 거죠. 그걸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아들이 그거를 인터넷으로 탁 쳐다보고
이래저래 해보더니만은, 야, 엄마 이거 대박이다, 이라는 거라. 뭐가 대박인데, 이라니까. 야, 이거 엄마 내가 산 신발보다 한 3, 4배 정도는 비싸다. 그 이후에 완전히 싹그 병을 고쳤습니다. 자기 놀란 거지. 어째 이게 구제에 나와 있을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아, 저희 딸은 학교 다닐 때그 구제에서 옷 사입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면 뭐 엄마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가가지고 구제에서 옷을 사입히니까 지는 아, 여기서 원래 옷을 사입는갑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구제를 또 사가지고 지보다 더 형편 어려운 애한테 코디를 이렇게 착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걸 선물을 해주는 건 선물을 해주니까 그거 이제 받는 애는 또 기뻐서 또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보기 좋았는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저희 딸이.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을 보면서. 여러분, 옷은요, 새옷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만 빨아도 그게 구제됩니다. 옷은 그 사람한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어울리게 입으면 됩니다. 그렇듯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새옷 말고 구제 옷을 한번 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말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해질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어디 찾아보, 열심히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게. 예, 저는 지금 이때까지 구제를 계속 입어왔고, 그 다음에 구제를 또 리폼을 해서 또 입고, 지금 제가 입은 옷 있죠? 이것도 청 자켓 있잖아요. 남자 청 자켓으로 이렇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 이래 입고 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명품 사 입고 왔다가 싹 들어갑니다. 네 옷이 최고다. 저는 지금 패션 디자인이면서 리폼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패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버려지는 옷 있잖아요. 그것도 신경을 좀 쓰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옷만 만들지 말고, 왜 요즘에 ESG 경영 이야기 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 브랜드 있죠, 브랜드마다. 그런 방법을 버려지지 않도록 리폼하는 모습을,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리폼을 통해서 새로운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미술 작가로서 이에디나입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 화가들의 등용문인 미술대전에, 그 미술대전에 내려면은 그게 있습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뭐 100호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근데 저는 100호 살 돈도 없고, 구제 옷에, 리폼한 옷에다가 그림을 촥 그렸습니다. 내 딴에는 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전국 미술대전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이 옷으로요. 그러니까 뭐 작품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대한민국 공예예술대전에서는 산자부 장관상을 받고요. 전국 공모전에서 제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 작가가 되고, 그 미술대전에 출품하는 화가 선생님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버려지는 옷으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서 급성장 크리에이터로 연예인들도 다 제끼고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옷은요, 옷을 하면은 새로운 옷으로 거듭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재능이 내 삶을 리폼해 줄지도 모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하는 옷으로도 리폼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과 동시에 의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옷을 사는데 신중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환경오염, 기후위기, 뭐 주범인 옷을 살 때도 신중하게, 그리고 버릴 때도 더 신중하게, 적어도 몇 년은 입을 수 있는 옷을 살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세계에서 이러한 운동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먼저 앞장서서 꽃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0: 동화
1: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질감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더 나은 삶을 위한 리폼. 유튜브 신의 손 이선생의 운영자 이예디나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박혜경이 부른 빨간 운동화 감상하셨고요.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나이 들수록 막 꼭 나만 하세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100세 시대는 이제 다 옛날 말입니다. 이젠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명이 길어졌는데요. 점점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건강하게 내 노후를 준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0세 이후 인생을 바꿔놓을 특급 조언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호선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아우 정말 많이들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 요새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요새는 그죠. 120세, 150세, 뭐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을 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 플러스 알파. 한번 더. 100 플러스 알파. 내가 태어난 시점은 선명하지만 내가 이후에 살다가 언제 떠날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저는 그래서 그 세상을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을 정말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올해 94세가 되셨습니다. 정말 건강하신데 재작년 92세 되셨을 때 증손녀가 와서 절을 했어요. 왕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절을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야 호선아 8년 뒤에 나는 가야 되냐. 이럴 정도로 아마 우리 집 안에도 이미 뭐 80세 넘으셨다, 90세 넘으셨다, 100세 넘으셨다 이런 어른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지만 요즘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트랜스 휴먼 시대다. 이 트랜스 휴먼 시대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그러면 이 트랜스 휴먼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휴먼은 일단 인간이란 뜻이고요. 트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도란스 아세요? 도란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예, 네, 그죠? 옛날 우리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그죠? 우리가 이 도란스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의 트랜스 바꾸다라는 말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아 그러면 역시 트랜스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바꾸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뭘 바꿔요? 인공관절을 바꿔요. 신장을 바꿔, 간을 바꿔, 폐를 바꿔, 심장을 바꿔, 뇌를 치환해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가며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우리는 트랜스 휴먼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 트랜스라는 말이 초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초월해요? 나의 수명을 초월해, 나의 능력을 초월해, 나의 건강을 초월해. 이렇게 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선택하고 익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우리가 아울러서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휴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이거저거 바꿔가며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온 집안에 6세대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6세대 잠깐만 살펴보자면 일단 한국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우리가 산업화 세대라고 불러요. 이분들 진짜 힘들게 뼈와 살과 청춘 갈아 넣어서 경부고속도로 쭉 갈았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전이 터진 이후에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을 만나게 되죠. 베이비 아기들이 붐 아주 폭발적으로 출생한 시기에 이때를 살아왔던 분들 우리가 베이비 부모라고 부르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마이카 시대 만들고 나의 아파트 시대 만들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분들이 이제 그냥 살지 않죠. 드디어 노년 세대에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스스로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죠? 옛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는 우리 복장은 딱 하나예요. 등산복. 아 똑같이 입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등산복을 입지 않아요. 모두가 멋진 수트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 나서 자유여행을 배낭여행을 그리고 고급 크루즈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선언한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노년 세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또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떤 이름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붙이게 돼요. 액티브라고 한다면 활력 있는 이런 뜻이고 시니어라고 한다면 존경받는 어른이란 뜻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활력 있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들은 이제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시구나. 그러면서 나만의 삶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노년을 더 멋지게 만들어갈지 새롭게 쓸 이들의 새로운 혁명의 역사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X세대도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X세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일 안 하세요? 그죠?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울고 웃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 이때 88 올림픽이 교복 자유화가 동시에 해외여행이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전 세대가 만들었던 머리의 혁명을 벗어나서 해외와의 접점을 갖게 된 첫 번째 세대 일명 글로벌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의 정신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가며 요 세대는 아주 발칙한 세대로 그렇게 지금 사회의 가장 정상에서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에겐 MZ세대 혹은 MZ세대 혹은 민지세대라는 세대

세대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맞게 됐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요 세대부터 대부분의 출생자들이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고, 이어서 이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는 제 집을 살 수 없는 첫 세대고, 동시에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N4라고 불렀던 세대인데, 이 세대들 우리가 아울러 일명 절망의 세대다 이렇게 부르고, 또 Z세대가 가지고 있는 상실의 이야기,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20세기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는 알파 세대로 시작되는 2010년생부터 올해 2024년생까지 드디어 알파 세대를 맞게 되는데, 우리는 ABCD로 시작하는 20세기를 종료하고 드디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된 겁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아이들이고요. 우리는 이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83세까지 일을 해야 될 거고요. 빨리 죽으면 98세, 재수 없으면 138세까지 사실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 트랜스 휴먼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이제 만만한 세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엄청난 세상을 어떻게 또 다른 세대들과 함께 살아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트랜스 휴먼이 살아갈 때 가장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항목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항목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막 막공나만이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막공나만. 막 막아라 질병을, 공 공부해라, 나 나가라, 만 만나라, 이 네 글자를 압축적으로 앞글자만 따서 막공나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제일 먼저 막아라 질병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랜스휴먼, 결국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기승전 몸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아파 보셨잖아요. 이미 얼굴이 아파요. 우리가 다들 아파 보면 알죠. 내 배우자도 나 대신 아파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내 아이들이라도 나 대신 아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통증은 늘 자기만의 절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뚱이는 누가 챙겨야 된다? 내가 챙겨야 된다. 그러면 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챙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트랜스휴먼 이야기를 잠깐 했던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 휴먼 운동을 열심히 펼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이분은 오래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금방 돌아가시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영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만 쓰레기예요? 아, 아니죠?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이분의 삶을 좀 봤더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분은 자기 혼자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그리고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13억이 넘습니다. 거기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100알의 영양제를 먹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뭐 약물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이 사람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떻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신체 나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측정한, 64세에 공개적으로 측정한 그 나이, 그 신체 나이가 얼마가 나왔는가? 40대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세계 유수 방송사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CNN, BBC, ABC, 심지어 우리나라 방송사 6군데도 들러붙어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들 물어본 거죠. 아우, 커즈와일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100알을 먹겠습니까? 응?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몇 가지만 좀 탁 집어주시면 저희도 좀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커즈와일이 네 가지 영양소를 집어준 거예요. 아, 참고로 저는 제약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뭐 건기식이라 하더라도 우린 반드시 의사, 약사와 논의해서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커즈와일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 영양소가 바로 뭐냐?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메가3는 인간이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발견한 가장 우수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가 비타민 D입니다. ABCD. 우리가 이거 골다공증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 계신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신진대사 전반을 관할하고 동시에 우리의 지능이나 심지어 우리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이게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햇볕을 쬐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잊지 말고 챙기실 것. 세 번째가 바로 코큐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엔자임 큐텐인데요. 참 흥미로운 건 앞에 새로운 얘기도 많았겠지만 약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라고? 코큐텐이라고? 그렇죠? 자, 이 코큐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산화제인데요.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갑자기 확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은 세 번에 걸쳐 아주 드라마틱한 노화를 경험한다고 하죠. 34세, 60세, 78세. 이 세 번의 드라마틱한 노화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 때만 노화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숱한 여러 스트레스 사건들과 접하면서 우리는 중간중간 계속 노화를 경험하는데 이때 활성산소라고 한 일명 산소 찌꺼기가 나와서 우리의 노화를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예방한다? 이때 코큐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포스파트딜세린입니다. 천천히 할게요. 네, 포스, 파티, 딜, 세린. 네,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인지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200살 산다 하더라도 치매가 오면 끝장일 텐데 사실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막 치매가 막 예방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어떤 약이든 이걸 꼭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길고 동시에 내 몸에 대한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니 잊지 말고 내 몸은 반드시 내가 챙기되 영양제도 챙기자. 두 번째, 여러분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홈트 많이 하시죠? 그렇죠? 홈트 많이 하시잖아요. 홈트 계속 하시다 몸 작살날 거예요. 반드시 운동 처방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운동 처방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건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형외과 가시면 돼요.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이런 데 가시면 물리치료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두루두루 만져가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해드릴 거고 잊지 마시고 나의 몸 상태를 맞춰서 여러분들의 맞춤 운동을 반드시 처방받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잊지 마실 건 건강검진 꼭 하셔야 됩니다. 임영웅 씨가 하랜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년에 한번 국가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국가가 해주는 이 공적인 시스템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이 건강검진 해서 이 심장에 구멍이 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이걸 수술을 해서 이걸 막았거든요. 이제는 감심장이 되었습니다. 이혼숙녀 캠프에서 제가 하는 거 보셨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대질환의 3분의 1은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양제도 좀 챙기자, 운동 맞춤 처방 좀 받자, 동시에 잊지 말고 건강검진 꼭 받자. 그게 합쳐서 막아라 질병을 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공부해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부해라. 한번 더 공부해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세상이 너무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우리가 20세기는 어떤 때입니까? 20세기는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1세기는 우리가 IT혁명을 통해서 우린 영상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활자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린 옛날에 공부할 때 다 종이랑 연필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 어린아이들, 지금 10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뭘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엘리하이 엘리하, 이게 또 뭔지도 몰라요. 이게 결국 전자펜을 잡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다른 인류예요. 이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의 도구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우리랑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요. 뭘로? 챗GPT로, 제미나이로, 플플렉시티로, 이런 생성형 AI가 얘네들은 아예 교과서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보에서도 따라갈 수 없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엔 20세기만 해도 우리는 정보를 빨리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이 선배고 스승이고 부모고 뭐 이렇게 어른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재구축하는가, 재활용하는가, 리디자인하는가가 자본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정보도 늦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 만만한 세월이 아니죠.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저는 트랜스휴먼의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에 학원 가듯이 서점이나 도서관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반드시 가셔서 뭐 하시냐? 아무 책이나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책, 모르는 책, 베스트셀러인 거 아닌 거, 장르도 상관없어요. 시, 소설, 수필, 뭐 정보책, 심지어 만화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꺼내 읽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완독, 숙독하냐?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가? 10페이지만 읽으세요. 몇 페이지요? 10페이지. 딱 10페이지만 읽고 거기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골라오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어떤 인용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지능이에요. 지능인데 이 지능은 향상이 가능한 지능입니다. 그러니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워서 한 주간 동안 그거 외워가며 써가며 그 다음 주간에 똑같은 시간에 서점에 또 도서관에 가서 책 하나 꺼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렇게 어떻게 일주일이 2주일 되고 2주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3개월, 3개월이 6개월이 6개월이 1년 되죠. 우리는 1년까지 안 와도 이 6개월 정도만 돼도 느낄 겁니다. 아,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있구나. 내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있구나.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다르게 세상은 너무나 달라지고 있고요. 세대 차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대 격차는 점점 커지고 더 똑똑한 아이들과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쪽에 생겨난 이런 심리적 쫄림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심리적 포만감을 갖는 방법일 텐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그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내가 읽어왔던 그 수많은 단어와 문장 들의 조합이 여러분들의 안쪽 세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왜 나도 모르게 관대해지는가, 왜 지금 세대 이야기가 들리는가, 내가 잘 모르는 걸 보더라도 왜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가,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안쪽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나가라예요.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 나가셔야 돼요. 빠짐없이 나가셔야 돼요. 단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세요. 문이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나 이미 매일 출근하러 너무 피곤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어른의 외출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어른의 외출이라는 건 뭐냐? 매일 동일한 시간에 나가세요. 또 막상 나가라면 우리가 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한 군데 갈 곳 정해드릴게요. 어딜 갔다 오시냐면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오세요. 여기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운동도 좋지만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마트폰을 들고 어떤 간판이 달라지고 있고 상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우리 동네의 건물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물리적인 세상의 변화를 좀 눈뜨고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나갈 때 보면 낙엽이라도 떨어져 있고 쓰레기라도 떨어져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다 다릅니다. 이런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을 저는 관찰력이라고 불러요. 관찰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채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세상 변화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다음 세대들의 심정의 변화도 읽어내서 그들의 심장을 꺼내서 내 앞에서 펄떡펄떡 뛰게 하는 여러분들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읽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어우, 머리 깎았구나. 어머, 오늘은 핑크색이네. 어머, 신발 바뀌었네. 변화를 읽어내는 건 지금처럼 M세대들의 그 절망의 세대 속에, Z세대들의 그 상실의 세대 속에, 알파세대 아이들이 스스로 옆 친구와의 공통점이 가장 적어 고독의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 세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들의 심장에 노크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을 관찰하는 것부터, 변화를 읽어내는 것부터 전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어른의 눈썰미, 어른의 큰 시선으로 변화를 읽어내는 훈련을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라입니다. 만나라.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들마다 싹 다 손절하라고 난리더라고요. 그죠?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연식이 조금 다들 좀 되신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한 50 넘어가잖아요. 뭐 손절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남은 게 한 줌이에요. 대부분 다 뭐 아프거나 죽거나 막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쇼펜하우어 중심으로 요새 손절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쇼펜하우어 선생님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 부질없다, 사람 부질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때 그분의 시절은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우리가 평균 수명 60이 안 됐던 때예요. 여러분 요즘은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해요. 요새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어? 이러신 데잖아요. 지금은 100플러스 알파 시대, 트랜스 휴먼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저는 손절의 시대가 아니고요, 저는 연결의 시대고 망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설, 곧 복지의 망이, 의료의 망이, 그리고 교육의 망이, 관계의 망이 우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만족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뭐 교육의 망이나 아니면 뭐 의료의 망이나 아니면 복지의 망은 다 시스템이에요. 관계의 망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관계를 해치려거나 아니면 단절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악당이나 악마도 있어요. 이것들은 제해버리는 게 맞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없어요.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대상들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게 아니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심지어 요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쭉 한번 열어보시면 주소록에 쭉 살펴보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 왔더니 16,013명 있더라고요.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전 옛날에 그분들 다 지웠거든요. 지금 안 지웁니다. 안 지우고 뭐 하냐면 제가 아는 분, 그 고인이 되신 분 중에 제가 그 가족을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요. 김 선생님 생각이 나서 카톡을 드렸습니다 할 때 2,000원짜리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쿠폰, 커피 쿠폰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붙여가지고 딱 보내잖아요. 이 집은 대대손손 내 밑에 무릎 꿇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은 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잘 보존했으면 좋겠고요. SNS로 새로 만난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만의 필터가 있잖아요. 잘 가려서 여러분들만의 팬덤을 만들 시간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팬덤들과 함께 나의 정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나의 학습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렇게 삶을 같이 엮어가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100세 넘어 100 플러스 알파 시대, 트랜스휴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에 막아라 질병을이, 그리고 공부해, 그리고 나가는 것, 그리고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인생의 또 하나의 르네상스를 만들 거라 생각하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질감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더 나은 삶을 위한 리폼, 유튜버 이에디나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 나이 들수록 막공나만 하세요. 이호선 교수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송대관이 부른 유행가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폴 모리아 악단이 연주하는 러브 이즈 블루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

0: 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2: IH
1: 인천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를 보전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 내 투표소 33곳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 절차에 따라 내일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 측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지와 선거사무 관련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며 어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으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사 5명 등 27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대검은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보다 약 1.5배로 커진 수치입니다. 서울에서는 투표용지 4,20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가 436장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와 한양대학교 정준희 겸임 교수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 씨 등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 이용자들을 향해 탱크, 몽둥이 등을 비롯한 비윤리적인 표현을 사용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뒤이어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최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베는 온라인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정 교수도 같은 방송에서 몽둥이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

0: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이명입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4: 특별 할인 중
3: 서울 771-1932.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현장, 최운형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정보공개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는 문득 우리가 3,000원짜리 집이지만 예. 이것도 비싸다는 생각이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겠구나 예.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먹이지 생각하다가 아하 쿠폰을 만들어서 예.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3,000원짜리 뭐 식권 그러면 그분들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 교체하던 중에 식권을 몇 개 만들지? 그러다가 제가 아 300장을 만들어서 매달 줘야겠다. 왜 300장이냐? 예. 하루에 10명이잖아요. 예. 10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명이 더 와야 되는데 10명 주면 아 그럼 되겠네 네. 하고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핵심 봉사자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봉사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바보예요? 나한테 그러는 네, 거예요. 왜 바보냐 그랬더니 돈 내는 손님이 와야 되지 돈 안 내는 손님이 더 오면 적자가 더 심해지죠. 그러시는 거예요.
2: 지금 제 마음속에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1: 예. 근데 그게 저는 진짜로. 그 말을 듣는데 어? 진짜네? 생각이 들어요. 어? 정말이네? 제가 계산을 잘하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인데
3: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
2: 아니 저는 진짜 마음속에 목사님 바보예요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예.
1: 근데 어떡해요. 제가 목사인데 말을 뱉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거둘 수도 없고 또 신행하자니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 같고 예.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는데 저희 홀리네이션스라는 그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꾸준히 후원하시는 분이 마침 제게 그날 카톡을 하나 딱 보내셨는데 네. 누가복음 그분은 제게 보낸 게 아니고 전체에게 보냈는데 예. 제게도 왔죠.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뭐 후이 줄 것이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제 눈에 딱 오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죠. 그게 잘 못 믿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네가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계산기 돌리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쿠폰 줍시다. 그래서 이제 1,000장을 먼저 찍어서 주민센터에다가 쫙 주면서 매달 300장씩.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손님이 늘 거 아니에요. 10명씩. 예. 네. 산술적이라면 50명씩 와야죠. 예. 40명 오던 게. 근데 그 다음 달부터 80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장사가 된 계획이에요. 갑자기 배로 손님이 막 몰려오는 거죠.
3: 네. 아까 쿠폰을 받은 분들도 당연히 오시겠지만 그 외에도 그럼요. 조선로 찾아오신 그렇죠. 분들이. 네. 그 맛도 좋아진 거죠, 조금.
1: 그렇죠. 맛도 있지만
3: 중요한 게 있잖아요.
1: 그럼요.
3: 맛없으면 뭐 그래도 뭐.
1: 그때부터 저희가 80명 평균을 계속 지금까지.
3: 네. 그때부터 조금 신기하게. 타신 거 아니에요? 아, 어때요? 네. 쿠폰 갖고 오신 분들 맛있게 네. 드시고 반응들은 어땠어요?
1: 근데 맛있게 드시죠. 그분들은 고마워하시는데요. 근데 쿠폰이 제게 또 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네네. 하루는 이제 손님이 많아져

0: 가지고 점심 때 막 붐비잖아요.
1: 예.
0: 북적북적하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
1: 네.
0: 그때 이제 늘 쿠폰 들고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날따라 그분 오셨을 때 자리가 하나가 딱 비어 있었어요.
1: 예.
0: 그럼 우리 생각에 그분이 앉으시면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분이 눈치를 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0: 이상 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손님들이 자리가 많으면 편하게 앉으시는데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곳이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변절될 수 있겠구나. 새롭게 와서 갔던데 이제 출연 제의가 오면 제가 좀 거절을 계속하는 이유가 예. 뭐 적절한 사람일지에 대한 의심도 있고 제가 예,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알려지면 막 오시더라고요. 예. 꼭 오셨다고. 예. 그럼 손님이 많아지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우리 단골 손님들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주저했죠.
1: 포장 되나요?
0: 포장 되죠.
1: 그러면 포장. 방송 보신 분들은 맞아요. 포장만 하는 거죠. 오늘 뭐 어떻게 쇼부를 아니 저기 결정을 하죠. 뭐. 예.
0: 감사합니다.
1: 예, 포장을 오늘 예,
0: 포장 미리 준비해놓겠습니다.
2: 네. 네.
1: 어째서 이제 사실 뭐 요즘 뭐 밥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시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네.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마주치실 텐데 어떤 체험을 하시게 되나요? 매일 매일 하루 속에서.
0: 네, 생각보다 밥을 충분히 못 먹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또 밥 한 끼를 사 먹는 일에 고민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3: 네.
0: 저희 주변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1: 다 올랐어요.
0: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서나 봉사자 중에서도 우리도 가격 올리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가 주로 삼는 고객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네. 우리까지 올리면 그분들의 무거움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와서 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아 저분은 저게 한 끼일 거다. 유일한 한 끼일 거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매일 목격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 편차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1: 예. 네. 전 그 뭐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어요?
0: 아 많죠. 예. 예, 많죠. 제 또래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좀 병약해 보이셔요.
1: 예.
0: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빼고 오시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한 끼 포장해서 저녁에 또 드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맛있게 드시는 거죠. 근데 한 뭐 서너 달 지났나? 갑자기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면 우리는 걱정하죠. 매일 네. 오시면 안 오시면. 그다음 오랫동안 안 오시기를 잊어버렸는데 얼마 뒤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동생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저희 가게로 밥 먹으러 버스를 타고 오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좀 거리가 있는 데서 버스를 타고 매일 오셨던 거예요. 오시다가 슬픈 이야기지만 그 버스 안에서 돌연사를 하셨어. 심장마비로. 저희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 모든 걸 치르고 그래도 동생이 세상 떠나기 석 달 동안 행복하게 밥을 잘 먹고 갔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주려고 샀던 옷을 신발을 제게 선물해도 되겠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기꺼이 받았죠. 이거 아직도 신고 있고 일할 때도 있고.
1: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회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보면 강단 위에서 하시던 목회를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몸을 던지셔서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0: 글쎄 뭐 전 그냥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안 했으면 평생 모르고 갔을 것들이 많았겠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게 밥집 사장을 넘어서 목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새로 손님이 오면 저희는 그래 새가 좀 오셨다. 또 장기 결석자 이야기하고 뭐 목회처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하시면 어떨까. 가령 목사님들이 다른 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접근을 잘 못해요. 아니면 물건을 대상으로 하든지. 근데 이 밥집은 손님들이 자꾸 말을 걸어와요. 가난하고 외로우신가 봐요. 저는 이제 힘들어서 잘 피하는데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1: 그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신 거죠?
0: 그렇죠.
1: 2호점, 3호점도 생겼어요?
0: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할 즈음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또 이분 저분 후원하시는 금액도 좀 생기고 펀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던 쯤에 제가 다른 목사님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맞물릴 쯤에 창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미뤄졌죠. 같이 배우고 비전 나누고

0: 근데 목사님들 다 가난하시더라고요.
1: 그럼요.
0: 근데 그런 가게를 차릴 만큼 재정이 없으니까 예. 저희가 펀드가 생길 때마다 후원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게 지금 7호점까지.
1: 7호점까지. 예. 전국에. 어디 그렇죠. 있어요 지금요?
0: 뭐 제일 먼 게 창원에 창원대 앞에 예, 예.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 하나 있고요. 예. 의정부에 하나 있고 예. 시흥 그리고 서울에 세 곳.
1: 서울에 어디 있어요 지금?
0: 마천에 하나, 마천 시장 안에 하나 있고 홍제동에 하나 있어요.
1: 홍제동. 예.
0: 저희 연신내고.
1: 연신내고.
0: 지금 8, 9, 10호점이 예. 김운동, 신림동 그리고 평택 준비 중입니다.
2: 그러면 그 식당들에서도 무료 쿠폰 그 300장 하시는
0: 아 그렇진 않아요. 제가 가게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2년 동안 망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잖아요. 물론 예.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 그분들은 네. 훨씬 순탄하게 시작하지만 네. 그냥 적자를 벗어나고 또 우리가 후원을 해주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 목사님들이 되게 미안해하셔요. 다음에 갚을게요, 갚을게 그러시면
3: 그렇죠.
0: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도 시작할 때 절반을 누군가가 후원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다.
1: 네.
0: 우리한테 갚지 말고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호점을 만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네.
1: 그럼 인터넷에 따뜻한 밥상 치면 위치 나오나요?
0: 그렇죠. 따뜻한 밥상 치면 연신내가 나오고 추르륵 나오기도 하고 보통 시흥 뭐 이렇게 키워드를 따로 쳐야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예.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서
2: 네.
0: 그렇죠.
1: 예, 뭐 봉사도 하실 수 있고
0: 너무
1: 또,
0: 필요하죠.
1: 또 맛있게 음식도 드실 수 있고
2: 그렇죠.
1: 네. 예. 그럼 전국에 그 8호점까지 다 같은 레시피로 비슷한
0: 똑같이
1: 맛을
0: 합니다.
1: 똑같이
0: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 훈련을 받아야 돼요.
1: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원래 그렇죠. 본사에서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창업을 예. 해도 네. 프랜차이즈들은 네. 다 이렇게 레시피를 받아서 하니까
0: 일단 와서 저하고 같이 비전 나누고
1: 예.
0: 교제하고 예. 책에 만드는 거 배우고 예. 최소한 석 달은 해야지 제가 도와줍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이 교육도 같이 받으니까 이 따뜻한 밥상, 이 식당의 정신 같은 거
0: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3: 같아요,
0: 그렇죠? 사실은 찌개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성서적으로 어떤 건지를 저랑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1: 근데 목사님께서 아까 계속 후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후원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좀 이따가
0: 저희는 그 공개적으로 후원 요청하지 않고 예. 그래도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1: 그냥 알아서
0: 몇 분이 예.
3: 그럼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0: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작아 보여도 이렇게 모으니까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걸로 지금 7호점까지 만드는 데 다 투자했고 8, 9, 10호점도 우리가 만들 것이고
1: 예. 예. 장사를 하면서
0: 네.
1: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많이 이해하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게 제가 이 밥집을 하면서 제일 값진 소득이 아닐까.
1: 네.
0: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1: 네.
0: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볍게 지나가면 하나는 저는 그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오시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1: 네.
0: 제가 한국 와서 이곳저곳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3: 몸이 정말.
0: 제가 평생을 교회 간 사람이고, 근데 교회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몸이 힘드니까.
1: 예예.
0: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동안 제 앞에 와 있던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와 계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는
1: 그렇죠.
0: 지극한 정성이 들었구나. 네.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처음 왔다가. 6개월째인가 미국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공식 사과를 드렸어요. 제가 큰 소리 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결석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 좋지 않게 말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네. 사실 목사들은 주일날 자기 앞에서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큰절해야 돼요.
1: 그래요.
0: 우리 목사니까 나오는 거지. 그분들은
1: 맞아요.
0: 온갖 정성을 다해서 게다가 헌금도 하시잖아요.
1: 그렇죠. 특히 남성 성도들은 뭐 대충 이렇게 옷 입고 그냥 뭐 이렇게 머리 눌려서도 가시지만 여자 성도분들은 그 교회를 한번 출석하기 위해서
3: 준비하고
1: 아이들 준비시키고 챙기고. 아침 다 먹이고 뭐 설거지하고 집안을 다 해놓고 교회를 향하기 때문에 몇 배의 사실 수고를 감당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0: 그 몰랐어요 제가.
1: 그죠.
0: 네. 네. 그냥 와 계신 줄 알았어요.
1: 예.
3: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또 안 오면
1: 예.
3: 그게 뭐. 이렇게 뭐 설교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되게 화나고 좀 안 좋은 얘기 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3: 네, 참 많이 깨닫게 되네요. 진짜.
1: 어떠세요?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아버님의 목회를 보고 자라셨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목회 지금 이 장사 아버지와 비교할 때 어떻게 좀 느끼세요?

0: 저희 뭐 아버지 목회자로 존경하고요. 예. 저는 저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큰딸이 커서 예. 제 나이 됐을 때 예. 목사로 살아온 아빠를 존경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 예. 예.
1: 그럼 아까 지금 말씀 나오셨는데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0: 저희 가족들은 미국에 있어요.
1: 혼자 다 계신 거예요?
0: 네네. 원래는 같이 오기로 돼 있어. 큰 딸은 이미 대학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네. 저희 둘째가 늦둥이에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한국 나올 때 4학년인가 아마 그랬어요.
1: 아유, 얼마나 눈에 밟혀서.
0: 원래는 같이 이제 세 명이 나오기로 약속하고 예. 한국과 사전 답사도 다 했는데 예. 출국 한 달 전에 와이프가 못 가겠대요. 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당신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신감이 있잖아요.
1: 아니 배신감이 아니고 가지 말란 얘기죠.
0: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여기 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 가면 지금처럼 가족을 서포트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먹고 살겠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학교 시작하고 지중에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제가 근심하지 않게. 이게 사실은 야. 제일 큰 후원자는 저희 가족이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당신 그때 왜 안 왔지?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가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서 하는 증언은 망하겠대요. 자기 생각에.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망하면 데미지가 크니까 자기는 있고 혼자 망하고 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웃어야 될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사실 그거보다는 그 4학년 둘째 아들이 없었다면 딸이 없었다면 사모님도 뭐 같이 함께
0: 그렇죠
1: 하셨겠지만 네. 이 둘째가 있어서
0: 맞습니다. 그렇죠.
1: 왜냐하면 네. 이 아이는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이게 그냥 목사님이야 목사님 비전을 보고 몸을 던지시지만 이 아이는 둘째
2: 불안정한 상황 네, 불안정한
1: 그러니까 엄마니까 아무래도 내 새끼를 먼저 품은 거 아닐까 싶은데
0: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1: 아니 얼마나 눈에 밟히셨겠어요. 네. 목사님 한국 그 늦둥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특히 딸인데 네. 인형이잖아요. 인형 저는 그쵸. 딸들이 인형이라고 보거든요.
2: 근데 반대로 또 같이 와서 같이 고생하면 목사님도 오래 못 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하다가 네. 돌아가셨을 거예요.
0: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건 제가 지금도 감사하고 그쵸.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집중 못 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1: 그럼 지금 사모님 혼자서 알아서 벌어서 그냥 생활하시는
0: 네.
1: 거예요?
0: 네.
2: 사모님 대단하시다.
3: 생활력이
1: 제가 볼 때 목회를 사모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지금
0: 알바 두 개 하고 뭐 네. 교회사학도 하고 예. 아이고. 큰 딸도 조금 보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3: 가족분들.
0: 저는 그냥 제 역할만 하면 되니까.
1: 목사님 언제까지 이걸 하실 거예요?
0: 모르겠어요. 처음에 예, 제가 올 때 처음에 이제 2년 계약하고 왔어요. 2년 동안 망하지 말자. 아까 이야기한 그게 제 자신에게 준 구호인데. 근데 망하기는 커녕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2호점, 3호점이 생기니까 그 다음 2년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해보자. 네. 그게 이제 작년 말까지인데 네. 또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앞으로 2년은 또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2년씩 끊어서 가보게요. 예.
1: 목사님은 이제 교회 목회도 하셨고 현장으로 지금 나와 계신데 어떻게 경험해 보시니까 진정한 목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목회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이제 흐르는 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흐르는 물은 자연스러울 때 계속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예수님은 계속 이제 아래로 가셨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 되시고 힘주시고 네.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목회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어디든 간에 자꾸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만 그런 목회로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 네.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교회 목회라는 게 제도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저는 네. 실제로 교회 밖에 나와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목사님 굉장히 많으셔요. 예. 이런 분들이 어떤 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저희 밥집 사역이 어떨까. 예. 네. 밥을 지어서 먹이고 또 가장 가까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예, 아유 목사님이 앞으로의 따뜻한 밥상이요.
0: 네,
1: 네 따뜻한 밥상 꼭 기억하겠습니다.
0: 따밥이라고 부릅니다.
1: 따밥이라고. 따밥. 네. 예. 진짜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1: 그죠.
3: 거기서 밥 두세 끼만 굶어도 예. 생각이 한국에서 하던.

0: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너무 좁아지는 걸 느꼈고 네. 내가 그렇게 풍요롭게 느끼던 것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밥 몇 끼만 못 먹어도 그 부드러웠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딱딱해지는데 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밥 한 끼 드리면서 그게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그 일도 그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 따밥 이 사역이 너무 이제 귀하게 느껴지고 네네. 그리고 목사님 특히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일 정말 오래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하니까 네. 네,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네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1: 박영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뭐 저도 김치찌개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김치찌개가 우리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는 소울푸드잖아요, 진짜.
3: 그럼요. 예,
2: 언제나 먹고
1: 삶이죠,
2: 싶고.
1: 삶이죠, 삶 자체죠.
2: 근데 이 따밥을 통해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맛있는 김치찌개 먹으면서 얼마나 영혼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3: 네네. 네.
2: 비록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 따밥에서 식사하시면서 저는 그 영혼에 좀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을 한국으로 파송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파송이 된다, 선교를 간다면 보통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로 목사님들이 가시고 그곳에서 피땀 흘려서 그들을 섬기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 부유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 한국 땅으로 우리 삶의 우리 목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3,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좋은 미국 땅에서 이곳으로 파송하신 귀중한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 무엇보다 가족들 위해서 좀 우리 방송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따님, 하나님이 키우실 이 따님, 아버지가 못 키우셨을 그 따님 왜냐하면 우리는 목회자의 자녀라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린이날도 날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둘째 딸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하지만 똑같이 우리 목회자의 길을 거시시면서 내가 챙기지 못했던 딸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따뜻한 밥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 형태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갈 놀라운 미래를 더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2: 선생님 고맙습니다.
5: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4: 오래전에 수련회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해보았는데 탄알이 옛날 눈깔 사탕만 하고 맞으면 퍽 터지면서 옷에 물감이 묻는 형태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던 팀들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웃이 되어서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손등을 맞았는데 약간의 화상과 찰과상을 입어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들은

0: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걸 보더니 다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관리자 말에 의하면 상대팀이 가까이 가서 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방문을 했던 서바이벌 교장은 복장도 함께 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안전 교육을 받고 헬멧도 쓰고 복장을 입으니 좀 든든해졌습니다. 그래도 아까 다친 사람을 본 터라 총알이 막 날아오는 전장에서는 좀 겁이 나서 첫판에서는 구석에 숨어서 싸웠습니다. 비교적 오래 살아남다가 막판에 어깨 부근을 한 방 맞았는데 맞고 보니 소림만 요란하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교장에서 빌려준 복장이 플라스틱판으로 더 씌워진 일종의 방탄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 두 번째 경기에는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다가 총알도 다 못 써보고 아웃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주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영적 전쟁의 출격 준비라면 이제 사탄의 공격에서 나를 방어할 것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군인들이 갑옷을 입어 몸을 보호하듯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이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에서 방탄옷의 위력을 알고 담대해졌던 것처럼 의의 호심경을 입으면 영적 전쟁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의의 호심경을 풀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사랑의 호심경은 쉽게 말해 실천적인 의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성품입니다. 신명기 2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배려해 주는 것이 너의 공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입어야 할 첫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됩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의의 호심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들 허물없이 온전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탄복으로 치자면 총알을 막지 못하는 허술한 방탄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은 믿음의 호심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의의 호심경이 입혀집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의 호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의의 호심경을 입어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호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

0: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자신만의 회고록을 쓰고 싶어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며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그 한 줄 한 줄을 적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회고록에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적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의 회고록에 전혀 다른 두 문장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다가올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앞에 것은 경험이고 뒤에 것은 확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경험은 어떻게 그의 확신이 되었는가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 회고록에 우리는 무엇을 적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지나온 시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도 집안 배경이 있다면 성공할 텐데, 나도 인맥이 있다면 성공할 텐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를 밀어줄 집안 배경도 없었으며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제쳐두었으며 아버지는 그를 멀리 들판에 보내어 양떼를 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면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성공을 자신에게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비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수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칼이나 자기 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내 힘으로 나의 생을 개척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자신의 인생 회고록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사실임을 느꼈고 그것을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때 되셨습니다 하신 이 한마디 말 속에는 그 일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을 두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는 한 번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내내 자신의 도움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도우시는 주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달려들어 양을 물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다윗은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해내었습니다. 곰이 덮쳤을 때도 그는 곰을 물리쳤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도 그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를 물리칩니다. 수많은 블레셋 족속에 그를 애워싸고 그에게 칼을 겨누었으나 그는 번번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두고 다윗은 단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가 크게 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할 때 그는 사울 앞에서 조금도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가 의무를 수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셨으며 그가 바르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셨으며 그를 평안케 하셨고 그를 용맹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비슷한 길을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무수한 역경을 통과해 왔습니다. 무수한 시련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 도움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단 한 번의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1517년 마틴 루터는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을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진리를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때 세계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와 로마 교황청은 그를 교회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고 그를 파문시켰습니다. 여러분, 파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그를 죽이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루터의 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동역자들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시선이 따라 붙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외롭고 캄캄한 광야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역경 속에서 그가 종교개혁을 완수합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의 일터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가 나를 향하여 쏜 화살과 창은 단 한 발도 나를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살들이 나에게 도달하기 전에 언제나 내 앞에 방패로 서 계시며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 1초의 중단도 없으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단 한순간의 중단도 단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의 도우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향한 절망의 화살, 질병의 화살, 원수의 공격을 내내 막아주시며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오늘 신자는 자신의 삶으로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감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필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라는 한 권의 노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리라 약속하였다면 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행하셨고 저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의 한 장 한 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은 한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이 하루하루가 곧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어제의 경험은 다윗에게 오늘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의 도움이 되셨기에 앞으로도 그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제도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경험은 나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에 나는 하나님이 평생토록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시편 63편의 이 표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다윗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늘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순례길에는 달콤하고 황홀한 순간도 있으나 때로 쓰디쓴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온도계와 고도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을 측량하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웃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때로 울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메마르고 고친 광야에 서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미래의 불안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의 지난 경험이 그의 참내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신을 도와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의 임종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운 순간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그 앞에선 부도 소용이 없고 권세도 소용이 없고 젊음도 소용이 없으며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명곡을 지은 존 뉴턴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으며 나중에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주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는 큰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경험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남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은혜 가운데 머물며 믿음의 증거가 쌓여가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 증거들은 우리가 사라져도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재판장 앞에 설 때에도 그 확신은 살아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보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그날은 두려워 떨며 정죄를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도리어 평생 지켜온 믿음이 의의 면류관으로 응답받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비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서 있지만 그는 큰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의 확신 속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저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들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비행술이 있다고 합니다. 자, 비행기가 창공을 날다가 갑자기 먹구름을 만나고 폭풍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여 비행기를 내리거나 혹은 옆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폭풍우 속에서 비행기가 출력을 높여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지상 10km 이상의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는 언제나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해가 비칩니다. 그곳엔 공기가 미풍처럼 평온합니다. 그곳에 완전한 평강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훈련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께로 날아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은 어제도 나를 도우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제 은혜를 기억하는 이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의 큰 확신되게

0: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세 한 정신과 의사를 일간지 신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를 지낸 이근후라는 분인데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91세 정신과 의사가 알려주는 행복하고 유쾌한 100세 인생의 비결입니다. 기자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을 없앨 방법이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답했습니다. 불안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입니다. 50년 넘게 15만 명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삶의 고통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집착해서 라는 겁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이 뿌리 깊은 인생의 양대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지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부를 것입니다. 병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약속으로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 박성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말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어린이들이 놀라운 속도로 지혜를 키워갈 수 있는 이유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 시냅스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때제때 휴지통을 비우는 것처럼 말이죠. 성장기를 훌쩍 지난 어른에게도 어쩌면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걱정과 염려를 잘라내고 마음을 놓고 쉬어가는 이 시간, 우리의 지혜도 함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026년 6월 오늘은 9일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낮에 약 56분간 산길을 걸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오랜만에 산에 가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2시간 저와 함께 하시죠.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들 만들어 가죠.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가지고 돌아옵니다.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Even Death on a Cross. 브룩 브레이저와 에비 간보아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주 묘한 소리의 목소리에 듀엣이었죠. 최근에 발표된 브룩 브레이저의 앨범에서 에비 간보아와 함께 부른 곡인데 아, 이 노래 너무 멋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우리 그는 분 전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달리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가사로 했는데 노래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브룩 브레이저와 에비 간보아의 노래 함께 들었어요. 정승환님께서 프롬갓의 여호와는 내게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님이 오셨네요. 박PD님 목소리가 그리울 거예요. 참 좋아했는데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이네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진행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 신청곡 투척 속죄하신 구세주를 하시면서 안동의 이말숙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 목소리가 그리우실 거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네. 아, 그리고 제 목소리는 CCN 캠프 유튜브에 다 저장돼 있습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날짜 다 골라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네. 여기 문자로 사연 주신 분도 있네요. 1913번님, 박성욱의 CCN 캠프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제나 매일매일 자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CCM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서 강건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욱님 이어서 김은영 아나운서님 오신다니 또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워킹의 축복송 신청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근데 문장을 읽다 보니까 왠지 김은영 아나운서님이 온다는 소식에 더 기쁘다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는 건 저만의 느낌이겠죠?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 새로운 CCN 캠프 DJ가 찾아옵니다.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깜짝 등장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CCN 캠프 DJ입니다. 6월 14일까지 윤상은의 노래 듣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강성훈의 참 아름다워라 함께 이어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윤상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들었고요. 에토리님께서 조이포에도 변동이 있나요? 유유님의 잔잔한 목소리와 폭넓게 살펴주셔서 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벌써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네, 정확히는 조이포유가 변동이 아니라 CBS 표준 FM의 CCN 캠프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예, 표준 FM 개편에 따라서 CCN 캠프 진행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포유는 이 시간에 표준 FM 방송에 같이 나가는 거라서 변경되는 것으로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05번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DJ와도 즐겁게 감상하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행복과 즐거움들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주신 것 많이 감사요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빨리 가세요. 지금 마음이 좀 꼬부라졌나? 아, 네. 보통 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살짝 이게 공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뭐 특별하게 얘기가 없어서 저도 그냥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쭉 들으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프로그램은 그대로일 것 같고요. 네, 진행자가 바뀌어서 이 시간에 생방송은 여전히 김은영 아나운서님이 잘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원래 김은영 아나운서님 뭐 방송 베테랑 이고요. 실시간 캠프 진행도 이전에 참 하셨고.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진행자가 바뀌면 청취율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확 튀면 안 되는데. 네, 잘 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으로 함께 할 거니까요. 이번 한 주 저와 함께 마지막 한 주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하루하루 그냥 알차게 그냥 신청곡도 보내고 사연도 보내고 혹시 그동안 저한테 아쉬운 말 있었다면 전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칭찬도 하시고 그럼 제가 잘 노트에 적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조찬미의 노래 듣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런웨이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일부에는 좀 개편 관련 소식을 이제 제가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2부에는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시죠. 네. 파라하늘님, 오잉잉 너무 서운해요 하셨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직 수목금토일 5일 주 5일에 남았습니다. 7446번님, 성웅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그릴 거예요 하셨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CCN 캠프 제가 출연한 목소리는 네, CCN 캠프 유튜브에 네, 거의 영구 불변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우면 거기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되죠. 네. 안명성님께서는 저도 귀로만 청취하다 지금 깜놀하는 중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면 낯익고 친근한 성웅님 얼굴이 오빠 같고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셨습니다. 아, 그 오빠님 미남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뭐 그 저도 방송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부터 여기저기서 방송을 했으니까 CCM 방송도 하고 뭐 일반 음악 방송도 하고 했는데 CCM 캠프에서는 뭐 계산해 보니까 2017년 11월쯤에 한웅재 목사님하고 같이 한웅재의 CCM 캠프를 이제 제가 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심기식 부장님, 심기식 아나운서분하고 했고 그러다가 21년 11월부터 제가 진행자가 된 거죠. 네. 적다면 적고 길다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네. CCN 캠프 진행자 중에서는 꽤 오랫동안 진행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을 텐데 다 여러분 덕이죠. 네, 여러분 덕이에요.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또 발음도 그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고 진행이 또 매끄럽진 않고 또 성격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건너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곡 보내드려야죠. From 가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그리고 워킹 축복송 이어집니다.

워킹 축복송 함께 들었고요. 파란 하늘님, 오잉 너무 서운해요 하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읽은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서하야님 코너가 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문자로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6866번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자로 알려드린 것 같은데 네. 서하야 씨 코너는 아주 한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마무리됐죠. 네. 서하연의 시시콜콜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초대석에 손님을 더 많이 모시자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또 서하연 씨도 당분간 너무 많이 다니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해서 네, 그 코너는 일단 중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만 좋겠어요. 제키리 님이 CCN 캠프 올해 초부터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우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좋았는데 목소리 못 들으니 너무 아쉽네요 하셨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제 목소리가 궁금하시고 듣고 싶은 분은 CCN 캠프 유튜브에 있다니까요. 다시 들으시면 돼요. 네. 아니면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뭐 하나 새로 할까요? CCN 텐트 이런 거? 제가 듣고 싶은 음악으로 막 신청곡 안 들려드리고 막. 자 벌써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1부 끝곡 주영은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신청하신 분 계시죠? 함께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CBS 교계뉴스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자금 흐름과 핵심 측근들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피언은 오늘 이만희 교주가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 신천지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

0: 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고등검찰청 종합민원실을 통해 이만희 교주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가 정치권 결탁과 불법 선거 개입, 횡령 등을 일삼아온 반사회적 범죄 조직이라며 이 교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교주가 범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측근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반복해왔다며 조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교주의 최측근이자 신천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소모 씨 일가가 조직 운영과 자금 관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범죄 수익 은닉 여부를 포함한 자금 흐름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늘 총회 순교 순직자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순고한 순교 신앙을 회복해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부흥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 정훈 총회장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이들이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라며 순교 신앙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는 온 세상에 평화가 도래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순교자 기념선교회 회장 이승철 장로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존재는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순교 정신 계승과 더불어 순교 순직자 유가족 지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지난 1992년 77회 총회에서 후손들에게 순교 신앙을 전승하자는 취지로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을 제정했고 2004년 89회 총회에서 순직자를 포함해 순교 순직자 기념주의를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회원 교단을 통해 각종 중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장총은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마약과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에 나섰습니다. 한장총은 중독은 비난과 정죄의 화살로는 치유할 수 없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제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이현우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이현우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뒤 대구 동신교회와 미국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현재는 수영로교회 행정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오는 10월 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이현우 목사의 담임 청빙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빙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CBS 교계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1시간도 12시까지 오늘이 끝나고 김은영의 축복송이 시작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남길 수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밤을 함께 건너가시죠.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꽉 채워주세요. 광고 듣고 뉴 CCM 바로 들을까요?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성호의 CCM 캠프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 노래와 함께하고 있죠. 많은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들어 발표한 노래들 캠프에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트가 모이면 CBS 뮤직 차트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뉴 CCM은요. 김형준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김형준님, 김형준 누구예요? 그럴 수 있는데 김형준이 누구냐면 웨이홈입니다. 웨이홈, 웨이홈 중에서 잘생긴 멤버. 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아무튼 잘생겼어요. 네. 자, 그 중에서 찬송과 리메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형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죠.

오늘은 UCCM 김형준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어서 지명은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같이 들었습니다. 젊은 목소리, 깊은 목소리 두 곡의 노래 함께 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개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부에만 하려고 말려고 그랬는데 네. 헤라스누피님 성경을 다 깜짝 놀랐네요. 진행자가 바뀌신다니 깔끔하고 매끄럽다기보다 웃음기 있는 친근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고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인데 면도하고 와서 방송하는데 깔끔하게 네 고맙습니다. 느름머리님, 캠프장님, 진행자님이 바뀌나요? 많이 서운해요. 개편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시는 건가요? 이제 편안한 음성 못 듣는 건가요? 슬프네요. 하시면 또 샬롬 하셨어요. 네. 요 사연도 좀 이렇게, 그러네요. 네. 네. 다음 주 6월 16일 월요일부터 김은영의 CCN 캠프 진행자가 김은영 아나운서분이 오셔서 잘해 주실 거예요. 김은영의 축복송. 이 목소리가 CCN 캠프 하면 더 깊은 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잘 소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뭐 캠프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눌 텐데 제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극등하지 마십시오. 언제 들어도 편한 옆집 아저씨 같은 방송이었는데 5704번님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옆집 이모님 같은 편안한 방송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많이 아쉽네요 하셨어요. 네, 옆집 이모님이라고 하면 김은영 아나운서분이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언니 정도로 하시죠. 언니 이모님이 난가? 언니로 하시죠. 네, 김은영 아나운서분 뭐 축복송 진행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CBS에서 찬양 프로그램들도 잘 하셨고 예, 저보다 더 많은 그 능력과 정확한 발음과 그리고 맑고 상쾌한 웃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최정문의 노래 듣습니다. 가시나무 그리고 박수영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들을까요?

이미희의 목소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박수영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들었습니다. 분홍이님께서 서운해요. 이 목소리는 나의 삶이었는데 수고 아주 많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밤 12시에 끝나는 방송이라는 게 네. 아, 뭐 그렇게 예, 만만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네, 정말 제가 한 4년 6개월 동안 밤 12시에 끝나는 돌아보니까 근데 그전에는 새벽 2시에 끝나는 방송을 했군요. 네. 아, 조금 밤 2시보다는 밤 12시가 낫기는 한데 그래도 그 시간이 이렇게 몸에 예, 좋은 시간은 아니었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매일매일 정말 방송 사고 안 나고 빵꾸 안 나고 잘할수 있는 건참 감사한 일이었죠. 네. 리니님께서 21년부터 해외여행 가서도 매일 들은 애청자입니다. 평소 퇴근하고 성우님 목소리 들으며 센스 넘치는 찬양들 들으며 하루 마치는 게 힐링이었는데, 아, 너무 속상해요. 오늘 찬양들이 전부 이별의 노래로 들려요. 슬퍼요. 하셨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CCN 캠프는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음악으로, 좋은 이야기로, 친구같이, 누가 오든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CCN 캠프가 1997년 12월 문을 열고 지금까지 뭐 시간대도 조금씩 바뀌고 진행자는 뭐 때때마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CBS라는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찬찬맘님 오셨어요. 하늘 보자 믿음의 사람들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아니어도 내일도 이번 주 안에 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평안하게 힘차게 살아보고자 하늘을 보며 힘을 얻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뭐 힘을 얻고 싶다면 이 노래 저희가 들려드려야죠. 기다려 보시겠어요? 먼저는 깊고 풍부한 목소리죠. 이상현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그리고 이길승의 그대 화단에 먼저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늘 보자.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정말 좋은 노래를 제가 기억을 까먹고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기억 속에 남겨있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음악을 들었을 때의 그 추억들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돼서 참 좋네요. 오늘 뭐 갑작스럽게는 아니지만 이미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지가 이제 되는 시점이어서 여러분은 좀 당황하겠지만 뭐 제작진에게는 한 뭐 한 2, 3주 전부터 공유되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청취하시는 분들 또 라디오를 매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간간히 오시는 분이 뭐야? 갑자기 나도 모르는 얘긴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CBS 라디오가 6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개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음악 FM 진행자도 자리가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고 표준 FM에서는 CCN 캠프의 진행자가 김은영 아나운서로 변경 시간대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조이포유에서도 몇몇 프로그램들의 자리의 이동이 있습니다. 네. 그 점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계속 CBS 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주일까지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 주일까지 개근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저도 개근하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갈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 카크 프랭클린입니다. Lean on me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0: 1000번째 진 음성으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오늘 첫 곡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묵상과 함께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 시험을 당할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새롭게 힘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 힘내시기를 오늘도 응원하며 축복송 2시간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내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 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 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세 가지 소원,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리고 앞서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지선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훈디 라디오에 이어서 웃음 웃음 보내주신 핸섬님, 생각해보니까 축복송은 훈디 라디오에 이어서도 들으실 수 있고, 밤에는 CCN 캠프에 또 이어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12시 우리 또 팝송 들으시다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이 포 유 쭉 들으시다 보면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이어서 또 오후에 또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하게 오후도 밤시간도 저희 축복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6월 15일에 CBS 전체 개편이 있습니다. 음악 FM도 많이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표준 FM도 물론 변화가 있습니다. 조이 포 유의 변화가 또 큽니다. 뭐 당신을 향한 노래를 이제 오전 시간, 바로 이 축복송 시간에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최정원 아나운서가 오전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12시간 시차가 생기네요. 밤 10시 표준 FM 또 조이 포 유로 CCN 캠프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CBS 라디오를 이곳저곳 또 음악 FM, 표준 FM, 또 조이 포 유까지 다양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DJ들의 자리 이동 위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00년대 CCN 캠프를 여러 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새롭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과, 또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것이 2009년도에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라디오 진행자상을 받았는데, 그때 CCN 캠프로 받았어요. 그래서 CCN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라디오 진행자상을 받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팝이라든지 가요라든지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CCM을 진행을 하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CCM 캠프가 너무 귀한 프로그램이고 또 CBS 입장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가스페라워와 함께 CCM 캠프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숱한 진행자들이 CCM 캠프를 거쳐갔었죠. 기억하시는 대로 하덕규 목사님께서 최초 진행을 하셨고 그 이후에 뭐 조수아 씨라든지 외부 진행자들도 많이 있었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밤 10시에 잘 만나실 수 있습니다. CCM 캠프를 통해서는 새로운 곡들, 새로 나온 새 앨범들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다양한 코너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당신을 향한 노래를 오전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또 기억해 주시고 최정원 아나운서도 많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셉의 꿈님께서 이런 소소함이 너무 감사한 은혜, 감사, 축복의 3종 세트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정혜욱이 부르는 세상을 사는 지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곡과 함께 트루바의 찬양 날 구원하소서 두 곡 모두 약간 그 클래식한 성가풍의 찬양이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루바의 날 구원하소서, 정혜욱, 세상을 사는 지혜. 이 곡은 성가곡으로도 많이 있고요. 동방현주 씨가 처음에 불렀었죠. 그 이후에 요즘에 다양한 버전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셨어요. 밤 10시로 옮겨간다는 말씀 드리니 밤 10시 몸 관리 잘하면서 진행하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에는 꿈나라인데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입사 동기인 최정원 아나운서와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톤 비슷하고 해서 가끔은 최정원 아나운서랑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마 오전으로 오는 최정원 아나운서나 또 당신을 향한 노래도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한때님도 어머 시간 이동하시네요 라고 하셔서, 시간 이동? 시간 이동 능력자가 된 건가? 예, 타임머신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루에 어떤 시간에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실님, 장애인 센터에서 일한다고 사연 올렸었는데 선물도 주시고 찬양도 들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항상 찬양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남겨주셨는데, 오늘 창문 박진희 씨 찬양으로 샤론의 꽃 예수 전해드리고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시는 8751님, 새로 나간 교회에서 좀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임재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응원할게요. 또 송아리님도 간절한 기도가 생겼어요. 친구 같은 좋은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믿음 좋은 동반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연을 맺어주세요. 기도 제목 남겨주셔서, 자, 유턴의 임재 준비했고요. 허브의 찬양으로 소중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

깊은 날 될 수 있게.

허브의 소중한 사람, 앞서 새로운 곡이죠. 유턴의 임재, 시와 그림의 임재와는 다른 곡이지만 임재 오늘 청해 주셔서 또 이런 새 노래를 함께 봤습니다. 창문 박진희 씨의 음성으로 엄마와 딸의 대화 같은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전해드렸습니다. 피로야 가라 님께서 그동안 교회는 다니지 못해도 새벽부터 8시까지 청취하는데 참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TV보다는 이제 은영님 방송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샬롬 인사 나눠주셨어요. 네, 늦은 밤 시간에도 꼭 찾아와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김숙희 님께서는 시아버님 추도일이라 남편과 함께 포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축복송 함께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다솔 님께서 좋은 찬양으로 얼마나 많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은영님, 또 CBS도 조이포유도 모두 모두 응원해요. 밤 10시에도 사연 많이 남길게요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제이어스 신청해 보아요 하셨어요. 자, 제이어스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가 함께하는 버전으로 시편 139편 준비했고요.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도 찾아 두겠습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메리 제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카우치 워십의 회중 찬양 전해드렸어요. 2월 15일에 개편과 관련된 말씀을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생 감사님께서는 아 이제 아니 축복송이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시작을 해서 사모님 가신 후에 제가 또 맡아서 3년 조금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이름을 계속 쓰는 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기억하시는

밤에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솔솔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자장자장 재워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 들으시면서 오히려 좀 잠을 깨워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는데 밤 시간대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살짝 예, 좋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젤라님, 입원한 작은 딸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잠시 인사드려요. 저희 가정에 거친 파도가 왔다가 지나간 느낌이에요. 큰 딸, 작은 딸 아픈 상처 빨리 회복되기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파도를 기다린다. 꿈이 있는 자유. 파도가 지나간 것 같다는 이 느낌에 찬양 두 곡 오히려 그 파도를 통해서 파도를 넘어서 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꿈이 있는 자유 파도를 기다린다에 이어서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전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축복의 찬양들이죠.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또 송정미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가 함께한 축복송 전해드렸고요. 또 앞서 사연과 함께 파도는 타는 거야 시와 그림, 꿈이 있는 자유 파도를 기다린다 전해드렸어요. 축복송이 지난 10년 동안 CBS 레인보우 조이 포 유를 통해서 매일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했었고, 또 생각해 보면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 저 오후에 찬양의 숲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서 가끔은 이렇게 지난 프로그램들 다시 뭐 부활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밤 10시 가스펠 아워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김은영의 가스펠 아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님께서도, 송정미 님도 축복합니다. 축복송 그 1990년도에 첫 콘서트도 갔었던 기억, 그리고 밤 10시 가스펠 아워에서 조이 포 유 처음 들었던 김은영 아나운서님 목소리 들었던 그 추억이 떠오른다고 해주셨어요. 10년 전에 제가 아나운서 부장을 하면서 가스펠 아워 밤 10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때 신입으로 들어왔었던 이강민 아나운서가 또 오후 2시 I Love CCM 찬양도 진행을 하면서 그때 조이포유 첫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드리고 난 부장이고 넌 신입이야 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벌써 10년 차 아나운서가 돼서 이제는 잡지사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강민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또 저희 축복송의 선물 안내 이 목소리 아시잖아요. 어떤 가요를 진행하는 이봉규 아나운서가 또 이강민 아나운서 동기고 그런 10년의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송은 이제 또, 당신을 향한 노래로 이 시간대가 대체가 되지만 또 여러분들 친숙한 최정원 아나운서 목소리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6월 15일부터는 이렇게 새롭게 개편이 되는 이런 조이포유의 여러 프로그램들 응원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다둥맘 531님 사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하루하루가 참 귀하고 또 내일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문이 열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13년 전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친정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서 홀로 대전에서 사셨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작년 10월에 막내딸인 제가 있는 춘천으로 이사를 오셨지요. 이제 막 4월 중순부터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인생의 노년을 손자, 손녀와 막내딸 가까이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폐에 물이 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폐암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대해 그동안 알지도 못했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면서 공부하게 되고 이제는 표적 항암제도 많이 개발되어서 완치 판정까지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드는 비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주님의 기적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가운데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온유가 부르는 실로암이라는 곡, 그리고 아미의 터치 준비했습니다.

좋은 씨앗의 오늘의 하루, 앞서 아미의 터치, 온유의 실로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사연 전해드리며 함께 나눴던 찬양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님도 사연자님 사연 듣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써니님, 주님이 만져주실 줄 알기에 같이 기도할게요. 6067님도 역시 교회 집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남기시며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너무 젊으신데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응원하고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자, 오늘 끝곡은 존 아담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내일도 변함없이 축복송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찬송가 작가였던 로버트 로우리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로우리 목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 루이스버그와 버크넬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1845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후 펜실베니아와 뉴욕, 브루클린 그리고 뉴저지 등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로우리 목사는 뛰어난 설교가이기도 했는데요. 스스로도 내가 찬송가 작가로 후대에 기억되기보다는 설교자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찬송가는 은혜에 의한 믿음과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주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회개와 용서의 찬송,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전해드립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1: 왕이신 나의 하나님,
0: 내가 주를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0: 아니 가만 재료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온 것 같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걔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돌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0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어느새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수많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건만 우리는 그 빛보다 눈앞의 유익을 따라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짓된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에 주의 말씀이 굳게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더욱 연약합니다.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부족하고 선을 이루고자 다짐하지만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옳은 길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야 할 길인 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기쁜지, 왜 슬픈지, 왜 마음이 흔들리고 날카로워지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두려움이 자라났는지, 언제부터 미움과 염려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

이어진 상처와 외로움, 두려움과 분노가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며 길을 잃을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주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에는 위로를,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어두운 생각에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선이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어서 민호기가 노래합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24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0: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치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도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1: 성경 낭독 욥기 24장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유남규의 찬양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강무림의 찬양,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이어서 김형미가 부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세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빛과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불은 물이 오면 꺼져야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자석도 같은 극끼리 결코 함께 붙어있질 못합니다. 반드시 한쪽을 밀어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선하신데 하시는 일이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함과 불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시는 일이 불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맞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 삶에 불의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내 삶에는 허술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주변 부족들 사이에 유행하던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대략 중기 청동기 시대로 보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가나안, 암몬, 모압, 페니키아 등 이곳에서 인신제사, 즉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널리 존재했습니다. 몰래 금호수 제사가 그것인데 그 목적이 더 충격적입니다. 신을 달래거나 국가적인 재난을 피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었습니다. 때론 전쟁에서 패할 위기가 처했을 때 왕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자신의 맏아들을 절벽 위에서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기록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아멘. 고고학 조사로 팔레스틴 지역과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의 도벳 유행지 등에서는 불에 탄 아이들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가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이나 건축할 때

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아이를 산채로 묻는 인신공구의 흔적도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 제물로 바쳐졌다니 상상도 못할 사실인데 충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번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은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잘게 해체하는 작업 그리고 모든 뼈마디를 분해해서 잘라낼 때 나오는 모든 피는 모아 제단에 뿌립니다. 장기 중 내장과 정강이 부분은 잘 씻어 제단에 올리고 나머지는 온전히 태워버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해체되고 분해됩니다.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데 불의한 일을 요구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잔인함이 공존하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긴장감도 큰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듯한 일을 내게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은 사실 수천 년 전 동화나 영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만 모리아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리아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가 정답 중 정답이요 명답 중 명답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산으로 순종하고 출발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그는 즉각 출발합니다. 둘째, 제물은 어딨냐고 묻는 이삭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혹자는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에둘러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혹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만 봐선 사실 모릅니다. 뭐가 사실인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억지 순정, 자포자기 순정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칼로 내 아들을 죽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18절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발견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악물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에 어쩔 수 없는 믿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는 믿음, 즉 반드시 이삭을 통해 자녀를 번성케 하시라는 약속 위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언약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전에 주셨던 약속, 한번 약속하면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대만족시켰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최선을 주시는데 우리 가정에는 위기가

0: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붙들어야 합니다. 항상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가 하신 일도 완전하다는 그 인격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주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믿음의 시험, 이 위기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모노웨이브가 부르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윤상미의 음성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들으면서 6월 10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자금 흐름과 핵심 측근들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피원은 어제 이만희 교주가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 신천지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고등검찰청 종합민원실을 통해 이만희 교주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가 정치권 결탁과 불법 선거 개입, 횡령 등을 일삼아온 반사회적 범죄 조직이라며 이 교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교주의 최측근이자 신천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소모 씨 일가가 조직 운영과 자금 관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범죄 수익 은닉 여부를 포함한 자금 흐름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어제 총회 순교 순직자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순고한 순교 신앙을 회복해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부흥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 정훈 총회장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이들이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라며 순교 신앙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는 온 세상에 평화가 도래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회원 교단을 통해 각종 중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장총은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마약과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에 나섰습니다. 한장총은 중독은 비난과 정죄의 화살로는 치유할 수 없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제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이현우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이현우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뒤 대구 동신교회와 미국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현재는 수영로교회 행정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오는 10월 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이현우 목사의 담임 청빙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빙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CBS 교계 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0: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단어가 저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등장한 이 이제라는 단어가 정말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똑같이 9절과 10절에 사용되었더라고요. 이제라는 낱말은 바로 지금, 그래서 영어로 가장 쉽게 번역하면 now, 이제, 그건 바로 이때에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번뜩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두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저는 함께 쓰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역사라는 history.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거다. 두 번째, 역사라는 말은 놀랍고도 큰 일을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의 삶의 시간을 보낸 것이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10대를 지나 점점 더 성인이 되어가는 20대를 지나 30대를 지나 정말 완숙한 시대가 되어가는 40대를 바라보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 제 생각이죠. 왜요? 그래도 왕자의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80이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때가 아니라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제가 여러분과 자주 부르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내 힘

0: 손으로
1: 안 될 때,
0: 빈손으로 걸을 때,
1: 그때가 뭐예요?
0: 하나님의 때.
1: 내 인생의 빈들인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미디안 광야는 빈들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
0: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 가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6절에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옛날에도 하나님이셨고 그 아들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그 손자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관으로부터 고통이 심해서 신음 소리를 내며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근심을 알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보고 듣고 알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뭐냐 하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가리킬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만 본다면 언제, 그때, 이때, 나중, 이것을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보아오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최적의 시간, 가장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시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의 삶에는요, 때가 있어요. 때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요,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식 다 길러봤나요? 저도 셋이나 길러봤잖아요. 자식을 기른다는 거는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저 자녀에게 때가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자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죠. 이 자식이 지금 이러면 될까? 이 자식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리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도 그 열매는 먹을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하죠. 알잖아요. 때가 안 됐는데 열매를 거두면 설 익은 열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열매잖아요. 열매는 거뒀지만 버려야 될 열매잖아요. 때가 되면, 때가 무르익으면, 때가 차면요, 그 열매가 가장 맛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때가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때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순간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실 거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언제인가? 잘 모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만 알면야 걱정할 게 없죠. 뭐. 근데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는 20대, 30대, 40대에 왕궁에 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미디안 40년의 세월을 지난 80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지금이야, This is the time, 이게 지금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다 라고 말하실 때 이것이 도대체 언제였나 말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단서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마. 뭐라고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학교이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알아야 된다. 그 거룩함을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던져놓는 것, 신발을 던지는 것, 신발을 벗어서 내 고난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녀들이요, 문제를 일으키는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요, 무슨 때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가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부부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나요? 그때는요,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을 되찾아 거룩함을 회복하고 내 신발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하나님의 때로 잡아, 하나님의 순간으로 잡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역사를 써가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어제 하루의 은혜 해보신 분들은 말씀을 읽으셨다면 역대하 25장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어제가 역대하 25장, 26장 읽어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는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역대기는요, 유다 왕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남쪽 유다의 역사, 특별히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두고 있는 책입니다. 간간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언급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남쪽 유다 왕과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일 때만 등장하지 그를 따로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적어둔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5장에 남쪽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아마샤 왕이 에돔 족속과 전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25장에 기록됩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곳 살고 있는 지역이 세일산 지역이라 세일 족속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세일 족속은 에돔 족속입니다.

30만 명을 모았지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구합니다. 어디로부터 구하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부터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됐습니다. 드디어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샤 왕이여,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싸우는 것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족속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단을 새롭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족속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투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요, 아마샤가 듣더니 갑자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떡하죠? 제가 벌써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은 100달란트 다 날아가는데요.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무 걱정 마셔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들과 전투하는 것 끝내셔요. 그러자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10만 군대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투에 나가는데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요, 손해봐도 괜찮다, 나 하나님 있으면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기만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디안의 삶의 4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껏 하나님께 주시면 되지 뭐.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포기할 마음이 없었을 처음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가서 싸우고 싶으세요? 40만 데리고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동맹해서 싸우고 싶으세요? 나가서 힘써 싸워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왕 당신을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겁니다. 40만을 데리고 가도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도 포기, 이스라엘 10만 군대도 포기, 그랬지만 승리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뒤에 곧장 이런 이야기가 따라 등장합니다. 세일 자손을 물리쳤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세일산에 있는 여러 신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요 남쪽 유다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예루살렘에서 반역자가 일어나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해결합니다. 만일 거룩함을 놓치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에서 반역자가 일어나서 도망가자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아마사의 시대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신앙인의 원칙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 거룩한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씩 하나씩 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은 100달란트 이상 주시고요, 더 승리하게 하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끝끝내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고 저를 통하여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거룩한 땅인 줄 알고 신발을 벗는 그때 시작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다시 거룩한 땅인 줄 알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줄 알고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마침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를 부르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거룩함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요 거룩함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야 할, 되돌아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내 선자리가 거룩한 땅인 줄 알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그때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꼭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옵소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은 인생 문제 기도로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모든 의원들을 다 불러서 치료해도 치료 불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종이었죠. 그도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야, 이번에 히스기야는 죽는다. 그러니 알려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알려줬어요. 왕이요, 제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번에 왕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답니다. 그러니 포기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듣고 살고 싶었어요. 아, 난 더 살고 싶은데,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아, 이건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밖에 나를 살려줄 분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했다고 그러죠. 통곡.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은 간절했다 그 말이죠.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르죠. 하루 했는지 이틀 했는지 3일 했는지 모르지만은 며칠은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일찍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팍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한테 전하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아, 이번에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저게 저렇게 살고 싶어하래. 그래, 내가 양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를 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살게 해주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고,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웃 나라가 절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고, 그 약속으로 회식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불리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랬고 히스기야가 살아난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히스기야의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양보하시고 살려주니까 히스기야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저께 저녁에 꿈속에서 너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도 더 살고 싶어요.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2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 설교를 오늘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믿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그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재앙. 내가 이 세상에 이상 기온으로 이 세상에 재앙이 와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재앙을 당할 때, 아니면 뭐 불이 났다든지 하여간 뭐 지진이 났다든지 재앙을 당할 때, 전염병이 퍼졌다든지 그럴 때, 난리가 났어, 전쟁이 났어요, 그럴 때, 또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견책을 당할 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어떤 일이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대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서 이런 응답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요, 하지 말래도 해요. 전 세계 사람이 당신 기도하지 마, 그래도 저는 해요. 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나는 기도로 해결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도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분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요. 도와주지 못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도 예수님이 기도하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리키면서 주기도문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면 다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부터 구해라. 먹고 사는 것보다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소원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구해야 되는데 먼저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응?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 행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에 도움을 요청해요. 사람이 뭘 믿어요? 자신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갖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의지예요. 근데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어. 배우자 의지, 배우자도 도와줄 수 없어. 자녀를 의지하는데 자녀도 도와줄 수 없어. 형제를 의지하는데 형제도 안 도와줘. 돈을 의지하는데 돈도 없어. 권력을 의지하는데 권력도 없고. 어? 사람들은 직책을 의지하죠. 직책도 없고. 그러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실래요? 도움 받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응? 여러분 도와줄 분 없어요? 아무도. 때로는 부부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의지하지 말라고

없잖아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게 뭐냐? 기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앞에 성경 구절 보여줬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문제에서 해결책이 딱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예, 여러분 돈 벌려고 엄청 욕심 부렸잖아요. 10년, 20년, 30년씩 안 지어줬잖아요. 손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 잔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형이 받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쌍둥이니까 발꿈치 잡고 나왔다니까. 이야, 그 1분 간격에 내가 동생이 돼서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형이 받는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갖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병분을 사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에서 형이 그 일을 소식을 듣더니 이거 죽여버린다고 그냥 칼 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도망가잖아요. 밤중에 도망가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멀리 외삼촌 사는데 그래도 도망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잠들었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요 10번을 속았대요. 외삼촌한테. 자기는 형 두 번 속여 먹었는데 자기는 외삼촌한테 10번을 속임을 당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법이 거기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10번을 속였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래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해서 나오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형이 환영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20년 전 그 안가품으로 병졸을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 환영이 아니라 날 죽이려고 오는 거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다고 거기 나와있잖아요. 성경에 환도뼈가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고관절 부러져봐요. 얼마나 아픈가. 그래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절대 내가 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못 놉니다. 죽어도 못 논다고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너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천사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을 만났더니 형이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껴안아주고 동생아 고생 많이 했지. 마음이 하룻밤 사이 변해버린 거예요. 환영해요. 내가 땅 줄 테니까 이쪽 부분에서 네가 네 종들하고 데리고 여기서 처자식 데리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봐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는데 고관절은 부러졌지만 문제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리고 성이 너무 잘 지어져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요. 이길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응답 딱 받고 일곱 바퀴 딱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싹 무너져서 점령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100% 믿고 살지.

0: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뭐예요?
1: 당연히 기도하죠.
0: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도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쫓겨다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장인어른 사울왕을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게 하고 자기를 왕으로 탁 추대하잖아요. 유다지파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리고 왕위에 탁 올라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히스기야,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죽을 병만 그랬어요? 그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했어요. 18만 5천 명이. 전쟁도 안 하고 이겼어요. 야, 우린 다 죽었다. 이젠 정말 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린 다 죽었어. 나도 금식할 테니까 이 성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하도록 해라. 그래서 다 금식 들어갔잖아요. 금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네,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못 받아요. 교회를 나와도 항상 근심, 걱정, 괴로움, 좌절, 낙심 이거 달고 사셔요. 고생, 고통, 가난, 질병 가지고 사세요. 아주 그냥 그거 다 기도.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도움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 다음, 기도 안 하면 죄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생활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이에요. 기도 안 하는 생활은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이 되려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해. 하라 그랬는데 안 해. 그러니까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계명 보면 일계명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라 말라 그랬죠. 사계명에 가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라. 4계명, 5계명은 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돼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니까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은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안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기도 생활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의 은사를 주질 않아요. 회개하고 용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까? 성경에 있어도 아이고, 그 성경책의 내용이지 내 생활에다 해결해 줄까? 믿질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기도 안 하는 것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해요. 나도 기도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느냐?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막 계속 성장해. 할렐루야. 결론, 기도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막 그때 너무너무 방해가 심해요. 기도를 못하도록 막 싸움도 일으키고 막 분쟁도 일으키고 막 나한테 없었던 일도 막 생기고

0: 그리고 안 아팠던 것이 막 아프기도 하고 처음 기도할 때 막 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억지로. 처음에 막 억지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막 이를 뿌득뿌득 걸고 내가 마귀한테 지면 안 돼.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 내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고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소리 내서 기도해라. 기도 훈련집 읽어라. 읽어. 읽으면은 그걸 하루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읽으면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아무리 방해해도 그걸 읽어대니까 마귀가 옆에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마귀의 세력이 점점점 멀어져가요.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 마귀를 이긴 거예요. 마귀가 가까이 오질 못해요. 천사가 옆에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니까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거다 천사가 도와줘. 하나님이 도우라고 해서 명령을 그걸 돕는 천사라고 그래요.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라도 천사가 딱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옆에 천사가 와 있어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멀어져요. 그리고 천사가 멀어지면 마귀가 또 와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보여준 것은 뭐예요? 너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야 너 내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왜?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도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면 일이 착착착착 풀리고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다 막혀. 어? 마귀가 다 가로막네.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이고 뭐고 기도 안 하면 다 가로막어요.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다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출근하십시오. 아, 그렇게 해요. 그래야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죠. 소원 좀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니까. 그러면 자신의 영이 살아 기도하면 영이 살고 육신의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길이 열린다고요. 기도가 내 하루 일과 중에서 1번이다. 1번. 이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기도하면 영혼이 잘돼요. 영혼이 살아나요. 본인이 느껴요. 내가 범사가 잘되고 모든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해 육체도 건강해져요. 새벽기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요. 그만큼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6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으려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더 오래 믿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의외입니다. 왜 하필 어린아이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른이 더 성숙하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를 신앙의 본보기로 제시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신뢰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를 믿고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 선택이 안전한가? 이 길이 손해는 아닌가? 그래서 믿음조차도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헌신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신뢰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나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하고 있는가?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S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과테말라의 아이들은 뭔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작은 나무 조각과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데요. 그렇게 베개 밑에 인형을 넣어두고 자면 아침에 신기하게도 걱정이 사라진다고 아이들은 믿는다 하네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기댈 곳이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젠 알고 있죠. 이 걱정이라는 게 때론 스스로 키운 실체 없는 실루엣이기도 하다는 걸. 네, 다시 시작된 아침, 어제의 걱정 근심일랑 내려놓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또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월 10일 수요일 아침 공기가 시원합니다. 이 정도의 기분 좋은 시원함일 때는 몇 도인가 얼른 찾아보니까요. 현재 서울 기온이 18.4도예요. 장마와 그리고 가마솥 더위 시작되기 전까지 예, 물론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엔 시원한 공기가 있는 딱 좋은 계절입니다. 수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은 어떤 일상 거쳐오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찬송가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노래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문자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레인보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쳐야만 게시판에 글 쓰실 수 있습니다. Who is on the lower side? 누가 주를 따라?

요 근래 수입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고 긍정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신나는 찬송가 부탁해요 하신 파란하늘님. 우리 청취자께 띄운 화이팅가, 응원가였습니다. Who is on the Lord's side? 누가 주를 따라? 그리고 Onward Christian Soldier,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가 특히 기독 관련 서적, 묵상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요즘 여유가 있어 좋아요. 주머니 두둑해져서 좋아요. 이런 사연들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파란하늘님의 이 힘든 시기도 어서 지나가 주기를. 6월 10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입새님, 새벽 예배 드리고 걸어가면서 듣는데 새벽 공기가 아주 상쾌하고 좋아요. 늘 평안님, 남편분께서 편찮으셨었군요. 남편이 갑작스런 응급으로 심장수술 받은 지 두 달째입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사 지금 좋은 결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서 일어나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늘 평안님 댁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이 곡 띄웁니다.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미국 오크힐스 교회 바이올라 왈덴 목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선 애굽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와서야 잘못된 길임을 알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잘 아시는 분. 길이 막혔다면 새롭게 뚫어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모든 막힌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길을 만드시는 분.

금계국이 환한 미소로 반기는 산책길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떨어져서 힘껏 달려 정자로 뛰어들어왔어요. 춥네요. 풀꽃님. 아유, 당황하셨겠습니다. 우산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새 대기가 좀 불안정한지 이제 맑고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또 하늘에 해는 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잔 보일 목소리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뒷자리 5564.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제 스스로 어떤 병이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에 막 찾아보죠. 이 병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가. 그러면 희한한 게 다 내 얘기예요. 아, 이것도 나한테 적용이 되네. 이것도 내 얘긴데. 아, 나는 이 병이 틀림없구나.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혼자만의 어떤 확신을 갖고 병원에 가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을 때가 대부분이니까요. 우리 5564님도 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고 병원 잘 다녀오세요. 별거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정

선님, 일산 사는 언니, 문경 사는 동생과 아침마다 CBS 생방송 듣고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오늘의 묵상 말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아시는 분, 막힌 길을 새롭게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 네일 다이아몬드의 비, 이 곡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만들어줄 거라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아요.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앞으로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관리 등

0: 사태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모두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를 현장 검증합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0일 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법원은 본 투표용지를 보관한 상자, 송파구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증거 보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시간이 연장됐고 이후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봉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0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저녁 6시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참여형 개혁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합수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으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사 5명 등 27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대검은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보다 약 1.5배로 커진 수치입니다. 서울에서는 투표용지 4,20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가 436장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6곳으로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까지 투표 중단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벨기에 멜스부르 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합니다. 이어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벨기에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 증진, 중소기업 협력 확대와 교육기관 교류 등이 논의되고 EU와는 교역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장동혁 대표 거취와 당 노선 변화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 곳곳으로 소낙성 비가 지나겠는데요. 낮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크게 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높아서 서울은 19도 안팎인데요. 한낮 기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철원과 강릉이 25도에 머물겠고 대전, 부산 27도, 광주 28도, 대구

9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0: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3: 민준아. 유정아.
1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5: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14: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7: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위로 높아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바다처럼. 넌 지금 이 여행을 통해서 옆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야.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높아졌다면 넌 그들보다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김동영의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 일부입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의 최대 20mm,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30mm 안팎이고요.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부에서는

0: 엇갈리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죠. 네, 오늘 야당과 여당 차례대로 1부와 2부 만나볼 텐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디테일에서는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를 바탕으로 양당의 속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겨레 김환, 시사인 김은지, CBS 서민선, 이른바 김완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네, 초대받지 못한 정청래 대표.
2: 정청래 대표가 어디에 초대를 못 받은 겁니까?
3: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유럽 순방길에 올랐는데, 보통 공항에 이제 당 대표는 이제 마중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2: 예.
3: 이제 그거를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환송회사에 정청래 대표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단 환송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사전에 조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설명은 지금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선관위 부실 관리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통령 환송 행사보다는 국회가 할 일,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이나 뭐 관련한 입법 이런 현안 대응에 여당 지도부가 집중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2: 예.
3: 민주당도 이제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 사태 등을 고려해서 행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해석 나오는 거 두고서는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매번 이제 순방 때마다 환송 행사 나갔기 때문에 이번만 빠진 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 나올 수밖에 없고,
2: 예.
3: 또 환송에 안 나온 정청래 대표와 대비되게 김민석 총리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서는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이미 그제 이 환송의 승사에 오지 말란 얘기를 들었다는 의원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2: 예.
3: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런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 전당대회 앞두고서는 이거 어떻게 좀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우려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중동 사태 때문이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는 설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예.
3: 그리고 또 이제 총리가 나온 것과는 좀 완전 대비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중동 사태 이런 얘기 하지만 같이 화면에 비춰지기 싫다 하는 뜻이 내비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지금까지 매번 여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원내대표가 공항에 배웅을 나왔었는데 이번엔 안 나왔다. 국내 현안이 많으니까. 그럼 총리가 현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3: 그쵸.
2: 근데 총리는 매번 안 나오다가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나왔어요. 총리는 이제 원래 귀국할 때 주로
3: 맞습니다.
2: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 네네.
2: 예. 아무래도 뭐 전당대회랑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해도
3: 네.
2: 일단 뭐 정청래 대표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군요.
3: 그리고 어제 이제 환송 행사가 공교롭게도 이제 1주년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잖아요.
2: 예.
3: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서는 이겨야 하는 곳에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 직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그럼 이제 전당대회 맞물려서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2: 예.
3: 그런데 또 어제 좀 주목되는 일정이, 정청래 대표는 어제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전북을 이제 비공식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했고 이후에 고창 선운사를 찾았는데, 이원택 당선인 설명은 그냥 민심 수습 차원의 방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이걸 두고도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이제 당권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이 집중된 곳인데
2: 예.
3: 한 3분의 1이 집중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마다 후보들이 가장 공들인 지역도 이 호남 지역인데, 특히 이번 전북 같은 경우는 그

0: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이제 격하게 부딪히면서 뭐 민심 많이 잃었다 이런 평가도 듣던 곳이다
1: 예.
0: 보니까 이런 민심을 좀 달래러 간거 아니냐, 전당대회 앞두고 또 당신 민심 이런 달래기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0: 하고가 아니고 배웅 못하게 한 거잖아요.
1: 못하게 한 거죠. 네. 네. 당 지도부가 그래서 정청래 대표만 빼고 한 명도 원내대표 나오면 이상하니까 그냥 당 전체를 나오지 말라고 한 건데 선관위 이 문제 수습을 뭐 당만 합니까? 이게
0: 정부도 사실은 뭐 정부의 역할이 더 크죠.
1: 네, 정부도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이렇게 배웅 정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정 관계 그때 김무성 대표하고 상당히 이제 긴장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김기춘 뭐 비서실장이 연락해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나와서 예. 악수하고 그러면서 우리 긴장 없어요 뭐 이런 거 연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한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박지원 의원도 어제 유튜브 그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전당대회에 약간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 같다. 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눈치가 있으면은 전당대회 나오지 마라. 전당대회 나오지 마라. 눈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식의 약간 조언을 많이 해. 예를 들면 조국 대표한테도 단일화하고 그냥 내려놓으면은
0: 평택을
1: 예, 그러니까 출마를 한 상황에서 예. 단일화를 김용남 의원하고 하면서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사이끼리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직언을 하는 건데.
0: 예.
1: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예, 아주 노골적으로 딱 대통령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다.
0: 해석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감수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약간 지금 뭐 이 책임론까지 당 안팎에서 책임론까지 있어서 굉장히 고립무원인 상황인데
0: 예.
1: 원래 노무현 대통령 그 빈소 그러니까
0: 추도식 때
1: 추도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봉하마을을 찾으려고 예. 했어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취소됐다라는 게 하나가 기사가 나왔고. 어제는 이제 그 전북에 갔어요. 그래서 이원택 선운사 가고 그다음에 이원택 후보자랑 뭐 밥 먹었다 뭐 이런 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난 거는 뭐 저는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제 문조털레유 해가지고 친문들이 예. 지금 정청래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더 거세지는 거를 좀 우려를 해서 그거는 예. 취소를 한 것 같고 뭐 이원택 후보자 만난 거는 지금 딱히 이제. 뭐 이제 전북에서 승리한 게 내 공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호남 민심을 달래려고 오래 했겠죠. 어쨌든 정청래 대표도 지금 최근 행보에 좀 고민이 많아졌다. 예.
0: 보면 이제 수많은 상징들, 은유 이런 의미들이 함축된 것들이 막 난무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배웅하는데 당 대표를 부르자는 거는 아, 나 마음에 안 들어요라는 상징이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와중에 전북을 방문해서 이원택 이 친청 이원택을 찾은 거는 그래도 전 전당대회 나갈래요. 뭐 이런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징이 맞을지 어쨌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
0: 예,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2: 네, 이 합수범 출범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틀만 좀 빠르게 이뤄졌어요. 예. 이제 공안통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3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이제 검찰 12명, 경찰 15명으로 모두 이제 27명 규모로 꾸려졌. 는데 경찰은 그 전에 이제 합수본 구성되기 전부터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선거 사무 공무원들 대화방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 과정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 강남구 등 이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 법 쪽에선 이번 수사에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이제 고의성 입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직무유기나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고의로 그랬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2: 맞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은 이거 단순 예.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어야 이게 이제 성립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표를 방해했는지, 선관위 내부 지침에 문제가 있었는지, 관리 책임 방기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쟁점이고요. 그런데
0: 예.
2: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좀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부족한데 내가 방해해야지. 표를 용지를 더 마련하지 않아야지 이런 케어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 네. 이번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이제 법원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이제 투표소 CCTV 등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0: 예.
2: 법원이 일부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 보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나중에 뭐 소송이나 재판 이런 과정 등을 대비해서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 미리 보관해두는 절차. 기사인데 이제 향후 이제 법정 다툼이 있을 것을 이제 고려해서 자료 보관하라는 취지지 뭐 이것만 갖고 이제 부정선거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0: 이번 대상은 송파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와 보관상자고요.
1: 예.
0: 그리고 투표 당일인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9시까지 이 해당 투표소의 CCTV 이게 이제 대상입니다. 이제 법원은 또 잠실 7동 이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할 예정인데 역시 이제 당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여야는 다 국정조사를 하자 요구서를 이미 보냈고요.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물론 장동혁 대표는 아예 재선거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 각 당 입장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0: 네, 일단 국정조사 특검 관련한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좀 양당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는데 내용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국정조사 특이 구성 방식인데 민주당은 이제 일반적인 관례대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 배분하자. 그럼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더 많이 되겠죠.
1: 예.
0: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정치성 중립 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동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사 범위도 민주당은 이제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문제나 뭐 현장 대응 과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선거관리 시스템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1: 예.
0: 국민의힘은 훨씬 범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가 끝나기 전에 개표가 진행됐었잖아요. 그 부분이나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에 이제 투표가 이뤄진 문제들 그러면서 선거 효력 논란 이런 것까지 좀 다 같이 짚어보자는 거고 또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걸 좀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거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1: 예.
0: 물론 이제 민주당은 특검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얘기하는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으로 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특검 추천도 국민의힘이 두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내용 아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좀 주목할 거는 대학가에서도 오늘 60민주연대 39주년 맞아서 이제 공동 시국 선언을 발표한다고 해요. 이번 상황이 이제 국민의 참정권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이런 거를 좀 주장한다고 합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2: 예.
1: 일단 합동 수사본부가 출범이 됩니다. 수사에서 과연 선관위의 책임을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2: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게 또 당연히 이제 조사는 수사는 해봐야 네. 되지만은 그걸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제 그 수사는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일부러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막 이렇게 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난리 나는데
2: 총체적 무능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모르죠. 뭐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 뭐
1: 예.
2: 이거는 진짜 수사를 해봐야 돼서 그 고의성 여부는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1: 혹시 누군가 뭐 부정선거론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건 완전히 뇌피셜입니다만
2: 예.
1: 그런 게 어떤지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일단 팩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거죠.
2: 근데 예. 어제 이제 언론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점점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일처리를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를 계속 느끼는데
1: 예.
2: 일단 투표 용지가 50%를 찍으라고 했잖아요.
1: 예.
2: 그거를 50%가 안 되는 투표소가 1,377곳이에요. 전국에. 근데 전국
1: 예.
2: 투표소가 14,288곳이니까 대략 10%, 9.6% 정도가 50%도 안 되는 거예요.
1: 안 됐다.
2: 그럼 내부 지침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게 발생했냐. 그러니까 100장 단위 미만은 절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송파구에 뭐 예를 들면 4,000표를 이제 찍어야
1: 예.
2: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3,999표를 이제 유권자라고 하면은 1,999표를 이제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99표를 절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 100장 단위로
2: 예, 1,900표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1: 야,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100장 단위로 끊어.
2: 예.
1: 뭐 이렇게 된 거군요.
2: 이게 이제 내부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를 이제 찍으라는 거에 지금 미달한 거잖아요. 내부 지침에.
1: 50%도 불안불안한 숫자인데.
2: 예.
1: 100장 단위로 끊다 보니 더 부족하게 끊었다는 거군요.
2: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부족했던 데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뭐 91곳으로 지금 어제 늘어났다
1: 예.
2: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인천의 연수이동 제4투표소는 42장이 부족했대요. 근데 이거 절사를 안 했으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참 다 고무줄이었다.
1: 예.
2: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고 투표지 인쇄 감축을 회의를 안 하고 그냥 지침만 하달았다라는 거 도장만 찍고 내부에서 위에 중선관위에서
1: 예.
2: 이것도 왜 제대로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건지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중앙선관위가 이 사태를 보고 받은 게 4시 25분이래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이제 중앙 선관위가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11시 40분쯤에 이미 투표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라고 서울시 선관위에 보고를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이거를 4시 25분에 이거를 인지를 한 건데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민원인이 전화를 했대요.
0: 여기 투표지 없다고.
1: 네. 투표지 없다고.
0: 보고체계도 이런 거 어떻게. 아니 비상 한 1년 반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투표 날은 선거일은 비상상황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되니까 뭐 다 이건 수사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예.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장학사만 와도 학교가 비상이 걸리는데 한 1, 2년에 한 번씩 있는 투표일에 선관위는 천하태평이었다. 기강이 너무 느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볼까요?
2: 장동혁 대표 사전투표 폐지 주장.
0: 예, 장동혁 대표가 네. 이제 당 입장하고도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사전투표 하지 말자.
2: 네, 맞습니다.
0: 본투표를 늘리자 이런 거죠?
2: 네, 장동혁 대표 이제 사전투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데 사실 사전투표는 이제 부정선거론자들도 좀 계속 반대해왔던 거잖아요.
0: 예.
2: 사전투표 이제 폐지 주장을 하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바로 직격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정선거 단일 의제 정당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 혁신과의 일치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 대표가 또 이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좀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긴 한데 국민의힘 내에서 대체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0: 예.
2: 일단 법적으로는 재선거 실시하려면 선거 무효 판단이나 이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실제로 어렵다 이런 게 더 많고요.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현재 이제 법원 판례와 규정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어제 주목할 만한 게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에 대해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이유는 재선거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데 오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뭐 정치적 이해관계는 이해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락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재선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예를 들었어요.
0: 예.
2: 민주당과 후보와 격차가 6만 표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시의원이나 구의원처럼 이제 수백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은 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좀 비판을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 자체가 장 대표가 추구해온 노선의 실패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도층을 향해 외연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 중심의 유튜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0: 유튜브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오세훈 시장이.
2: 아주 좀 강하게 얘기를 했죠.
0: 예. 이 부분도 좀 얘기가 그 일부 인사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2: 네.
0: 인천 연수구의 두 투표소의 관내 사전투표 이 부분이 이제 후보 간의 득표수가 똑같다.
2: 네.
0: 전남 광주에도 이런 지역이 몇 개가 있다.
2: 맞습니다.
0: 이게 우연의 일치냐 뭐 부정선거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쪽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통계학자나 또 선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니라고요.
2: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인천 송도 1동이랑 송도 2동의 그 관내 사전투표 결과가 그러니까 유정복 후보가 두 곳 모두 1440표,
0: 예.
2: 박찬대 후보가 모두 3030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또 쉽지 않은 결과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득표수만 보면 이제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장 대표는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자세히 좀 뜯어보면 이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결과들이 좀 많은 게 이제 선거 결과 자체가 같았던 게 아니라 뭐 개혁신당 후보 득표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0: 예.
2: 이런 것과 다 달랐고 그러니까 1, 2위 득표수만 우연히 같았지 뭐 기권표나 그다음에 이거 수건표를 다 하는 과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뭐 그러니까 전체 득표수를 같아졌다고 하지만 뭐 확률상으로는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0: 예, 일단 인구수가 비슷하고 사전 투표율도 비슷하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비슷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우연히 맞아 똑같았다 이런 얘기죠.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투표수
1: 예.
0: 같은 건 일단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언론에서 이미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0: 예.
1: 노컷뉴스나 뭐 이런 데서 보도를 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무지의 소산이다 일단은 뭐 5억 9천만 분의 1이 어디서 나왔는지 장도혁 대표 이 주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 장도혁 대표가 얘기한 거죠. 예.
0: 예.
1: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예를 들면은 그 박찬대 후보가 3030표 사전 투표에 그리고
0: 예.
1: 유정복 후보가 1440표가 동시에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0.04%

0: 4%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2478분의 1 정도 돼요.
1: 아, 그건 또 어떻게 이렇게.
0: 그러니까 아, 이거는
2: 복잡하니까 뭐, 아무튼.
0: 예, 복잡하니까. 예,
2: 김준일 그러니까, 계산식에 의해서.
0: 예. 예,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이미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국에 이제 읍면동이 3,500개 정도 이제 되는데 이거를 쌍으로 두 개를 계산을 하면 대창적으로 대략적으로 1.4개 정도 전국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 군데 나왔잖아요. 그 확률적으로
2: 연수도 나왔고 예, 예. 전남 광주에도 많이 나왔어요.
0: 1.4건이니까 이제 두 건 정도 되는 건 뭐 예.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가 무슨 5억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예. 말했다시피 이게 모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좀 음모론을 좀 키우는 거다. 예전에도 2020년 총선에서도 예전에 이를테면은
2: 예.
0: 그 투표 사전 투표율 득표율 가지고 39%가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인천 지역에서 이거는 맞춘 거다 이 수치를 막 예. 이렇게 막 음모론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예. 이제 퍼센테지를 이제 가지고 음모론이 나오고 이제는 이제 숫자 가지고 음모론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크게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2: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전 투표 폐지까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전투표 폐지,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도입하는 게 주소지하고 내 일하는 뭐 지금 그 실제 사는 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2: 예.
0: 대학생들이 대표적이거든요. 20대. 그러니까 내가 이미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실제 주소를 거기다 이전하지 않고 제 지역에 있는 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투표율 완전 떨어집니다. 그러면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거?
2: 그러니까 본투표 예. 며칠 늘린다고 예. 해도 쉽지가 않죠.
0: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그럼 내놓으면서 비판을 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도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오늘 있는데 일단은 조금 신중하게 지금 뭐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예. 어떻게 될지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새로 선출이 됩니다. 네. 누가 될지. 예, 이 부분 잠시 뒤에 김재섭 의원도 보게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2: 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이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여야 모두 각 정당의 지도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두고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의 권력투쟁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2: 도나스. 도봉구가 낳은 스타.
5: 네. 네.
2: 도봉구가 나는 스타인데 도봉구 얘기 오늘 안할 거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 도봉 얘기를
5: 도봉 배지가 있으면 되시네요.
2: 아 도봉 배지. 네. I love 도봉이군요. 아,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예.
2: 일단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도 좀 미리 점쳐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이제 전 서울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2: 예.
5: 진짜 서울 시민의 위대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5: 사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의 어떤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제기하기도 했고
2: 예.
5: 이제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는 세계적 위상에 비해 이걸 이끌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대부분 하셨을 텐데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뭐 6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
2: 예.
5: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려운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겼으니까 일단 위대한 선택.
5: 그렇죠. 다행히 이겼으니까.
2: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선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데 일단 뭐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 리더십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때요? 서울은 이겼고 전체 선거 전체를 본다면?
5: 참패다. 참패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 거를 진 걸로 인정하지 않으면
2: 예.
5: 그때부터 이제 정신 승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2: 예.
5: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객관적 데이터 이런 말씀하시는데
2: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라고 했어요.
5: 제가 많이 봤거든요.
2: 예.
5: 졌습니다. 참패했습니다.
2: 참패했다.
5: 왜냐하면 일단 광역단체장이 우리가 네 군데 이기고 12군데가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2: 예.
5: 근데 그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영남이에요. 대구, 경북, 경남이에요.
2: 예.
5: 한 군데만 서울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 완전히 거꾸로 된 버전. 마찬가지로 서울

0: 서울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원도 이제 그 전에는 국민의힘이 한 80명, 예. 그다음 민주당이 한 30몇 명. 근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민주당이? 저희가 30몇 명, 저희가 예. 80명. 예. 그러니까 이런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뭐 선방했다, 뭐 잘했다. 아니 그 당시 2022년이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을 하려면 2026년 그거에 완전히 반대인 이 선거는 참패를 했다고 평가하는 게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1: 예, 참패했다.
0: 그럼요.
1: 물론 서울시에 대해서는 뭐 위대한 시민의 선택이라고 하셨지만 전체로 본다면 참패다. 이 참패 그럼요.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0: 당대표에게 돌아가는 거죠. 물론 뭐 국민의힘 전반에 책임이 있고 당연히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따져보면 당연히 당 지도부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선거 참패 이후에 늘 지도부가 거취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이런 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이례적이고 예. 이상합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0: 아니 저 선거 뭐 불씨를 봤다고 했나요? 그리고 갑자기 객관적 데이터를 보라고 하질 않나.
1: 예.
0: 아, 객관적 데이터를 저희가 다 눈 뜨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뭘 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동욱 대표가 지나갔던 길들이 실제로 이제 막 낙선의 길이다, 뭐 저승사자다 이런 언론에서도 표현을 하고 그러던데
1: 예. 예,
0: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선거 일부분의 선거 승리를 가지고 마치 이제 본인의 선거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1: 본인 사실 서울시의 선거 전략은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인데
0: 네.
1: 거리둬서 간신히 이겼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라고 하는 건 모욕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0: 당연히 그렇고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막판에 뭐 이런 저희 캠프 오세훈 캠프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막판에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 유세를 같이 하는 게 어떠냐라는 예. 일각의 그 주장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랑 오세훈 당시 이제 후보가 같은 연단에서 투샷을 잡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대위원장 때려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장동혁 대표의 거리두기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1: 예.
0: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새삼 서울 선거를 가지고 그걸 지도부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대단히 궁색하고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서울시에서 장동혁 대표의 숟가락은 빼라 이런 거군요.
0: 뭐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1: 예, 제가 너무 잘 표현해 주셨나요?
0: 아니 뭐.
1: 왜냐면 서정욱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역할 분담 같은 거죠. 오세훈 후보는 중도 외연, 중도 보수들에 대해 타깃을 뒀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투트랙으로 따로 극우 지지층을 모아서 오세훈 후보에게 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했거든요.
0: 근데 저는 평가하신다면?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그 논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지지층을 강경하게 잡아놓고 중도 외연을 해서 우리가 넓은 운동장을 쓰자라는 건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래로 강성 지지층을 잡아두는 것 이외에 뭐 중도 외연, 중원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말한 지지층이 허상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1: 예.
0: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을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윤허게인 세력들, 뭐 부정선거 세력들 이런 분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근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오세훈 후보 찍어줘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이번에 서울 선거에 딱 표심을 정확히 보면 이른바 그 부동산 벨트라고 부르는 한강 벨트라고 한강 부르는 벨트. 이 부동산 민심이 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든 아니면 장동혁 대표든 진짜 우리 지지층,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에게 표를 줄 사람들은 누구냐? 뭐 부동산 민심에 예민한 분들,
1: 예.
0: 세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내지는 뭐 이재명 대통령 계속 보유세 올릴 것 같은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분들,
1: 예.
0: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를 찍었다는 게 지도상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윤허게인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을 지지층이라고 착각하면 실제로 이런 경제적 흐름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얘기를 계속했고 이게 진짜 지지층을 잡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1: 윤어게인이 아니고
0: 광장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

0: 윤호갱 광장 세력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외연 확장을 한 게 뭐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쇄신파로 칭해지는 네. 대한과 미래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김재섭 의원이 토론 발제자로 나선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리더십, 지금 당내 주류라고 하는 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0: 아, 일단 이번 선거 결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진단을 다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1: 예.
0: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평택 을에서 유동 의원이 이기고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겼잖아요.
1: 예.
0: 근데 이거가 보여주는 국민의 어떤 명령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고 유희동 의원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고 보수 세력 내에서 늘 중도 외연 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그 노선으로 걸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1: 예.
0: 어떤 극우로의 회기가 아니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격전지 내에서 당선이 돼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한 사인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건해라.
1: 예.
0: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잘 싸워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국민들이 보수 진영에 보내는 사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격전지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명픽 후보들이 있는 그 격전지에서 왜 그런 보수 진영 인사들을 당선시켜 주셨느냐 국민들이. 이거는 예. 이재명 정부에게도 분명히 보내는 경고죠. 오만하지 마라. 당신들 뭐 공소 취소하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석수 가지고 뭐 법원도 바꾸고 뭐 언론도 뭐 뭐라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예.
0: 그렇게 저희는 진단했습니다.
1: 중도로 광장을 넓게 써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이 되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장동혁 지도부는 안 그렇잖아요. 사퇴를 요구합니까?
0: 사퇴 요구는 아마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했던 것 같고 저는 분기점은 결국에 원내대표 선거,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선거가 있는데
1: 예.
0: 이후에 이제 분출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뭐 영남에서도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후보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왔던 부산도 저희가 졌고요.
1: 예.
0: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당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만들은 다들 꽉 차있는 상태고 다만 그것이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또 원내대표의 어떤 선거 과정 속에서 저희가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결과가 나오니
1: 예.
0: 오늘 이후에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원내대표 3명의 후보 모두가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내 의견을 일치했거든요.
1: 예.
0: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면 원내대표 누가 돼도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건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저도 들어보면 토론회에서 그 이제 어제 대안과 그 미래의 토론회가 있었고 또 이 후보들 간의 정책
0: 후보들 간의 토론회 별도로 있었는데
1: 네. 거기에서도 대신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0: 될까요? 서두르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1: 아.
0: 당장 쫓아내겠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 당장 방패 이러긴 네, 그런 건, 그러니까
0: 그런 당연히 절차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총의를 모아야 되고
1: 예.
0: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저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천천히 하겠다고 해서 뭐 3년 뒤에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1: 예.
0: 2년 뒤에 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1: 임기가 뭐 1년 정도 1년 남지
0: 1년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이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당내를 수습하면서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야, 근데 앞서 이제 절차, 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총이는 모을 수 있죠. 절차가 없습니다. 당대표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되는데 이미 양양자 최고위원이 사퇴했죠. 보궐로 들어오면은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만 안 되라고 한다면은 사실 절차는 마땅한 절차가 없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게 압박은 못한다는 거죠. 절차상.
0: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뭐 버티기 전 뭐니 원내 지도부가 그리고 예. 원내에서 이런 사퇴 여론이 강해질 때에는 그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두 명 남기고 지도부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진 못할 거라고 봐요.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거취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라 선거는 이겼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올림픽 공원에서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재선거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고 또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주장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전면적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거죠. 아예 새로.

0: 맞아.
1: 그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당대표로서도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재선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예.
1: 그러나 이 재선거를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느냐.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송파구 우리가 잠실 제7투표소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크게 일어났고 거기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시고 이랬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 결과에 따라서 뭐 송파구 시의원이나 아니면 구의원이나 나간 서울시 비례대표 정도는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0: 예.
1: 이런 경우는 저는 재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재선거를 검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근데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가 왜안 되냐면 정치적으로도 안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0: 예.
1: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일단 진 사람 쪽에서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일단 이겼고
0: 예.
1: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그 사퇴를 한 뒤에 다시 재선거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3연임제잖아요.
0: 예.
1: 그럼 사퇴를 하면 4연임은 애초에 법적으로 도전이 불가능해요.
0: 어.
1: 그러면은 오세훈은 사퇴하는 순간 도전자 자격을 잃어버리는데
0: 도전이 안 되는군요.
1: 그러면 오세훈에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그 당신은 무조건 떨어지는 걸 전제로 다른 후보로 재선거를 하자라는 요청인 거거든요.
0: 예.
1: 이게 서울시민 민의에 맞는 얘기냐고요. 민의에 반하는 얘기죠. 이거는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0: 예.
1: 애초에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한 데에서 재선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지만
0: 예.
1: 애초에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한테 사퇴하고 집에 가시고 재선거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이건 당대표로서 할 말이 아닌 거죠.
0: 사퇴하면은 이미 한 번의 임기는 끝난 거고
1: 그럼요.
0: 다시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장동윤 대표가 그걸 모르고 그러면 하는 걸까요? 알면서도.
1: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거고요.
0: 예.
1: 몰랐다 그래도 무책임한 거고요.
0: 알겠습니다. 근데 재선거를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는 건 사퇴 압박을 피하려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1: 근데 그게 이제 피해지긴 어렵겠죠. 일시적으로 뭐 시선이 돌려질 수는 있겠지만
0: 예.
1: 그 결국 그 우리가 잠실의 올림픽공원 앞에서 재선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그 진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참정권을 당신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보호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0: 예.
1: 재선거라는 구호 안에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그 최고위원 절차에 대해서 물을 때 양양자 최고위원이 저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기 때문에 사퇴한 줄 알았는데 얘기가 있었는데 사퇴는 안한 걸로 제가 정정
1: 아셨습니까? 아, 예.
0: 드립니다.
1: 저도
0: 죄송합니다.
1: 몰랐습니다.
0: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정해 드리고요. 예. 오늘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느 쪽에 좀 힘이 실립니까?
1: 전혀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그게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1: 원래 보통 원론적인 대답이고
0: 네.
1: 원래 늘 하는 얘기가 원내대표 선거는 진짜 하느님도 모른다는 얘기를 종종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그냥 찍어줄게요, 찍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예.
1: 실제로 표심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가에서 들리는 얘기는 당연히 뭐저이 어떤 친윤 세력들의 어떤 중심에 있는 정점식 의원이 될거 아니겠냐, 거기에
0: 예.
1: 다수가 아니겠냐라는 소문들이 많긴 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 김도우 의원이 얘기를 좀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0: 예.
1: 되게 토론을 잘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여전히 정점식 의원이 앞서가느냐 하면은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지만
0: 예.
1: 그렇다고 해서 이기느냐 하면 그건 물음표인 게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의 후보가 있는데 3명의 후보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110명이니까 56표 이상을 얻지 못하면 결선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선으로 갔을 때는 진짜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그 의원들도 그렇고 취재를 하는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봐도 이 정도의 결론 정도인 것 같습니다.
0: 평론가들끼리 얘기해봐도 누가 될 거다라는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이면 이번에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하셔도 좋고 안 말씀하셔도 어떤 원내대표 리더십이 필요한지.
1: 일단 첫 번째 위기를 정확하게 적시하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인

0: 인식하는 후보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인상을 안 줄 수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혹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당내 친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이잖아요. 네. 이번 보고를 해서 네. 친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윤어게인 뭐 친윤 좀 더 넓게 봐도 뭐 넓게 본다면.
0: 근데 윤어게인은 정말 원내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는 뭐 극소수인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중심으로 이제 모였던 분들이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을 뿐이지.
1: 예. 뭐 다시 옹립하자 이건 아니고요.
0: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글쎄요. 뭐 제가 듣기로는 한 30분 정도 된다.
1: 30분. 신장동혁은 몇 명입니까?
0: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숫자로 한다면?
0: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일단 저는 아닙니다.
1: 아니 네,
0: 일단 한 명은
1: 같아요.
0: 제외.
1: 네. 네, 오늘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제 이재명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재수 의원이 주목해서 들은 부분은 어디 부분인가요?
0: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공소취소 할 거다. 사실상 선언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보유세 올릴 거다.
1: 예.
0: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분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공소취소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꽤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지우겠다는 이거를 어느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냐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보수 지지층들 투표장에 가게 하는 동력 나아가서는 중도층을 민주당에 등 돌리게 하는 동력이었는데
1: 예.
0: 여전히 이걸 포기를 못하신다. 아직까지도 이번 선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반성이 없구나라는 거 하나.
1: 예.
0: 두 번째 서울 민심만 보더라도 부동산 민심이 정말 예사롭지 않고 11호 부동산 정책 이후에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폭등이 일어나서 지금 엄청난 전세난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예.
0: 보유세를 또 올린다? 이게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재미봤냐고요. 실제로 재미보지 않았고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니까 당연히 전세가 없어지는 거고 월세 오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세도 없애겠다고 실제로 말씀도 하셨던 걸로
1: 없애겠다기보단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0: 없애지 않겠냐.
1: 사금융의 역할을 한다.
0: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태도를 가지고 여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 고수하는 것이 우리 진짜 서울 선거는 앞으로 안 하실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소취소 문제와 보유세 인상 문제는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이고 반성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1: 예, 이 부분은 앞서 이제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된다. 법과 상식대로 또 기소가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이렇게 됐거든요.
0: 근데
1: 언론상은 이제 맞는 얘기인데.
0: 이거 맞는 얘기인데. 예. 이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 있으면이 누가 판단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수처도 하겠다는 얘기죠.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예, 앞서 김재섭 의원 인터뷰했었는데 일단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변화할 수 리더십 필요하다는 말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의 리더십은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2부의 첫 인터뷰는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만나봅니다.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 경쟁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의 상황은 어떤지, 또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는지 최민희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의 코너 뉴스 디테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김환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CBS 서민선 기자, 이름하여 김완선과 함께 지방선거 총평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권력 투쟁 내부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하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예, 어제 한 컷에서 잠실의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젊은 핸드폴 국가대표팀의 소지품 검사까지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시위대는 그럴 권한이 없죠. 또 당연히 그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들이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경찰이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력했습니다. 심지어 시위대와 근무 인력 배치까지 논의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한 뉴스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3: 군대는 안 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4: 저희 입장을 그러면 이제 저 인사시 상문의 근무자를 출시를 하고 싶은데.
2: 예. 경찰 교대 인력 근무까지 시위대와 협의해야 되나?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 블라인드에는 시위대의 핸드볼 선수 소지품 검사는 경찰이 막아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 지휘부는 반성해야 한다. 길을 뚫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걸 협의하냐. 지휘부의 몸보신이라는 지적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경찰 지휘부는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위대가 일반 시민의 권리를 뺏는 걸 구경만 합니까? 오늘 한 컷입니다.

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오늘 2부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1: 예, 남양주시 갑. 예. 네. 목동에서는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2: 진짜 오랜만이죠. 예. 저도 저대로 지난 2년은 과방위원장을 하느라고 예. 정말 바빴네요.
1: 목이 좀 쉬신 것 같아요. 선거 때 좀 많이 일을 하셔서
2: 예,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 예. 캠프의 총무본부장을 맡았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캠프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양주 시장 선거가 중간에 약간 출렁여서 예. 지원해야 되고 또 저희 지역구의 시도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지원해야 될 때가 많고 수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1: 아, 그러네요. 예, 국회의원이면 내 지역만 있으면 되는데.
2: 예, 그래서 목이 쉬었다가 이제 좀 풀리는 과정입니다.
1: 풀리는 정도다. 예, 이제 본격적인 현안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방선거 네. 결과에 대해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과연 죽을 힘을 다했느냐 땀맘을 먹었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애둘러 제가 볼 때는 애둘러도 아니고 좀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제가 주목한 것은

0: 대통령께서 2, 3일 나도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1: 예. 예,
0: 민주당 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 2, 3일 동안 우리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1: 예.
0: 저는 그것에 주목하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관위의 세부적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1: 예.
0: 제 경우는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한 허탈감 그것을 공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1: 2, 3일 아픈 게 그것 때문이라고 보셨군요.
0: 핵심이 지금 서울시장은 정원호 후보였잖아요.
1: 예.
0: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명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반드시 되도록 선거 전략을 짤 줄 알았거든요.
1: 예. 네,
0: 그런데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허탈감이 굉장히 컸고요. 일단 거기 그리고 성남
1: 예.
0: 네, 거기도 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조금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1: 예.
0: 예, 그래서
1: 성남시장은 김병욱 비서관이 나갔는데
0: 그런데 김병욱 비서관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예. 거기는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프셨을 것 같고요.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가 대표니까
1: 예.
0: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내외 이런저런 비판은 다 수용해야겠죠.
1: 예.
0: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제가 자료를 저 혼자 다 뽑았어요.
1: 예.
0: 강원도
1: 지금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0: 네, 부산까지.
1: 부산까지.
0: 네, 왜냐하면 제가 해직 언론인들로부터 기자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 가장 강조하신 게 결론 내기 전에 자료와 데이터와 그리고 관계된 원론적인 그 책들을 읽고 써라 이거였거든요.
1: 예. 데이터를 그래,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하라는
0: 예,
1: 말씀이시군요.
0: 분석하라는 건데 일단 숫자적으로는 12대 4 아닙니까?
1: 광역단체장에서.
0: 예, 그래서 숫자는 이긴 거죠.
1: 예.
0: 그런데 다들 허탈해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예.
0: 이제 서울의 포션이 너무 크고 허탈감이 커서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만약에 기초단체장도 다 졌다. 민주당이.
1: 예.
0: 의회도 다 국힘이 장악했다. 그랬을 때 느끼는 상실감보단 덜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1: 예.
0: 예. 서울시 기초단체장이 25명 중에 민주당이 17명이 됐다.
1: 예.
0: 요거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역의원이
1: 서울시의 광역의원.
0: 서울시 광역의원. 예. 그래서 118명인데 80명이 민주당이다. 3분의
1: 1대 37이죠.
0: 예, 근데 그거 요 그렇습니다. 81대 네. 아니에요. 80대 38.
1: 아,
0: 나중에
1: 바뀌었군요.
0: 바뀌었습니다.
1: 아, 송파에서
0: 헷갈릴 예. 뻔했잖아요.
1: 아, 죄송합니다. 예.
0: 제가 마지막 자료 예. 업데이트 했거든요. 아, 예. 80대 38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졌다면 그건 서울에서 완패인데
1: 예.
0: 예, 완패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서울 역시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게 제가 지금 자료 보면 맞는
1: 예.
0: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TBS 구성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예.
0: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은 궁극적으로는 광역의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서울시의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세훈 당선자도 TBS와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1: 예.
0: 50%만 실망하시고 예, 그리고 이 시의회의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에 결정되면 협상하시면 TBS가 살아날 길이 생겼다. 100%가
1: 예.
0: 아니라 죄송하지만 50% 생겼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TBS 직원들이 사실 예산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0: 네.
1: 서울시의회가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0: 네.
1: 됐으니
0: 예.
1: 어떤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0: 네. 네. 그래서 예. 그 뭐 100% TBS에서 싸워온 분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사실 얻기가 힘들잖아요.
1: 예.
0: 50%는 저는 실패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나 50%로 시작해라.
1: 광역 서울시 의회하고 서울시 기초단체장 네.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0: 압승이고요.
1: 데이터로.
0: 네.
1: 그러면 사실 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이다.
1: 예.
0: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그 참 꼼꼼하게 프로테이치까지 다 해봤었어요. 그 이유는 그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가 졌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서울은 어쩔 수 없다는 평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부동산은 상수고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다 바꿔야 하나? 이런

0: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
1: 예. 네,
0: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표차, 1%의 표차는 저는 캠프가 조금 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분석하면 길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제가 그래서 또 봤겠죠. 캠프의 전략을. 가장 눈에 띄는 게 공보물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1: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였다라는
0: 예, 공보물에 그래서 제가 아 도지사 시도지사는 대통령을 안 넣고 큰 정치인들이라 본인만 하나 했더니 안 그랬어요. 경기도도 부산도 대통령을 매우 강조했더군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1% 정도 차는 극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1: 그럼 전략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정원호 캠프에?
0: 일단 대통령이 공보물에 안 보인다는 건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저는 선거를 직접 바닥에서 뛴 사람이라 바닥 정서가
1: 예.
0: 민주당이나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대한민국 대전환 이분한테는 한번 힘을 실어주고 싶어. 이런 예. 정서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공보물에 대통령 사진이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방향 시대정신과 안 맞는 공보물이었다. 최소한 예. 공보물은 이렇게 봅니다.
1: 앞서 이제 일단 절대적인 숫자로는 민주당이 이겼다. 광역단체장 숫자 12대 4. 네. 서울시 의회도 80대 38 네, 네.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역대 야당의 가장 무능한 지도부라고 다들 얘기했고
0: 네.
1: 심지어 선거 전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두 배가 넘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숫자를 이긴 게 이긴 거냐. 예를 들어서 안에서 매일 2등 하던 친구가 30명 정원에서 11등을 해서 그래도 중간은 넘었잖아. 이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답할까요?
1: 예.
0: 예. 저는 언론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지난 대선 때 제가 말하자면 유명한 예측을 잘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지난 대선 때.
1: 예.
0: 그 내용이 김문수의 득표율이 몇 프로일 거나 했어요. 그런데 다들 3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본 데이터와
1: 예.
0: 그런 것은 아니다. 40% 넘어. 나는 41%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1: 예.
0: 그런데 41%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뭐 갤럽이 어떻고 막 저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1: 예.
0: 왜냐하면 막판에 보수가 결집하면 최소한 김문수 41% 거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얻은 거 합치면
1: 예.
0: 이재명 대통령께서 얻은 것보다 많았어요. 그쪽이. 물론
1: 예, 맞아요.
0: 이준석 표가 글론 다 안 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분석들을 누가 했다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건 그렇게
1: 예.
0: 답해드릴 수 있고요.
1: 납니다.
0: 네
1: 예.
0: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여론조사는 과거의 반영이에요.
1: 예.
0: 이건 동의하시죠. 선거는 미래에 치른단 말이죠.
1: 예.
0: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우려한 현상은 저는 시간만 남 지역을 돕니다.
1: 예.
0: 왜냐하면 중앙에서 정치인들끼리 있으면 사고가 정체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역의 샵과 뭐 축구장과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 그냥 서 있어요.
1: 예.
0: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코스피가 8천이 넘고 수출이 최고고 뭔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안 바뀌었다고 느끼고
1: 예.
0: 계셨어요.
1: 일부의 잔치다.
0: 네. 그런 표현은 그것도 언론의 규정이고요.
1: 예, 예.
0: 그냥 밑바닥에선 윤석열 때와 달라진 게 없다.
1: 내 삶이.
0: 나의 삶이. 게다가 유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 이런 걸 더 많이 들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정치권은 늘 늦게 반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야가 세울 때다.
1: 예.
0: 예, 수출이 호조인 거 맞아요. 반도체 호황 맞아요.
1: 알겠습니다.
0: 근데 왜 국민의 삶은 안 바뀔까?
1: 여권이 실제로는 달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0: 거리,
1: 하고.
0: 예. 이거는 또
1: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겁니다.
0: 예.
1: 어제 대통령은 분명히 그제군요.
0: 예.
1: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이길 만한 선거를 졌다라고 했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2, 3일 아플 정도로 상당히 실망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실망했다는 의미를 표현했어요.
0: 예, 예.
1: 지금 말씀은 여권상은 나름 선전했다고 최민희 의원께서는 보고 계시는 건가요?
0: 아니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요.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선거를 지휘한 정종래 지도부가 절반에 성공했다 절반은 실패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민희 의원님 따르시면.
0: 아니 저는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정청래

0: 지도부는 일단 성공했는데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1: 예.
0: 대통령께서는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예. 저보고 어느 쪽이냐고 물으세요. 저는 제 입장을 말합니다.
1: 아.
0: 예, 50%의 성공.

0: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잡지 못한 흐름.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아마 제가 저희 밑바닥에 이런 민심의 흐름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만약에 말씀드리면 아 그런 흐름이 짚혀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1: 선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선거를 지휘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평가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제가 여쭤본 건데 네. 일단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0: 저는 그거를 고수합니다.
1: 예. 대통령이 그러면 이번에 G7 순방을 가면서 당 지도부 정확히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배웅하는 환송 장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탄도적으로 보기 싫어서 그랬다. 라는 해석이 많은데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0: 그렇게
1: 보십니까?
0: 그렇게 해서 분열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누가요? 언론이요?
0: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청와대에서 이미 네.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못 믿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1: 그 이제 정무적으로 그렇게
0: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다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그 말씀한 그대로
1: 국내 현안이 많기 때문에
0: 아니 현안이 아니죠. 예. 지금 그 잠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대통령께서 사부 요인을 다 불러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저는 저와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를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정보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추측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고요. 예. 본래 팩트에 기초해서 뭐 자료를 제공드리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말한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 이후에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두고 예. 그 한 줄을 놓고 해석을 분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기 마음 아닙니까?
1: 예.
0: 자기 마음이나 자기가 처한 사회적 존재 형태, 당내에서의 존재 형태에 따라 각종 말을 해서 성경 해석하면서 예. 직업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교수님들도.
1: 아 그렇군요. 성경을 해석하는 직업.
0: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님의 말씀을 놓고 그리고 청와대의 그 대답을 놓고 뭐 성경 말씀식으로 해석하는 건 좋은데 예. 그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미래가 곧 답을 줄 겁니다.
1: 왜냐하면 강훈식 실장이 분명히 국내 현안이 많고 중동 사태 또 개표소 문제 등 네. 만난 사람인데 근데 의아한 게 김민석 총리는 왔어요. 정확히는 고건 총리 이후에 참여정부 고건 총리 이후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총리가 배웅을 나온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9번을 배웅을 나오는데 이번에는 못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럼 누구나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아니 하세요. 의심은 자유고요. 저는 예. 김민석 총리가 사실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총리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이게 초대 총리가 그만두기 전 마지막 해외 순방이에요. 전 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라.
1: 마지막이니까.
0: 예, 예. 그래서 그 의미 부여는 각자 하시고요.
1: 예.
0: 이제 미래에 곧 지금 하시는 의심들이
1: 어떻게 그
0: 의심의 정확한 내용은 뭐죠, 근데?
1: 저거죠. 대통령의 이미 메시지 누군가는 땀마음을 먹었다라고 이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것이고 그래서 반감이 있어서 해외 순방길 배웅하는 곳에 환송 행사에 부르지 않았다.
0: 그러니까
1: 의심입니다.
0: 그건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평가고요.
1: 네.
0: 미래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미래의
1: 과거의 평가가 돼야 이제 그걸 기반으로 미래를 이제 그러니까 예측해 보죠.
0: 그 평가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당내의 무엇 당대표 선거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혹시?
1: 그렇죠.
0: 그거는 두고 보면 될
1: 두고
0: 일이죠.
1: 보면.
0: 네, 저는
1: 당 전당대회는 그 어떻게 보십니까?
0: 우리가 흔히
1: 예.
0: 그 봉황의 뜻을 뱁새가 어찌 알려 이런 말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에서 검찰청 완전 폐지 부분에 예. 대하여 정말 언론이 대통령께서는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막 그랬지만 결국 마지막에 확인된 게 가장 강력하게 검찰청 폐지에 그 소위 그 특사경 조항까지 완전히 드러낸 게 대통령이셨다.
1: 예.
0: 이게 밝혀지면서 정말 언론의 예측과는 다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는 과정 정말 이건 정말 이게 득도의 과정이라
1: 예.
0: 그런

0: 상황에 있는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거를 사실 산 정상에 올라 있는 등산객과 예. 중간에서 세상을 보는 등산객과 초입에 있는 등산객이 세상을 보는 풍경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1: 당내 사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의 분열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0: 그거 우려된...
1: 실제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어요.
0: 어디서요?
1: 저는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는 예, 송영당 전당대 출마가 유력시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깜깜이 공천을 해서 실패했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현주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현주 의원은 선거 실패에 책임을 진다면서 사퇴했고.
0: 잠시만요.
1: 예.
0: 지금 친명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뭔가요?
1: 저는 내심은 친청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0: 저를요?
1: 예.
0: 저는
1: 제가 틀릴 언론... 수도 있고요.
0: 틀리셨고요. 네. 언론이 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집유받았을 때
1: 예.
0: 제가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다가
1: 예.
0: 만약에 또 당내의 비명이 정치검찰과 손잡고 당대표 흔들면
1: 예.
0: 당원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죽여버리겠다를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저를 살인자라고
1: 아이, 그러진 않겠죠.
0: 아, 잠깐만요. 예. 그때 저를 극명이고 막 이렇게 난리치던 언론이 지금은 저를 특히 그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 저를 반명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 저는 민주당 그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1: 예.
0: 우리의 당대표와 미래의 우리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저처럼 앞장서서 싸운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예.
0: 제가 왜 친청입니까? 제가 지금 우리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한테 줄 서지 속으로 예. 친청이라고 하셨는데 저를 바보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1: 아니 제 말씀에는 반명과 친청이 동의어가 아닙니다.
0: 아니 제 말씀은 예. 속으로 친청이라고 생각하셨는데
1: 예.
0: 저에게 물어보세요. 친명할래 친청할래.
1: 둘을 대립관계로 놓고 그런다 말씀이시죠.
0: 아니 예를 들어서 대립이 안 되는데 대립된다면 저는 당연히 친명이죠.
1: 예.
0: 아니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님께 줄 서지.
1: 그러면 친청입니까? 친 김민석입니까?
0: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1인 1표제를 두 분 중에 누가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 제가 사실은 예. 2000년부터 정당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1: 예, 그렇죠.
0: 정치에선 언론개혁은 뭐 평생의 제 숙명이고요. 그때 제가 하고자 한 건 문을 연 민주당
1: 예.
0: 1차 당원주권 정당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1인 1표제를 확고히 지키신다면 다 지지할 거고요.
1: 예.
0: 두 번째 이제 신문개혁이 남았거든요. 제가 방송개혁은 제도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개혁을 전혀 못했어요.
1: 예.
0: 포털개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언론개혁의 완성을 도와주시는 당대표 다 지지하겠습니다.
1: 예.
0: 세 번째 또 있어요. 검찰의 보안수사권. 네. 그 폐지를 주장하는 당대표 지지할 거예요. 이게 제 세 기준입니다. 저는 사람은 별 관심이 크지 않고요.
1: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0: 거예요. 요 세 가지 당의 정신과
1: 예.
0: 이 당이 의원 중심으로 갈 거냐 당원 중심으로 갈 거냐 해서 당원 중심을 주장하는 분.
1: 예.
0: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개혁을 중단 없이 해줄 분. 검찰개혁을 완성해 줄 분. 예, 저는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을 아우르고
1: 예.
0: AI와 더 나아가선 양자까지 이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당은
1: 예.
0: 확실한 개혁을 해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각 분야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대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당이 할 개혁과제에 동의하시는 분을 지지할 겁니다.
1: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을 보는 시각은 지금 최민희 의원님 주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기자회견에서는 야당일 땐 창일 수 있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여기 와서 누구든 잘 지내세요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1: 그건 이제 대통령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 더
0: 아니,
1: 개혁적.
0: 개혁한. 예. 어머. 예를 들면 지금 그게 차원이 다른 거를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인데요.
1: 예.
0: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이 커져서 언론개혁을 더 잘해야지.
1: 예.
0: 그러면 언론개혁에는 반대하는데 민주당에 들어오면 언론개혁 반대하시나요? 제가 그 예를 들면 뉴 이재명의 정치인들께
1: 예.
0: 언론개혁 물어보면 반대하시는 분 못 봤어요.
1: 그러면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평택을 해서 이번에
0: 네.
1: 낙선했죠.
0: 네.
1: 가짜 민주당이다. 과연 민주당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0: 민주당 내에서 그 말하시는 분 못 들어봤어요.
1: 예.
0: 네. 저는 김영남 의원이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0: 모아주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폐악질에 대해서 비판해 준 거 높이 삽니다.
1: 예.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가짜 민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진짜 민주당은 또 누군데요? 그런 말은 저는 분열의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민주당이 아니어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했죠.
0: 뭘 얘기했죠?
1: 조국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나중에 합류하게 됐다라는 거였고 기자회견에서는 아마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특정 작가를 비판했고 김용남 의원한테 힘을 실어줬다는 그 판단은 정말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봉황의 뜻을 너무 각자 해석하신다 이런 말씀 생각이 들고요.
1: 물론 뭐 글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0: 네,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1: 예.
0: 민주당이 더 커져야 되고 그리고 여당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1: 예.
0: 예를 들면 제가 야당일 때 언론개혁을 2012년에 19대 때 주장했어요. 예. 그때는 투쟁의 방식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나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방송법을 통과시킬 땐 그때는 우리 당 내에 동의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 그런 겁니다. 일을 만들어 가야죠.
1: 알겠습니다.
0: 여당은.
1: 이미 한 3분이 오버돼서 저는 사실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님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0: 네네.
1: 3분이 오버돼서
0: 저는 제가 AI 네. 기본법을 과방위가 통과시키고 선제적으로 그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양자지능법까지 과방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는 이것이 여당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예, 뉴스 디테일 시간입니다. 정말 지금 선거 이후에 더 디테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장안에 가장 소문난 기자 세 분 김완선, 김은지 기자, 김한 기자 그리고 CBS 서민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네,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인데 선거 결과와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연차가 제일 높은 건 김완 기자죠.
4: 네.
1: 어떻게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4: 일단 뭐 당내 상황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들 얘기할 때는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선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의지, 뭐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의지가 느껴졌고 근데 사실 시작할 때 이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도 아주 좋고 기자회견하는 당일날 이제 부동산도 아예 증시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1: 그러네요. 그날 대폭락이었죠. 8% 이상.
4: 초반 시작할 때는 약간 좀 경직된 모습도 있으셨는데 워낙 또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즐기시고 잘하시는 분이라 3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뭐 거의 대통령의 발언 점유율이 한 90%도 넘을 정도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1: 예, 김지 기자님요.
3: 이게 뭐 솔직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심지어는 특정 언론을 이제 다양하게 지목을 하다가
1: 그러니까
3: 본인 입장에선 좀 결이 맞지 않는 언론사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지목하고 나서는 좀 잘못 짚은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와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이후에 당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앞으로 전당대회와 관련돼 있는 말들을 사실 주어를 빼고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라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꽤 많았었고요.
1: 예.
3: 그와 관련.

0: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했다에 대한 선거에 대한 복귀는 그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짚어볼 점이 많아 보입니다.
1: 서민성 기자죠.
2: 네, 저도 이 민주당을 향해서 한 얘기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3: 잠깐만요. 좀 나와서 네.
2: 그 외에는 사실
0: 다 해버렸나요?
2: 아, 네, 그런 것 그런 것도 있는데
4: 혼자 먼저 주세요.
2: 그거보다 이제 사실 이제 이걸 그 가장 속된 말 야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0: 주제.
2: 예, 주제. 예. 네.
3: 핵심.
2: 예,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말이 예. 예, 그게 이제 기자회견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 청와대 기자들한테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미리 갔다 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1: 예.
2: 근데 실제로 엄청 길게 했잖아요.
1: 예.
2: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 여당에 대한 한 얘기들이 주목됐고 또 그중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성공은 아니지 않냐라고
0: 예.
1: 2, 3일 동안 정말 힘들었다라는 표현.
0: 상태가 안 좋았다.
1: 상태가 안 좋았다. 정확한 워딩이 맞습니다.
0: 네.
1: 상태가 안 좋았다는 워딩이었죠. 중립적이려는데 중립적인 표정이 안 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앞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사실은 또 많은 프로그램 정치평론가들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적이라고 봤는데 물론 최민희 의원 주장이지만 최민희 의원 앞서 인터뷰에 최민희 의원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4: 대통령 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0: 예.
4: 그러니까 졌다라는 표현을 썼고 3일 동안 뭐 표정 유지하기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이 패배의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었다 이런 거를 고백한 거고 저는 그거를 가장 이재명 대통령스럽게 표현한 표현이 제사와 이제 말하자면 제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즐길 놀 꾹리만 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1: 이제 놀려고 했다.
4: 그러니까 선거는 제사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여기에 따른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사보다 제밥이라는 표현을 빗댄 거죠.
1: 예.
4: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지금 이 선거를 대통령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이거가 드러났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유시민 작가 ABC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1: 예.
4: 너 배고파서 왔지 너 배신할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모욕적이다 모욕적이지 않겠냐라는 표현을 해버리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이제 과열됐던 민주당 내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일침을 놓는 그러니까 아까
1: 예.
4: 김은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주어만 없었지 들으면 아 이거는 정청래 대표한테 하는 얘기구나 아 이거는 유시민 작가 관련된 얘기구나 이거는 지금 다음 당권 경쟁을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생각을 말하는구나 이거를 다 이제 기자들은 느낄 수 있게 뭐 이렇게 어떤 막 세심하게 들어야 느낄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발언을 다 했죠.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자들은 다양한 상상력을 있는데 보통 가능성이 높은 대로 상상을 하기 마련이고
0: 네.
1: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0: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다 알아듣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어제 만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특히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니라요. 아까 그러니까 당장 본인들이 2028년의 운명에 달려있는 선거가
1: 예.
0: 이번 2026년 지방선거 결과라고 많이들 보더라고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좀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희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겼는지를 대충만 알고 있잖아요.
1: 예.
0: 야, 우리 지역 몇 표로 이겼잖아. 우리 지역 몇 표로 졌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8년의 예고편으로서 본인 운명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26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 예.
0: 다들 깜짝 놀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경기 남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에서 패배한 곳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긴 곳들 혹은 뭐 진 곳들 같은 경우에도 각자 표 계산을 하면서 28년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0: 이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나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장 다음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1: 예.
0: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대통령 이제 뭐 누구는 저기 땀만 먹고 있다. 죽을 힘으로 다 하지 않았다. 뭐 내가 2, 3일 동안 뭐 정말 그랬다라고 했는데
0: 예.
1: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잠시만요. 내 성남인데 예를 들어서 뭐
0: 몇 표 졌다.
1: 몇 표 졌다.
0: 예.
1: 이거 어떡하지? 예.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
0: 그렇습니다. 동별로도 보고 있고요.
1: 동별로도.
0: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이해관계 예민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해 득실이라고 하는 게 차원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 가지고 전당대에서 표심으로 드러날 거다라고 보이는데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제 기자회견에서 2, 3일 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실제로 선거 바로 다음 날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했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빨리 회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 좀
1: 그만합시다 뭐 이렇게
0: 그렇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전해 들은 바로는 보통 대통령이 회의를 굉장히 길게 하는데.

0: 뭐 국무회의 같은 것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빨리 회의가 끝났고 진짜 힘이 없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기저에는 결국은 28년 총선 그리고 그다음 30년 대선을 염두에 둔 이번 26년 선거를 해석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8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요. 네.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목숨 그리고 30년 대선은 대통령의 본인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지금 빠르게. 안에서 속내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
1: 예.
2: 아, 네. 저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메시지가 약간 모순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말미에는 다 내 책임이다. 다 대통령 책임이다. 비가 와도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이제 제가 이걸 갖고서 이제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1: 예.
2: 그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앞에서 민주당을 거의 꾸짖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결합해서 보면 지금 이 패배한 거 이 민주당을 이렇게 방치한 내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당이 이렇게 선거를 하게 했고
3: 신박한 해석인데 논리적으로 딱 맞는 것 같은데요.
2: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3: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다수 해석은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민주당 지도부 뭐 한 거야? 왜 질 수 없는 선거를 졌어? 아 정말 뭐 한 거야? 왜 땀만 품었어? 이렇게 한다. 아 뭐 내 책임이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요렇게 맡긴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서민선 기자는 해석을 했는데
2: 네.
3: 그러면 그 잘못을 시정하러 뭔가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거군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미도 총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지시한 방향대로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3: 예.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총리 사임하는 거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 역할이 있을 거니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잘 맞는 역할을 또 한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결국 그거는 다음 전당대회를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3: 명확하게 그렇게
2: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3: 알겠습니다. 신박한 해석이니까 이렇게 엘리스트 한번 하세요.
2: 네.
3: 뭐 그 정도 자기 됩니다.
4: 네. 민주당 의원도 그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러면 질 수 없는 지역이 어디였던 것 같아?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지구, 뭐 부산 북갑 지구 이런 거는 이제 다 아는 거고
3: 예.
4: 대통령이 말한 지역이 평택이냐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성남이다. 성남시장도 졌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대통령 종합하면 대통령이 이게 지도부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지역들을 좀 놔두고 어차피 이긴다고 오판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북이나 이런 데 이제 매달렸던 상황 이거
3: 예.
4: 자체를 대통령이 질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서울을 진 거에 상실감이 민주당이 너무 크죠. 너무 큰데 서울뿐만 아니라 뭐 성남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이 지역들을 보면 뭔가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이 나간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향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되는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제일 서울은 뭐 모두가 아픈 거니까 민주당은
3: 예.
4: 더 아픈 지역이 어디냐 뭐 이런 거를 묻기도 하더라고요.
3: 총청래 대표의 반응도 좀 눈에 띕니다. 사실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그 사진도 이렇게 나온 것도 재밌더라고요.
0: 네.
3: 최고인들이 일렬로 앉아가지고
0: 도열해서 보고 예.
3: TV를 좀 밑으로 내려놓지 위로 이렇게 해서 한 일렬로 최고인들이 쭉 앉아서 고개를 약간 턱을 들어서 보고 있는 모습이 전 좀 그랬어요.
4: 그 조회 때 훈화 말씀 듣는 학생들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였죠.
3: TV와 거리도 너무 가깝고 예.
0: 게다가 좀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그 한민수 대변인이 좀 더 눈에 띄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뒷라인에
3: 찍인데.
0: 있어가지고
3: 예. 사실 예전에 그런 것을 이제 좀 앉아서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앉아서 보고 TV가 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기자회견 끝나기도 전에 대체불가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뭐 바람이 잠시 쉬어간다는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잠깐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분위기는 어때요?
0: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 순방 환송식에 정청래 대표가
3: 예.
0: 불참했다는 사실과 이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대통령 이제 순방에서의 환송식에 대표가 가지 않은 건 처음인 것뿐만 아니라
3: 예.
0: 그 시각에 이제 전북에 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 행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마음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의 해석이 점점 지배적이 되고
3: 예.
0: 있는 것이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메시지면 굉장히 대통령이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냐 아니면 고민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3: 꺾이지 않는 마음이냐 고민이냐.
0: 예, 네. 왜냐하면 저를

0: 또 같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2: 통상적인 정치 문법이면 집권 1년 차인데 대통령이 전 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하면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 통상적인 정치 문법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통상적 정치 문법을 넘어서는 정치들을 보고 있어서 오늘까지도 이제 그런 해석들이 주류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대통령이 임기 1년 차에 당대표를 향해서 이 정도로까지 선거 패배를 얘기하면 직설적으로 당대표가 전격적인 결정을 사실 하는 게 문법이 맞는데 어제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선운사를 간 거를 두고 이제 지금 김은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가 출사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간 거냐 아니면 뭔가 복잡한 마음을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간 거냐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청와대는 연 한 2, 3일 메시지를 정교하게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 수 있게.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는 이제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 이거는 못 버티는 상황이다 당대표가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다수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아직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1: 예.
2: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게 어떤 강압적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 지금 뭐 환송 행사에 부르지도 않은 거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세요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라고 해서
2: 그렇죠. 그 전날 기자회견과 그 다음 날 이어지 이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물론 이제 앞서 최민희 의원 얘기도 있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가능성은 남겨둬야 됩니다.
2: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뭐 그 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0: 최소화했다라고
2: 하는데 네. 그러기에는 또 행안부 장관까지 갔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총리는 원래 잘 안 가는데
2: 원래 안 가는데 네.
3: 총리는 보통 원래 이제 그 마중을 가죠.
1: 그렇죠.
3: 귀국할 때
1: 네. 가고 나갈 때는
3: 당대표가 보통 가고
1: 총리가 나갈 때 간 거는 고건 총리 이후 처음이라고 네. 어제 M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0: 심지어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장면이 3일인데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전날에 한성숙 총리 장관 이제 지명한다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마무리하는 발언에 김민석 총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1년을 잘 이어왔다라는 굉장한 찬사를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당일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런 발언을 하고 또 다음 날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직접 등판을 해가지고 대통령 환송식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연일 이은 3일 동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고 아닐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아니라고 애써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1: 예.
3: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류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뭐 당원들의 당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있냐면 그럼 과연 정청래만의 책임이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나오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백서 만들자.
1: 예.
3: 그다음에 이제 평가위원회까지 꾸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한번 책임을 따져보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말인즉슨 그 지금 여론과 민심과 이렇게 해서 피상적인 평가 말고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뭐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은 없는
1: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없느냐?
3: 예,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움직임도 있다.
1: 움직임도 있다. 네.
0: 보통 진선거는 그러니까 제 여의도 출입을 했던 경험에 빌어보면 진선거는 백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긴 선거가 백서가 나오는데요.
1: 예.
0: 물론 지금 이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 졌는지 이겼는지가 좀 분분하잖아요. 평가가 백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긴 선거라는 공식적인 사실상 어떤 입장이 정리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백서가 예. 못 나온다면 진선거라는 내부적인 생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정치권에서 선거 끝나고 백서가 만드네 안 만드네 만들 수 있네 없네 누가 할 거네 이거 자체가 다 과정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백서 얘기를 하는 쪽의 의견은 뭐냐면 대놓고 그 얘기를 못 하는 건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예. 관련 발언들,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부가 스타벅스를 견인해 간 거,
1: 예.
2: 그다음 선거 막판에 강경 발언 쏟아낸 거 이런 거는 패배의 원인이 아니냐 이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 예.
2: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1: 있었다고 볼 수 있죠.
2: 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집권 1년 차에 그렇게 스크럼을 짜서 치받을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예를 들면 청와대랑 전면전을 해보자는 거냐,
1: 진청과 친명이
2: 네, 해보자는 거냐 이런 건데 그 분위기에 대해 에서는 다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1: 아니다
2: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순리대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순리는 그러면 선거 결과에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
1: 예.
2: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은 또 없어서
1: 알겠습니다. 일단 절을 돌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절에 갔다 와서 어떤 결론을 낼지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0: 그러니까 김도읍 성일종 저, 잠시만요. 김은지 기자님 이 어려운 질문만 지금 서민성 기자 먼저 아, 하라고.
1: 그 전에 잠깐만 저도 할 질문 아,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예. 지난번 나와서 선거 당일날
2: 아, 유희동.
1: 유희동원이 한동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3: 맞아요.
1: 예, 그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예. 이제 심지어 투표율도 가장 가장 근사치에 맞췄습니다.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네. 몇 퍼센트 이거 이제 거론이 없게 없고 아. 지금 아, 네. 이야기가 진행되는 아니, 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좀 있고요.
0: 그때 투표율도 60 1%인가요?
1: 제가 60.4% 얘기했는데 아, 예, 아. 결과적으로 61%가 나왔죠.
2: 어, 저 62.3인데요.
1: 아, 근데 제가 좀 더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0: 58.6, 6.8. 네. 아. 저희가 다 좋습니다. 제가 그때 몇 분에서 커피 쿠폰 드려서 지금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일단 예. 유튜브 댓글쇼 때 60 제가 다 적지 못하고 몇 명 적었는데 62%인가요? 60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커피 쿠폰. 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2: 네, 잘 맞추는 서민성 기자가
1: 일단 제가 그 맥락상에서 이번에 네. 국민의힘 상을 말씀드리면
0: 유희동 한동은 다 맞췄어요.
1: 제가 보기에는 정점식 의원이 네,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의원들의 이제 뭐 이렇게 그 심리에 이런 게 뭐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그 지금 흐름상 지금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 당내 개혁 세력들의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고 그거에 이제 힘을 받는 게 이제 김도읍 의원이나 이렇게 예.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구도상으로는. 근데 장정태가 지금 버티고 있고 정전식 대 원내대표의 그 출마의 변이 통합이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꺾을 수 있을 만큼 개혁 흐름이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당 내에서 올라오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당 외부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어떻게 보면 결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재에서는 당권파에다가 가장 현재 그 의원들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정전식
0: 정점식 의원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네. 한동훈 유희동을 맞춘
2: 투표율도 가장 근접한.
0: 근데 이제 평균 수렴의 법칙에 따르면 이제 틀릴 때쯤 됐다는 것도 있고요. 네, 김은지 기자요.
2: 네, 이게 지금 당내 주류적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원내대표는 정말 의원들 속내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 아직도 유지되는 그 뭐라고 할까 애매한 범친윤의 기류들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네.
3: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정점식 대표, 정점식 의원이 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상수인데 이게 만약 깨져버리면 국민의힘이 전혀 다른 경랑 속에 들어갈 건데 근데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서의 판단도 하는데 당연히 예.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내가 어느 상임위를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외부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작동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저 장성철 소장의 취재에 예. 따르면 그 선거운동을 잘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0: 성일종 의원이 한다.
3: 네.
0: 잠시 그 뒷얘기는 우리가 잠시 뒤 유튜브에서 예.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세 분과는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9: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1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1: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12: 당신의 생애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13: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높은 모습인데요. 서울은 17.9도의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 중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철원과 강릉의 기온이 25도, 대전, 부산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도 지역은 오늘 크게 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

0: 인데요. 곳곳으로 소낙성 비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주말 동안의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 이번 주말 한낮에는 30도 가까운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이유 없이 컨디션이 다운될 때, 그럴 때 의외로 간단한 처방법이 있다고 하죠. 지금 바로 옷장을 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아끼는 액세서리를 착용해 보는 겁니다.

기왕이면 밝고 화사한 컬러가 좋을 것 같고요. 액세서리는 큼직하고 화려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손이 잘 안 가던 옷과 장신구들이 순식간에 기분을 바꿔줄 구원투수가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옷의 인지효과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입는 옷이 감정과 행동은 물론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다운된다 싶으시면 여러분 옷잔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입주 133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